쉬지 않고 달려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보다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 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앨범에서 잠시 길을 잃다 노래한 분은 신보경 객원 보컬이었어요. 아, 약간 또 맹꽁하죠. 예. 이렇게 좀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제습으로 해놨는데 자 핑계죠. 아, 예. 좀 죄송합니다. 오프닝을 듣는데요. 신호등이 눈앞에서 바뀌어 있어서 부지런히 뛰었어요. 마치 빈 공간을 보고 뛰는 메시처럼요. 유현일님. 아, 요즘에는 그 몇 초 남았다라고 보이잖아요. 혹시 번호, 저 신호 바뀌었는데 뛰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큰일 납니다. 뭐, 메시가 거의 한 80% 정도는 서 있거나 걸었다 뭐 이런 결론인데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게 정말 단연간 자신의 축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스트라이커로서 어떻게 자기의 컨디션을 경기 안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다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는 감독님한테 잘리죠. 네. 그만큼 믿음과 또 자신감의 산물이 아닐까. 제가 요즘에 슬로우 조깅을 하거든요. 메시가 경기 때 그걸 하더라고요. 라고 4042님. 그나저나 진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준결승을 앞두고 있죠. 그게 뭐 저도 한국팀 경기 끝난 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네. 그래도 뭐, 예, 어떤 팀이 이길지 예측해보는 거,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긴장감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주말까지. 자, 그러면 오늘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1부 시작할게요. 이카운트, 삼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생크,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0: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아이고.
2: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2: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2: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2: 두루두루 누리라고?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소위 세기말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큰 사랑을 받았던,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미국적인 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후바스탱크, The Reason.

사연이었습니다. 신영원님은 미드 프렌즈를 30번 넘게 봤대요. 그 마지막 회에 아마 이 곡이 나왔나 봐요. 예. 저의 최애 곡입니다 라고 장지주님도. 오, 미군 부대 공연을 왔었다고요? 예, 가장 미국적인 맞네. 어, 해외에서 그렇게 복무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을 위해서 미군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요. 옛날에는 그런 공연이 꽤 있었대요. 그렇죠. 7817님 미군 부대 콘서트 때 후바스탱크를 보셨던 기억이 떠올랐고, 2121님은 매일 아침 좋은 음악 들려주시려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이 아침 루틴이 되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6321님 상대는 코가 습도계인가요? 저는 꽃가루 감별기예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예민하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 자, 아무튼 상암 하늘은 많이 찌푸렸고요. 밤새 비가 엄청 왔었죠. 예. 피해가 없기를. 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이 초복이라고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더웠는데 이제 겨우 초복이라고? 세상에. 더워서 이번 초복 파업 선언하고 삼계탕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매운 갈비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갑자기 갈비찜. 그냥 아직 안 돼. 예, 아직 배고프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1388님이 신청하신, 이 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성된 팀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산레모 가요제 그러면 좀 생소하시죠, 오히려. 네, 80년대만 해도 산레모 가요제 하면 막 녹화 방송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쵸? 이탈리아 깐쏘네를 대표하는 그런 가요제, 음악 축제. 거기에서 우승까지 했던 팀인데, 모네스킨입니다. 베깅.

네. 목소리 톤은 어디 가서 빌 것 같지 않은데 빌어요. 네. 모네스킨의 Begging이었습니다. 어제 청취율 전화를 받으셨다는 7548님 출근길에 받은 거라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인증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캡처를 했죠. 매번 바쁘게 출근하느라 문자도 못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소소하지만 수제 쿠키 그리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출근길에. 아유, 진짜. 그 전화가 아무튼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요. 아, 형편될 때, 예, 제발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초복 얘기 드려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신 0805님께서 특식으로 반계탕 100인분을 준비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반개, 예, 닭들이 이렇게 지금 한 냄비에서, 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아,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김나영 프로듀서는 잠시 지옥도를 떠올리셨대요. 왜 죄인들이 지옥 가면은 끓는 물에 아이, 그럴 수 있죠. 예, 대단한 상상력인데, 예, 우리는 삼계탕은 맛있는 음식이니까, 예, 더위를 피하려면 아무튼 심리적으로다가 또 이게 한 그릇 탁 먹어주면 좀 든든해지니까. 아유, 그나저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양사라고 소개하신 0203님도 주방에서 오늘 푹푹 쪄질 예정이시라고. 아이고,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보내드릴 테니까 진짜 파이팅입니다. 현직 산업체 영양사. 야, 진짜 초복이라 이렇게 진짜 이런 분들 오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먹을 줄만 알지. 4170님도 초복은 전국 모든 영양사들의 피땀 눈물인 날입니다. 그놈의 삼계탕. 아유, 할 말 한. 그러게. 제가 또 괜히 삼계탕 먹어줘야죠. 막 이래가지고 또. 아, 그 와중에 또 연결되는 문자가 또 왔어요. 6505님. 작년에 모네스킨 서울 재즈 페스티벌 왔다가 백숙집에서 라이브 했었대요. 라고. 진짜? 그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모네스킨, 백숙집서 라이브 공연 선보여. 남한산성까지 갔네. 제대로 먹었네, 이 팀. 야, 그렇구나. 자, 이어서 알로 블랙의 Make Way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Legendary.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정부가 올해 워라벨 플러스 4.5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상반기에만 224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함께했는데 주 4.5

5일째 주 38시간 혹은 35시간제 등 각자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했는데요. 제조가 도입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이직 감소와 신규 채용 증가, 이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겠죠? 예, 조금 전 모네스킨이라는 밴드의 남한산 성 백숙집 라이브 소식도, 예, 작년 얘긴데요. 올해도 아주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 소식이 꽉 차 있습니다. 음악 팬들의 기대가 아주 클 텐데, 먼저 세계적인 팝스타 찰리 푸스가 10월 달에 한국 팬들과 만납니다. 벌써 다섯 번째래요. 또 최근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또 특별한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기대를 높이고 있고, 팝스타 벤슨 분도 10월 달에 1년 만에 고양시에서 단독 공연 소식을 발표했고, 미국의 락밴드죠. 마이 케미컬 로맨스 무려 18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뭐 제이슨 무라즈, 이 사람 K-POP 가수 같죠. 레인이, 뭐 포스트 말론, 5 seconds of summer. 아, 이런 뮤지션들 그러면 팬들의 주머니는 아주 가벼워지겠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요,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인 무산 쇠족제비, 쇠족제비가 발견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산 쇠족제비는요, 1927년 함경북도 무산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몸집이 작다는 뜻의 쇠가 붙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작지만 1년에 마리당 한 3,000마리가량의 쥐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리산에서 8년 만에 모습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이로써 지리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족제비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여기에 한 두 종류가 대표적인데, 수달은 민물에 살아요. 하지만 이 동물은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큰 차이죠. 조개 껍데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돌로 깨먹는 정말 무지하게 귀여운 동물인데, 이 보노보노라고 만화 아시죠? 보고 있으면 나른해지는 그 모델로 알려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수달하고 비슷한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정답 알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 김치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힌트곡, 네, 시간을 거슬러라는 노래인데요. 린의 노래거든요. 해품달 OST에서, 해를 품은 달 OST에서 함께 들어요.

네. 힌트송으로 너무 좀 제가 방정맞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래는 너무나 그 숙연하리만큼 네, 비애가 흐르는 곡이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린의 해품달 거의 다 드렸죠? 정답 바다 사자요? 0815님 물개요 물개 하신 분도 계시고 자 수달하고 해달은 딱 그 차이네요. 수달은 강에서 해달은 바다에서 근데 걔네 둘 다 이렇게 배로 그 조개비 퍽퍽 해갖고 수달도 그렇게 먹지 않나?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해달 강릉에는 비가 안 와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초복인데 치킨이라도 먹을까요? 3179님 뭐 그쵸? 닭인데 뭐 다 매운 실비김치 받을 다섯 분 보노보노가 해달이었구나 2174님 그러게요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오늘 퀴즈 덕분에 확실하게 알았네요 5765-6887 김혜정 윤성근님 소소하지만 매운 실비김치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휴 6042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대요. 생각보다 길던데요? 라고. 아이고. 모르는 분하고 2분 넘게 통화해서 어색했어요. 아, 2분이면 아, 저는 한 5분 뭐 그런 뭐 정치 성향 조사 이런 거 할 때 막 10분도 넘어가지고 그 차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받으면 그 저 이제 그만 좀 끊으셨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6042님 자 이어서 정순아님의 신청곡으로 오랜만에 듣네요 조재주입니다 모르시나요

조 재즈의 모르시나요 였습니다. 8727님이 이래서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오늘 초복인 거 상디 얘기 듣고 알았잖아요. 냉큼 마트 가서 장 보고 오늘 저녁은 삼계탕. 사실 저도 출근하고 알았어요. 아니 아침에 뉴스 볼 때 초복이란 얘기 안 하던데 좀 민망해서 안 하나 봐. 우리가 언제부터 더워? 넌 언제 올해는 언제부터 이렇게 더웠나?

0: 많이 앞에부터 더워가지고 이제서 초복이라 그러기가 좀 어색할 만큼 겸연쩍을 만큼 장어 덮밥집 사장입니다 라고 616315님 와 초복 대비 어제 준비를 많이 했지만 또 해야 하나요? 힘들지만 대목이니까 좋아요. 야 손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딱 그 쇠꼬챙이 두 개가 얘들이 이렇게 몸이 뒤틀리지 않도록 손질한 또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요건 빙산의 일각이겠죠? 오늘 요거에 한 10배는 더 파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그냥 삼계탕이 복날 그냥 이게 그 보신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유명할 뿐이지 뭐 굳이 닭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보양식할 만한 거는 뭐 오리도 있고 네 이렇게 장어도 있고 아무튼 보양식 전문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초복, 중복, 말복 다 대박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아롱사태 그 와중에 12인분을 하신 2045님 아 그러니까 복날 먹는 사람들은 저기에도 만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장동에서 소고기 장사하는데요. 소고기도 많이 사러 오세요. 4205님 아이 소고기야 뭐 쇠고기야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보양식을 떠나서. 자 추어탕 가게 역시 붐빈다고 아침부터 50명 예약으로 시작하신 야 출발이 좋아요. 3383님 오늘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작은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작은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식량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0715님이 저번에 끓여둔 닭곰탕을 두 그릇 얼려뒀는데 요거 꺼내놔야겠다. 마치 오늘 한 것 마냥. 닭곰탕도 좋죠. 아 근데 진짜 저도 얼마 전에 그 국 종류 하나를 얼릴까 말까 냉장실에 그냥 넣었는데 한 3일 된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상하나? 안 상하나? 아 진짜 여름이라 저 예전에 한번 된통 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여름에 정말 음식 조심하십시오. 특히 비 오고 이럴 때. 자, 박정은님 크랜베리스의 좀비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좀 전에 왜 크랜베리스의 좀비 들려드릴 때 이선아님이 밴드의 기타 베이스 드럼이 유독 듣기 좋은 비오는 날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이 노래는 오늘 모네스킨의 백잉 들려드릴 때 이렇게 날것의 밴드, 그러니까 같은 밴드라 하더라도 헤비메탈 밴드는 일단 기타에 디스토션 이런 게 막 엄청 들어가고 드럼도 막 여러 가지 이펙터를 이용해서 그냥 막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 백잉도 그랬고 크랜베리스의 좀비도 그렇고 뭔가 아주 심플한 밴드 그 자체,

특히 딱 드럼, 베이스, 기타 셋으로 가장 완벽한 균형감을 보여준 곡이 어떤 곡이 있더라 생각하다가 밴드 폴리스의 락센이라는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곡은 쉽지 않아요. 예, 뭐 기타 드럼 베이스로 단순하게 편곡돼서 따라하면 금방 사운드가 잘 나오는 곡도 있지만 락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드럼 기타 베이스가 자기들의 위치에서 가장 절묘한 기교와 어떤 연주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완성도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 정말 그래서 대단했죠. 앤디 서머스, 스튜어트 코폴랜드 그리고 스팅, 이 세 명이 들려주는 완벽한 사운드 폴리스입니다. 락센.

야, 진짜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어렸을 때 딱 듣고 일단 스팅 이형님은 보통 남자 키의 한 옥타브 위에서부터 노래를 하니까 이래서 가수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셋이 예.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그룹 사운드라고 했었잖아요. 밴드. 그러니까 뭔가 멤버들이 같이 후렴에는 항상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우리도 뭐 70년대 진짜 MBC가 큰일 했죠. 대학가요제 나 어떻게 라든지 밴드들 음악 뭐 물론 솔로 가수들도

0: 굵직굵직한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지만 네. 배철수 선배님도 할 주로 드럼 치면서 노래 부르셨고 쓰리콤보로 밴드 노래 고맙습니다 하신 이선아님 김상호님은 요거 폴리스 버전도 좋지만 조지 마이클이 이걸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버전도 많이 들으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이비거푸드, 주식회사 그레인온, 브람스 안마의자,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해리자보에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네. 참그 같은 소울풀한 음악도 이렇게 미국하고 영국하고 감성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최근에 아주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젊은 뮤지션입니다. 세쿠, Dangerous Lover라는 노래였어요. 최희원님이 세쿠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신청할까? Catching Bodies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Dangerous Lover라는 곡을 오늘 선곡됐거든요. 8월에 내한 공연도 한다고. 2004년생 정말 젊은 뮤지션입니다. 노래 굉장히 멋진데요. 왠지 호텔 수영장에서 들으면 뭔지 알것 같은데 호캉스 할 때, 야 이런 노래 나오면서 뭐, 그 우산 씌워진 칵테일 모히또 한 잔. 비 오는데 헬스 왔습니다. 초복이라 치킨 피자 파티하거든요. 네. 제밥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그래도 뭐 움직인 게 어때요? 0204님 파이팅입니다. 근데 지금 상암동은 찌푸렸는데 해가 나는 곳이 꽤 많나 봐요. 약속 있었는데 비 소식 때문에 그냥 안 나갈까 하는데 해가 나면서 예. 근데 앞차에서 튀긴 흙탕물이 묻어서 세차를 해야겠습니다. 1628님. 강릉은 밤새 비가 왔고 강풍에 잠까지 설쳤는데 아침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쁜 무지개 선물까지 주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무지개도 무지개인데 구름이 와 진짜 대박인데요. 산이 구름에 거의 샌드위치처럼 깔려 있는데 아직 그 위쪽에 있는 구름은 얘들이 먹구름인 걸 보니까 언제 또 비가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20님,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Matt Maltese가 노래합니다. Like a Fish.

네. 들으신 곡이 아, 좀 몽글몽글하네요. 네. 글루송이라고 비바두비와 클레어 오가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앞에 진짜 Like a Fish라는 Matt Maltese 성이 말티스야. 네, 꽤나 공이 들어왔어요. 연주에 뒤에 막 관현악 브라스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노래는 차분한데 자, 최근 몇년 사이에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었고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볼륨 조용하게 켜놓고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이사님이 자리를 뜨시는 순간부터 볼륨을 높여 직원들과 함께 귀호강 중입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힘들게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좀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는데, 노래가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김은주님. 그런 분위기군요. 힘내시고요. 또 오늘 초복이니까 힘나는 걸로 든든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4864님은 휴대폰 새로 개통했는데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 해서 오하윤의 새싹 문자 보냅니다. 새싹 떴네요. 번호가 바뀌어서 그렇지 오래된 싹입니다. 라고. 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네, 휴대폰 하긴 처음에 전화 바꿨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까 이런 거 고민되죠. 당연히 뭐 가족들한테 하겠지만. 친구가 1km 9분 걸리는 조깅을 매일 해가지고 6km를 뺐대요. 무려 6개월 동안 저보고도 하라는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km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2552님. 그러니까 9분 더 걸려도 상관없죠. 9분이면 빠른. 예, 제가 9분이면 걷는 것보다는 뛴 거예요. 제가 딱 그, 내가 작업실하고 한 1.7km 정도 컨디션 좋을 때 가도 한 20분 넘게 걸리니까. 자, 지금은 좀 핑계가 되니까 한참 더울 때라. 근데 오늘은 좀비온 뒤라 선선하기도 하고. 하시죠? 6kg 하루 딱 10분 투자인데요. 그죠? 2552님. 이소라 씨의 신곡 준비했습니다. 미리 또 박현진, 이혜림, 7094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하신 곡이죠. 너의 얼굴 다 잊을게라는 노래고요. 잔나비가 함께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0: 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소라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담당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네, 좀 전에 강제로 페이드 아웃 당한 DJ 윤상입니다.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주인공은 5142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이빙 대회 출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매번 그냥 조용히 듣다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문자도 보내게 되네요. 저에게 강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요. 계속 이 시험에 떨어지고 있어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회를 신청해버렸습니다. 말로는 아 뭐 언젠가 붙겠지 아 괜찮아 하며 절대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엔 자꾸 제가 작아지고 있네요. 아무튼 대회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시험이든 뭐 계속 떨어지면 괜찮기가 힘들죠. 또 그럴 땐 주변에서 또 해주는 응원의 말도 이게 또 거꾸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근데요, 뭐든 의미 없는 경험은 없죠. 말씀대로. 또 이렇게 떨어져 봤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런 강사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도전하는 마음 파이팅입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비틀즈의 노래 오랜만이네요. We can work it out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험 쳤던 친구한테 연락을 못 해보겠어요. 상처될까봐. 8756님 뭐 기다려보시죠. 좋은 소식이면 분명히 나눌 테니까. 네. 대학생이 되면 이제 좀 다 키웠나 했는데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더 키워야 돼요. 7387님 언제쯤 둥글둥글해질지. 금요일에는 한 달 동안 캐나다 연수를 가는데 그 안에 화 좀 풀고 가면 좋겠네요 라고. 대학생 자제분 두신 부모님의 문자였는데요. 사실 대학생 애예요. 이제 19인데 대학 간다고 뭐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아직 제가 볼 땐 뭐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한 20대 중반은 돼야 조금 사춘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사춘기 안 끝났는데 끝난 척 하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도 네. 좀 애들이 늘 화가 나 있죠. 상디, 그동안 컨디션 난조 때문에 라디오도 못 듣다가 오랜만에 소식 전해봅니다. 지금 임신 12주차예요. 오, 한 석 달 정도 되시나 봐요.

5466님, 그러게요. 오랜만에 문자 주셨군요. 제가 딱 만 40이라 이게 게다가 초산이라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도 아기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기력이 한참 없다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진짜 요즘엔 뭐 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 아주 뭐 건강하게 그렇게들 많이 엄마가 되시니까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까요? 예,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선물이 있다면 보내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아기도 엄마도. 1828님은 요즘에 주식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다 줄 것 같아서 내가 우위에 있는 줄 알고 건방져졌었는데 방심하는 사이 다 빼앗아 가네요. 다시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5월에 너로 돌아와 줄래? 제가 잘 모르지만 알아요. 뭔가 강탈당한 것 같은. 맞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애에다 비교할 생각을 하셨을까? 야, 대단한 감성이십니다. 절대 예, 연애에서 우위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죠. 암요. 다시 이전 같은 관계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어릴 때 이 영화 보고 한동안 한글로 가사 받아 적어서 막 따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라고 8310님. 맞아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쪽 2003년도인가 그 찰스강 저쪽 위에서 불꽃놀이 하는데 리안 라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진짜 개미만큼도 안 보였는데 이 노래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찰스강가에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8310 김묘선 0486님이 신청하신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사운드 트랙에 실려서 큰 사랑을 받은 리안 라임스입니다. Can't Fight Moonlight.

0: 네, 이 이제 뉴 키즈 온 더 블락이 처음 내한 공연했을 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뉴스 앵커의 톤이 거의 그 교장 선생님 아니면 훈육 선생님 같이 요즘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애들 탓이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세월 참 많이 변했다. 우리 문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미디어가 뭔가 얘기를 하는 태도도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뉴스 앵커가 거의 선생님이야. 요즘에 애들 그냥 혀만 안 찼지 거의 애들을 그냥 예 싸잡아서 아주 15분도 안 걸리는 충골길이거든요 평소 때. 근데 뭔 일인지 1시간째 절반도 못 갔어요. 어우 늦어서 어떡해요? 지금 팔당대교가 완전 거북입니다. 거북이. 그래도 오하윤 덕분에 아휴 이럴 때 감사합니다 진짜. 8014님. 근데 뭐 정체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저희가 8014님께도 커피 한잔 보내드릴 테니까 무사히 도착하시면 네,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를. 부산에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부산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차가 너무 막혀요. 아, 부산도 시내 많이 막히더라고요. 4112님 면접에 늦지 않기를 응원 드리고. 제가 뉴스 얘기하니까 맞아요. 뉴스에서 맨날 혼냈어요. 근데 그걸 보던 아빠가 가만히 있던 저랑 언니를 또 혼냈어요. 아빠가 뉴스 앵커 얘기 듣고 맞아. 이 자식들 니들 그러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4331님.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672님의 신청곡으로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들었습니다. 추억 소환이 제대로 되신 4583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수요일 오늘 아침 이제 끝나갈 시간인데요. 8837님이 누가요? 이름도 안 밝히고 초복이라고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받는 사람 이름이 저 맞으니까 제대로 온 거 맞겠죠? 누가 보냈을래나. 초복이라서 꼭 닭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몸에 좋은 건 일단 다. 그죠? 오늘 저희 상암 MBC 구내식당에도 반개탕이더라고요. 자, 끝곡은 새벽부터 내리는 빗소리 때문에 자동기상해가지고 내친 김에 집 베란다, 현관, 계단, 물청소 마치고 출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박선희님, 저희가 마지막까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면서 응원 드립니다. 네. 자, 신청곡 Way Back Home 쇼네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 입는 아픔을 견뎌야만 우리 몸엔 아주 조금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실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해야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성장이 있죠.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하고 싶은 고통의 한계점, 그 순간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0: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0: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순대 트럭 아저씨, 전기통닭 트럭 아저씨, 타코야키 아저씨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놓치면 안 되는 분 한 분 더 계세요. 삼계탕집 사장님, 지금쯤 정신없이 바쁘시겠죠? 초복, 사람들이 꽉 들어찬 줄 알면서도 북적이는 식당에 찾아가는 건 앞으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잘 버텨보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몸보신 놓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마음 든든해지는 음악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에밀리아의 빅 빅 월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 이야기 했잖아요. 순대 트럭 아저씨, 전기통당 트럭 아저씨, 타코야키 아저씨. 근데 이거는 작가님이 써주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남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야채곱창 트럭 아저씨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에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야채곱창 트럭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학원 끝나고 학원 버스에 내려서 제가 집으로 안 가고 이 야채곱창 트럭에 가서 1인분, 2인분 포장해서 집 가서 부모님이랑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럭 아저씨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한테도 놓치면 안 되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0817님께서 삼복더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삼복 초복이잖아요. 아, 오늘 올 여름이 특히나 유난히 더워요. 그래서 맛있는 보양식으로 오늘 꼭 함께 한 끼 하시고 기운 듬뿍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노래도 함께 할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듣고 싶으신 노래, 또 오전 이 시간에 뭐하고 보내고 계신지 문자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도 되고요. 먼저 MBC 라디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0: 나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6358님께서 어머나 세상에 빛이라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H.O.T.의 빛 바로 듣고 왔습니다. 간만에 지금은 애 둘만 아줌마지만 간만에 토니 부인 하시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문자 주셨는데 토니 부인이셨으면 저는 그럼 강타 부인 하겠습니다.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우리 기다리는 아저씨 이야기 아까 해봤잖아요. 2980님께서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야채굽장 아저씨보다 택배 아저씨가 더 중요한 남자였네요. 그리고 너튜브 댓글에서 고정선님께서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국도 지나가다 보면 이 옥수수 파는 옥수수 트럭 아저씨 못 지나친다고,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들 자기만의 아저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023님께서 아마 이 초복 무더위 날리기 위해서 2023님은 치킨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셨는데, 저도 저랑 통했네요. 제가 아는 고깃집에 오늘 초복이라고 서비스로 이 치킨 닭다리를 튀겨주신대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러 고기를 한번 먹으러 가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3님도 치킨 드신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고 있고요. 6358님의 신청곡,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듣고 오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5일 재난 정보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선 다슬기 채취종 발생하는 순환 사고가 23건 있었고 이 가운데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60대에서 가장 많았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슬기 채취나 물놀이를 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수심 변화와 유속 증가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음주 후에는 입수나 혼자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익숙한 계곡도 하천도 방심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쿨의 작은 기다림 듣고 돌아올게요.

네, 쿨의 작은 기다림 듣고 왔습니다. 044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지금 계신 곳이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분대요. 비바람 세게 불면 무섭기도 할 텐데, 오후에 친구분이랑 차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비바람 잔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브런치 카페 함께 하시면서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0449님의 신청곡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은 저 완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근데 히트곡이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미나 오카베가 불렀습니다. Every Second라는 곡인데 2980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김쌤님께서 댓글에 신청곡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는데 미나 오카베 Every Second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아까 이곡 처음 들어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곡 엄청 익숙한 곡이었네요. 길 가다가 항상 뭔가 거리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 같아요. 이 미나 오카베라는 가수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덴마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팝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네요. 네, Every Second 듣고 왔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윤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너무 반가운 노래인데 0449님의 신청곡입니다.

우선 친구 만나고 저녁은 친정집에서 삼계탕 먹기로 하셨대요. 아,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 저한테 지금 한 20, 30년 가까이 삼계탕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비가 오니까 날씨가 후텁지근한데 집에서 삼계탕에서 먹는 게 맛있다는 이 친정엄마 생각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정엄마와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띄워드릴게요.

네, 드라마 궁의 OST였죠. 제이와 하울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함께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궁이 2007년 1월에 시작한 드라마래요. 벌써 20년이 달러가네요. 저는 주지훈 배우를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좋아했었는데 요즘 다시 제이의 전성기를 주지훈 배우가 맡게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문자로 3521님께서 오늘 염지웅 배우 나오는 날 아니냐고 문자 주셨는데, 네, 염지웅 배우와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공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남자를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연극 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염지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1: 아, 너무 바쁩니다. 아, 이게 제가 이제 연출도 작가도 처음 해보는데.
0: 아, 맞다. 2인급 페스티벌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1: 그게 네. 이제 어제 공연을 딱 올렸어요. 제가 첫 공연을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또 연습하고 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0: 지금 약간 조금 격상도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1: 아우, 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0: 아,
1: 정말.
0: 진짜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무대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홍보 한번 해주세요.
1: 아, 네. 이 두 남자의 이야기, 플레이보이는 언젠가 죽는다 라는 제목의 이 2인극인데요.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의 2인급 페스티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뮤직 퀴즈 극장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꽁트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무대에서 방금 이 연습을 막 마치고 나온 염지웅 배우의 생생한 연기, 명령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겠습니다.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이 가사가 될 수도 있고 노래 속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을 생각하신 후에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23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염지웅 배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협찬 리스트가 많이 바뀌어서 네. 아주 푸짐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함께해주세요.
1: 예.
0: 네, 그럼 오늘 꽁트 간략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은 이제 저는 또 나왔습니다. 이 안성재 셰프가
0: 안성재 한번, 셰프
1: 네, 또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되는 게 김나연 아나운서의 김수미 선생님 역할을 또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겠죠.
0: 아, 근데 죄송한데 미리 네. 밑밥을 조금 하자면 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저를 도저히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김나연으로 하고 오늘 안성재 셰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의 꽁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꽁트 들으시면서 이 꽁트는 어떤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생각나신다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꽁트 바로 들어갈게요.

0: 다음은 흑수저 셰프를 소개합니다. 시장 골목을 평정한 전설 주걱의 제왕.
1: 주걱의 제왕님, 먼저 이름이 특이한데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0: 나는 밥 안 먹는 것들, 밥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것들은 다 주걱으로 응징해서 붙인 이름이요.
1: 네, 그럼 주걱의 제왕님, 오늘 선보일 요리는 무엇입니까?
0: 참네, 먹어보면 알 거 아니여. 다 식어서 녹아 없어지겠어. 안 먹으면 말어.
1: 네, 잘 먹겠습니다. 뭐랄까요, 굉장히 밸런스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맛이 없진 않은, 그러면서 상당히 익숙한 느낌의 맛이거든요. 어떻게 조리하시거든요?
0: 우선 파트에 넣고 푹 끓여. 설탕을 한 바가지 넣고 그냥 졸여. 그거 넣고 과일을 얹어. 체리도 꼭지 확 타서 올려. 그거밖에 없어.
1: 맞아요. 첫입에서 어린 시절 학원 다녔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이 떠오르거든요.

0: 그런데 두 번째 숟가락에선 뭐랄까요? 단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 번 숟가락이 가지 않는 맛입니다.
1: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연유랑 설탕을 때려 부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지.
0: 네 맛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손맛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후르츠 칵테일의 달콤함이 전체의 맛을 지배하고 있는 게 저는 아쉬운데요. 그리고

0: 한입에 후루룩 먹는 거지. 무슨 존재고 시간성 같은 소리야.
1: 제가 느끼기엔 재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해요. 저는 이 요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0: 재료들이 왜 말을 혀. 됐어. 그러다 다 녹는다. 먹지 마. 네, 염지웅부의 명령기 한번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 안성재 셰프 같으네요.
1: 이게 전에 말투를 좀 그 연구를 해봤어요.
0: 아 진짜 어떻게 네. 연구하셨어요?
1: 그래서 아 그 말 끝마다 약간 했거든요.
0: 했거든요.
1: 네,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0: 했습니다. 네, 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 메시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 보내주시고요. 뭔가 조금 오늘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의 힌트송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오늘의 힌트송은요 이 박명수와 제시카의 냉면 준비해 왔습니다.
0: 너무 좋다.
1: 예.
0: 또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1: 너무 덥죠. 예.
0: 네 명카 드라이브 박명수와 제시카의 냉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입니다.

Yay!

0: 생겼다는 댓글 문자 지금 여러 개 왔어요.
1: 아 예, 제가 조금 수척해서 저어서 그런가 좀 고생을 많이 해서.
0: 아 오전부터 지금 연습 열심히 하시오 오늘 하고 붓기가 다 빠지셨나?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지금 8554님이랑 이 너튜브 댓글 202 딸기님께서 레드벨벳 빨간 맛이냐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빨간 양념 비빔냉면 먹고 싶다고까지 문자 주셨네요. 혹시 맞나요?
1: 아 이게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예, 오답입니다.
0: 아, 아까 약간 후르츠 칵테일 모용 네. 얘기 나와서 빨간색이 생각이 나셨나?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0: 아, 아닙니다. 또 8685님께서 오늘 점심 메뉴랑 후식 메뉴까지 다 정해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삼계탕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초복이어서. 그래서 네. 약간 정답을 맞추실 것 같은데 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일하다 말고 집중하다 보니까 왠지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셨대요.
1: 네네.
0: 윤종신의 팥빙수.
1: 아... 정답입니다.
0: 오, 오, 진짜 저희가 오늘 점심 메뉴와 네. 후식 메뉴까지 정해드렸네요. 네. 오늘 삼계탕 드시면서 초복이니까 기력 회복하시고 후식으로는 시원하게 네.
1: 빙수.
0: 빙수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답은 윤종신의 팥빙수였고요. 네. 지금 맞춰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6430님, 8860님께서도 팥빙수였으면 좋겠다고 오셨고 오이사이님 혼자 있으니까 두 배우 연기에 집중이 더 잘 됐다고 하셨고요.
1: 네.
0: 또 1326님 아내와 식사 후 후식 먹으면서 맞춰봅니다 하시면서 팥빙수 했고 식탁에 팥 호두는 있는데 빙수는 없다고 하셨네요. 네. 빙수가 시원해서 좋은데 다음에는 빙수까지 드시길 바라겠고요. 김범수의 집밥이라는 오답도 있었네요. 20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약간 먹는 거여서 그렇게 그쵸.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8658님께서는 남편 야근하는 날 둘째 재워놓고 첫째 딸이랑 팥빙수 시켜 먹었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서 윤종신의 팥빙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자분들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치열합니다.
0: 네, 치열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 극장에서 꽁트 좀 새로운 꽁트를 해봤어요.
1: 네.
0: 그동안에 약간 사랑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해봐서 조금 신기했는데
1: 예. 예.
0: 네, 팥빙수 윤종신의 노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점심 메뉴랑 후식 메뉴까지 다 정해주시니 너무 좋다고 하셨던 정답자분 868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윤종신 배우는요?
1: 저는요. 와이프분이랑 후식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해주신 1326님.
0: 네, 좋습니다.
1: 네,
0: 벌써 식사를 마치시고 후식까지 드시고 계시나 봐요. 정말 네. 부지런하십니다. 그럼 오늘 염지웅 배우와 여기서 인사 나눠보고 끝곡으로 윤종신의 팥빙수 띄워드리면서 인사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고요. 저도 윤종신의 팥빙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명카 드라이브 제시카와 박명수의 냉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지금 염지훈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 메시지 엄청 뜨거운데 요즘 오늘 염지훈 배우 잘생겼

0: 왜? 안녕.
1: 빙수 오랜만이다 너.
2: 얘들아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초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 다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씩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복날에 의외의 반전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겨울 동짓날에나 먹는 줄 알았던 뜨거운 팥죽인데요. 기록을 보면 삼복에 팥죽을 쏘아 먹어야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을 물리친다고 믿었답니다. 붉은 팥의 향기가 몸속에 이 열독을 풀어준다고 생각해서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먼저 대접했던 따뜻한 풍습이기도 하죠. 식성이 달랐던 건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품은 민어, 2품은 도미라며 여름 서해안에서 잡히는 민어탕을 최고로 쳤고요. 궁중왕실에서는 차갑게 식힌 닭국물에 볶은 참깨를 갈아 넣은 고급스러운 냉국, 임자수탕으로 복다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 중국은요, 복날에 만두나 훈툰을 빚어 먹었고요.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장어, 즉 우나기를 먹으며 이 여름을 버텨냈다고 하니까 더위를 이기려는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중요한 건 지치는 복날 무더위 속에서도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이겠죠. 7월 15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김동률, 내 사람.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씨름

0: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정오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도 안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 1시간 전인 오전 11시에 동해평지 또 삼척평지 강릉평지 이 강원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웬만해서는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을 사용하고 또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 예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죠. 초복. 초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삼계탕 한 그릇씩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또 조상님들은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복날에 또 반전 음식을 즐겨 먹었었다라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팥죽 굉장히 뜨거운 팥죽을 야, 이 삼복에 또 팥죽을 먹어야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동짓날에나 먹는 줄 알았던 뜨거운 팥죽을 삼복에 또 먹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민어탕을 또 최고로 치기도 했고 그리고 차갑게 식힌 닭 국물에 볶은 참기름을 갈아넣은 고급스러운 냉국 임자수탕으로 복다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웃나라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복날에 만두, 훈툰 빚어 먹었고요. 일본은 장어, 우나기를 먹으면서 이 더운 여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뜨거운 정말 이열치열이죠. 팥죽을 먹었다는 게 가장 놀랍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지금 아마 점심 드시러 향하고 계실 텐데 어떤 메뉴를 또 고르셨나요? 예, 초복인 만큼. 저는 오늘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초복인 경우에는 삼계탕이 작년에 뭐 나오기도 했고 보통 그렇지만 오늘은 옛날 통닭이 나왔어요. 예, 반말이 옛날 통닭. 그래서 위에서 이제 손에 기름을 다 묻혀가면서 예, 통닭을 뜯고 왔습니다. 예. 또 1419번님 초복이라고 점심에 삼계탕이 나왔는데 패스하고 저녁에 치킨 먹을 거예요. 후디 얘기만 말하는데 날개랑 목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껍데기도 안 먹어서 은근 까다롭죠. 그래 근데 음스 나오는 거보단 낫잖아요. 순살 치킨 시켜야지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삼계탕을 패스하시고 치킨으로 가겠다. 저도 점심에 치킨을 했는데 날개랑 목 안 드시는군요. 목은 그렇다 쳐도 날개를 안 드시는구나. 껍데기도 안 드신다. 그러면 뭐 이제 선택지가 순살치킨 혹은 뭐 닭강정 이런 쪽으로 가셔야겠네요. 예, 저녁에 치킨 좋습니다.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출석체크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고 또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맨날 인사는 잘하죠? 오늘 월요일은 아니지만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가장 보통의 존재 듣고 싶어요. 장미호관이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도 불렀어 하고 놀랬다가 언니네 이발관이라서 머쓱했던 또 오늘의 랜덤곡입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모르고 들으면 약간 장미호관 느낌이 좀 나나 봐요. 약간 잔잔한데 약간의 그 육중환 씨의 그 위트라고 해야 될까요? 장미호관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예, 느끼하면서도 능글맞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빨간 정장에 뭐 핑크 정장이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들려드리겠고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장어구이 먹을 예정이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장어도 좋죠. 예.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는 지난주에 면접에 합격해서

수요일에서부터 어제까지 기초 교육을 받았는데 아쉽게 어제 치러진 최종 실전 테스트 결과 별로 좋지 못해서 불합격했네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서 그런지 너무 아쉬운 나머지 울었답니다 하시면서 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그러셨군요. 지난주부터 예 어제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았군요. 근데 뭐 좋은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냥 훌훌 털어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 열심히 한 거는 누가 그러던데 누적이 된다, 축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열심히 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기분 좀 푸시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오늘 보양식 드셨나요? 여름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라요 하시면서 SG워너비의 내 사람도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첫 곡이 김동률 씨의 내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축가로 많이들 부르시는 노래이기도 한데 SG워너비의 내 사람, 이제 이 노래도 너무 좋죠.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고요. 3430번님, 이정열 씨의 또 그대 고운 내 사람 신청해 주시면서 차가운 음식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이열치열, 오히려 뜨거운 거 먹고 나면 땀이 쭉 나고 시원해지는 느낌. 후디도 보양식 드시고 여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또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2904번님, 노래 스타일이 그 장미여관 느낌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다. 그러네요. 뭔가 장미여관 옆집에 언니네 이발관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같은 동네. 그렇습니다. 자, 문자창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언니네 이발관 가장 보통의 존재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SG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8685번님께서 매일 365일 복날같이 먹고 있지만 이런 날 또 그냥 넘기면 아쉬워서 삼계탕이랑 고민하다 장어소바 먹으러 왔어요. 맛난 음식 먹고 여름 잘 보냅시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장어소바 맛있겠는데요. 예. 밑반찬도 뭔가 딱 그 단촐한데 있어야 될 건 딱 있는. 오, 삼계탕하고 장어 지금 많이들 드시고 계시네요. 장어. 그렇습니다. 또 치킨을 저녁에 먹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청곡은 잠시 후에 저희가 2부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5961번님께서 출석 체크와 함께 콩국수 먹었어요.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갑니다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콩국수, 제가 어제 점심으로 전매추 콩국수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여름만 되면 콩국수 정말 부지런히 먹거든요. 예,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 생각해서 먹긴 하는데 사진에 또 이 때깔이 좋네요. 예, 콩국수 감사드립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3430번님의 신청곡으로 또 1부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래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 증명한 다이소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이것을 싱크대 배수구에 그냥 흘려보내면 식으면서 배관 안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결국 수리비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끓는 물을 부어도 소용없어 반드시 키친타월로 닦아내거나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하는 주방 배수구 막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베이킹소다, 2번 주방세제, 3번 식용유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주방 배수구 막힘, 야 이거 참 골치 아픈데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유승우 솔 넘어와라는 노래고요. 넘어와, 이것을 만약에 밟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 미끌미끌합니다. 오늘 런치 퀴즈 좀 쉽죠? 1번 베이킹소다, 2번 주방세제, 3번 식용유, 그리고 힌트송 듣고 오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유승우 솔 넘어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싱크대 배수구에 그냥 흘려보내면 식으면서 배관 안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결국 수리비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끓는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키친타월로 닦아내거나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하는 주방 배수구 막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베이킹 소다 2번 주방 세제 3번 식용유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문제가 약간 좀 쉬웠기 때문에 지금 평소보다도 더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 나가는 동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것을 밟으면 미끄덩 넘어질 수도 있다 라고 또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을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 힌트송은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요즘같이 약간 좀 습하고 툭하면은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요즘 같은 시즌에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준비했고요. 물, 예, 이것과 물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 1번 베이킹소다, 2번 주방세제, 3번 식용유. 자, 정답 맞춰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힌트송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식용유였습니다. 주방 배수구 막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이것은 식용유였는데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식용유와 기름 그냥 싱크대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이나 국물 위에 뜬 기름을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름은 또 식는 순간 배관 안쪽에 달라붙어서 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관의 지름이 점점 좁아지고요. 결국 심한 막힘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외의 정보로는 싱크대 아래를 창고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하부장, 세제, 뭐 생활용품 쌓아두기가 좀 쉬운 공간인데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요. 배관이나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작은 누수를 오랜 기간 방치하면은 싱크대 하부 목재가 또 썩거나 바닥까지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처럼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사시면은 요런 또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만 믿는다. 요 부분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으면 배수관이 뚫린다. 이 생활 팁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조합이 싱크대 표면 청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생긴 배관 막힘을 해결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시는 것들이 이제 끓는 물을 그대로 붓죠. 기름을 녹이기 위해 그래 그러면 끓는 물 그냥 한번 시원하게 부으면 돼 라고 하시겠지만 이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또 배관 연결 부위의 고무 패킹 또 실링을 손상시켜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지근한 물보다는 또 충분히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팔팔팔 끓는 물은 5분 정도 식힌 뒤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환경을

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식용유 어떻게 버리느냐. 예. 결국에는 이 키친타월로 잘 닦아서 그리고 혹은 따로 모아서 버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식용유 보내주셨거든요. 8291번님. 싱크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도 기름기를 오래 놔두면 잘 닦이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환풍기 망을 빼서 뜨거운 물로 씻었더니 아이고 환풍기 망이 망가졌어요. 유유유 보내셨어요. 그쵸. 예, 그 환풍기 쪽도 기름때가 끼죠. 아, 그래서 주방 청소가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또 뜨거운 물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좀 배수구 한번 청소할까 하면은 그냥 그 커피 포트에 물 팔팔 끓여가지고 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좋지는 않다 그러네요. 한 5분 정도 식히시길 바라겠고. 4626번님도 매일 듣는데 참여는 가끔 하네요. 질방뇨, 3번 식용유. 또 3969번님 저도 막혀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키친타월로 싹 닦아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3225번님도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 들으며 바다 보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식용유. 또 7426번님 며칠 전에 남편이 감자튀김 해준다고 에어프라이기에 식용유 기름을 다 없는 바람에 잠깐 분위기가 냉전이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실수인 걸 알지만 실수했다는 걸 알지만 나의 표정은 굳어갈 때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죠. 예, 근데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0373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또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어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663번님 5105번님 또 3430번님께서도 식용유 또 4846번님 3647번님도 수리비 폭탄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 정답은 식용유 또 7406번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네요. 아이고 식용유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식용유가 또 싱크대 막힘의 원인이라니 처음 알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 같네요 또 하셨고 또 3547번님 3559번님 또 4044번님은 처음 보내주셨고 3205번님도 식용유 또 그리고 4005번님은요 후디 초복인데 뭐 먹나요? 이열치열 저는 짬뽕 순두부 먹으러 갑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회사 점심에 또 옛날 통닭을 먹었습니다. 예, 초복인 만큼 또 치킨을 먹었는데 이열치열 좋죠.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짬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짬뽕 순두부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잘 드시고 오시고요. 또 그리고 0476번님께서는 복날 삼계탕 100마리 배달하고 잠시 휴식 정답은 3번 하셨는데 와 100마리 배달하셨군요. 그러네요. 또 오늘 초복인 만큼 점심에 삼계탕 또 주문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렇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또 그리고 5242번님 9099번님도 식용유 눈 감고 맞췄다 하시면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또 보내주셨고 1914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저 라디오 문자는 처음 참여해보는데요 답이 너무나 쉬워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킥킥킥킥 맞춰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안녕하세요.

0: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식용유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914번님, 6499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식용유. 또 그리고 520번님께서는 저도 콩국수 먹었는데 속이 안 편하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뭐 급하게 드셨나요? 콩국수. 청취자분들 중에서 오늘 초복날인데 점심에 또 콩국수로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진도 많이 보내고 계시고 또 그리고 4101번님, 6914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904번님께서는 저한테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후디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마침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 다다음 주에 예 7월 마지막 주죠. 제가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공지를 하려 했는데 7월 27일 주죠. 예, 그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또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희망곡 또 월간 2호석 예, 호디가 또 오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호디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 약간 놀이기구로 따지면 저의 텐션이나 이런 거가 저는 회전목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그냥 크게 막 도파민 터지는 거 없이 그냥 잔잔한 느낌인데 호디는 또 바이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전목마 오래 타면 또 지루하거든요. 바이킹 한번 타시라고 제가 휴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공지를 또 할 예정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을 했는데요. 당첨자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1485번님 그리고 191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청곡이었죠. 데이식스의 어쩌다 보니 신청해 주셨는데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2904번님께서 호디는 뭐 티익스프레스죠 하셨는데 와, 그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거의 뭐 눈물 흘리면서 타는 건데 예, 7월 마지막 주에 눈물 한번 흘려보시죠. 데이식스의 목소리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수요일 코너 키즈헌터 강현 리포터와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

0: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썼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7월 15일 오늘 초복이에요.
1: 아, 알고 있죠.
0: 어떻게 좀 점심을 좀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면 저녁을 맛있게 드실 예정?
1: 저녁을 좀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오. 사실 제가 잠이 많잖아요.
0: 어, sleepy girl.
1: 어, 장난 아니죠. 제가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네. 이 춘천에 오기 전에 뭔가 거하게 챙겨 먹고 오기는 좀 저한테는 힘들거든요.
0: 아, 방송하기가 조금.
1: 아니요, 아니요.
0: 왜요?
1: 일어나서 챙겨 먹고 오기가 힘들다는.
0: 시간이 없다.
1: 네네네.
0: 네네.
1: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빵을 먹고 왔는데 저녁은 아무래도 좀 맛있는 걸 먹지 않아야 될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0: 뭐 어떻게 머릿속에 좀 몇 가지가 있나요?
1: 저는 그 치킨 아세요? 그냥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파는 거 말고
0: 네.
1: 길가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전기통구이처럼 이렇게 돌려서 껍질을 되게 바삭하고 그 소금 말고는 딱히 뭐 굽는. 소스가 안 네. 들어가 있는 듯한 이렇게 두 마리에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0: 아, 그런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1: 저
0: 튀긴 거 말고
1: 진짜 좋아요.
0: 오.
1: 진짜 좋아해서 그것 좀 먹고 싶기도 하고.
0: 좋죠.
1: 네.
0: 삼계탕 같은 거는 보통 부모님이랑 드시지 않나요?
1: 아, 먹긴 먹는데 그 삼계탕집이랑 그 전기구이집이 같이 있어요.
0: 어? 진짜요?
1: 네. 그 삼계탕집 옆에 그 똑같은 닭을 네. 그렇게 돌리고 계시거든요.
0: 같은 사장님께서?
1: 네.
0: 우와, 우와. 예.
1: 그럼 부모님은 삼계탕 드시고 저는 그거 구워진 걸 먹어요.
0: 와, 그게 보통 해물찜집 가면은
1: 네.
0: 어린이 돈가스라고 해서 메뉴 하나씩 있잖아요. 아기들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런 느낌이네.
1: 그쵸. 진짜 맛있는데 저는 목을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치킨에 목을 꼭 먹어서 그때 구운 닭의 목이 장난 아니거든요.
0: 왜요? 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쏘쏘여서
1: 목이 네. 그 살이 진짜 부드럽고 껍질이 엄청 바삭해요.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목을 먹을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목 먹을 생각으로?
1: 목 먹을 생각.
0: 아, 근데 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되게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1: 너무 적어요.
0: 도파민이 너무 짧게 터지겠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누가 같이 치킨 먹는데 전 다리

0: 안 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다리를 아예 안 먹어요.
1: 최고의 친구.
0: 최고의 친구. 저는 네. 그래서 목을 저한테 양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
1: 치킨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지갑 사정이 좀 좋지 않을 때 현시 불러야겠다. 다리 두 개 먹으려고.
0: 다리 두 개 가능하시고 저한테 그 목만 주시면
1: 예, 예.
0: 전 다리 두 개에 그 봉 있죠.
1: 네.
0: 봉까지도 양보 가능이니까.
1: 저희 잘 맞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전화 드리도록 네. 하겠고 2903번님께서 저는 내일 몽골 가요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0: 몽골.
1: 와 대박입니다.
0: 아니 요즘에 몽골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 SNS에 네? 몽골을 간 걸 올렸는데
1: 그래요?
0: 밤하늘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최근에 몽골 궁금하다 생각했는데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1: 그러니까요.
0: 좋겠습니다. 밤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1: 땡플릭스의 그 피지컬백에서 몽골이 또 준우승 차지했잖아요.
0: 봤죠.
1: 그 이후로 몽골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0: 그 이후로요?
1: 네, 그걸 보신 분들께서는 몽골이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0: 피지컬백을 보고요?
1: 왜냐하면 그 땡플릭스에서 몽골 팀이 인기였어요.
0: 알죠, 알죠. 저도 네. 봤죠.
1: 근데 그 피지컬백 제작진이 몽골 팀이 너무 인기다 보니까 끝나고 바로 후속편을 만들었거든요. 몽골 여행 가는 그 김동현 씨하고 아모띠
0: 진짜요?
1: 둘이서 몽골 여행 가는 그 후속편도 바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몽골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저도 좀 진짜 하늘 보러도 가고 싶고
1: 네.
0: 괜찮네요.
1: 8685번님 당 목은 마우스피스 같이 껴서 먹으면 맛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0: 아 진짜 아시는 분이시다.
1: 아 그래 이렇게 입에 껴서요?
0: 아 진짜 아시는 분이시다. 뭘 좀 아신다 이분.
1: 진짜 그렇게 먹어야 되나요?
0: 이게 처음부터 그러긴 좀 그렇고요. 네. 적당히 다 뜯어먹은 다음에 네. 살이 적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마우스피스처럼
1: 껴서 입에
0: 껴서 좀 씹고 있으면 네.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러면 좀 남은 살들이 들어오거든요.
1: 와, 거의 격투기 선수네요.
0: 그쵸.
1: 아 그렇게 먹어야지 좀 남은 살들이
0: 잘 들어오죠.
1: 효율적으로 들어오는구나.
0: 그 뼈 안에 있는 네. 살들이.
1: 그래요?
0: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1: 나중에 마우스피스 끼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0: 아 당 목을 이렇게 네. 해서?
1: 궁금해서.
0: 아 제가 한번 네. 한번 마음 먹고 언젠가.
1: 그래요. 제가 당목 사드릴게요.
0: 당목. 아 당목 여기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1: 당목 구이가 따로 메뉴도 있더라고요. 어느 식당들 가면.
0: 오.
1: 네 그래서
0: 저 못 봤는데.
1: 따로 모아두고 파는 것도 있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피지컬뱅 얘기를 잘 했는데 2904번님께서 좀 뻘쭘하게 아닌데요? 라고 또 예, 시원해서 가는 건데요?
0: 아 시원해서.
1: 아 그러시군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군요. 자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시간이고요. 오늘 또 강현 리포터가 또 세계 상식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또 또 시기적절한
0: 초복. 초복 문제입니다.
1: 초복 퀴즈를 들고 오셨군요.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이 바로 초복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맞이할 텐데 이 세 개를 합쳐 삼복이라고 합니다. 이 삼복은 옛사람들이 여름 더위의 중심부를 표시해둔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삼복에서 복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1: 삼복에서 복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자, 보기 주시죠. 1번
0: 복복
1: 복복 2번
0: 다시 올 복
1: 다시 올 복 3번
0: 엎드릴 복입니다.
1: 엎드릴 복. 야, 이거는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예.
0: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부터 시작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맞이할 텐데 이 세 개를 합쳐 삼복이라고 합니다. 이 삼복은 옛사람들이 여름 더위의 중심부를 표시해 둔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삼복에서 복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1: 삼복에서 복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1번
0: 복복
1: 2번
0: 다시 올 복
1: 3번
0: 엎드릴 복.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힌트.
0: 저는 사실 이거 문제 준비하기 전에 이 복자겠거니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고
1: 이게 아니었고
0: 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약간

0: 제가 힌트송을 여기서 추가를 해보자면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1: 좋아요.
0: 힌트송이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거든요.
1: 뭔가 잘못됐어.
0: 잘못했을 때 좀 이렇게 꿋꿋하면 안 되거든요.
1: 아.
0: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예. 취해야죠.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1: 네네.
0: 그런 느낌. 아 너무 웃으시는데 네, 지금 아. 웃음을 너무 참으시는데.
1: 좋은 힌트송입니다. 아 요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힌트송?
0: 아 요거는 짧게.
1: 짧게?
0: 네.
1: 티가 납니다. 1번 복복, 네. 2번 다시 올 복, 3번 엎드릴 복. 힌트송은 권진아 씨의 뭔가 잘못됐어. 강현 리포터가 또 들고 왔는데 뭔가 잘못했을 때 요 제스처를 좀 취한다고 하네요.
0: 그래서 너무 꼿꼿하게 네. 있으면 좀 꼿꼿하게. 용서가 안 되긴 하니까.
1: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제스처가 중요하긴
0: 그렇죠.
1: 하죠. 자 힌트송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백종, 권진아 씨의 뭔가 잘못됐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그 별스타그램에 참 많이 들렸어요.
1: 그렇죠. 뭔가 이 네. 좀 진짜 뭔가 잘못된 상황에서
0: 약간 유머러스한 상황에서도
1: 그쵸, 그쵸.
0: 뭐 예를 들면은 뭐 블럭, 장난감 블럭을 나도 모르게 밟았을 때 아 아파하면서 이 노래가 싹 흘러나오고.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이 노래가 슬픈 노래거든요.
1: 저도 그래서 이 노래를 네. 어제 듣기 전까지는 권진아 씨 노래인지도 몰랐고
0: 맞아, 맞아.
1: 아예 몰랐고 그냥 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1: 근데 풀로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0: 되게 감성적이고 권진아 씨스럽고 네. 슬프고 근데 릴스로 접했다 보니까 들으면 웃겨요.
1: 그 네. 후렴 부분이 네. 너무 웃기고 제가 봤던 막 장면들이 상상이 되니까 슬프다가 안 슬퍼지는
0: 맞아.
1: 그런 노래입니다.
0: 되게 오묘해졌어요 이 곡이. 그래서 이게 바이럴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긴
1: 아,
0: 해요.
1: 중요하죠.
0: 그죠? 일단은 뭐 대성공한 곡이 됐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권진아 씨가 이 곡을 부르실 때 이 방향으로 잘 될 것인가는 생각 절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1: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스스로 예측인데 부르다가 뭔가 좀 웃기지 않으실까요? 뭔가 아. 잘못됐어 할 때?
0: 네. 지금은 웃으실 것 같아요.
1: 웃으실 것 같긴 네, 한데
0: 예전에 녹음 처음 이렇게 하실 때는
1: 되게 슬픈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어떤 복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번 엎드릴 복이었습니다.
0: 엎드릴 복이구나.
1: 모르셨죠?
0: 예.
1: 저는 처음에 복인 줄 알았거든요.
0: 보통은?
1: 보통 그래서 복 그건가 보다 했는데 이게 사람이 엎드린 형상이래요.
0: 예.
1: 엎드릴 복이. 그래서 이 굉장한 여름의 강한 더위에 세 번 굴복한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 여름의 강한 더위에 가을의 서늘한 기온이 세 번 굴복한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더위에 굴복하는 오늘이 첫 번째 날인 거네요.
1: 그렇죠. 전 너무 무서워요.
0: 저는 근데 굴복 많이 해서 예.
1: 아 근데 저는 제 느낌상 올해 지금 10번 정도 이미 굴복을 했거든요.
0: 네, 초복이 아니죠, 사실.
1: 그러니까요. 말 네. 말복인데 느낌상 어쩌다가
0: 제가 지난 주말에 엄청난 굴복을 했습니다. 역대급 굴복.
1: 저 진짜 기억나요. 네. 그 주말 기억납니다.
0: 와, 그게 불과 한 4일 전?
1: 4일 네.
0: 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 걸었거든요. 그냥 잠깐이었어요. 10분에서 15분?
1: 네.
0: 옷이 다 젖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더위에 약하고 이상하게 요즘에 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데 뭐가 아니 골맞나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10분 안에 날 이렇게 만든다고?
1: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보통은 뜨겁다. 어우, 숨 못 쉬겠어. 이 정도인데
1: 습해요.
0: 엄청 습하고
1: 엄청 와. 습하죠. 저도 그래서 주말에 그 역까지 저희 집에서 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요.
0: 네네.
1: 10분 정도 걸었는데
0: 굴복?
1: 아니 화장이 다 지워진 거예요. 코에 땀이 나서
0: 그렇죠.
1: 와, 그래서 그날 보고 아 이거는 못 나간다.
0: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소개팅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1: 괜히 지금 네. 했다가
0: 큰일 나요.
1: 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네. 바에
0: 그러니까요.
1: 한두 달?
0: 한두 달 정도 있다가
1: 좀 있다가
0: 왜냐면은 카페에서 만나요 해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역에서 내려서 카페까지 걸어가는 그 5분에도 내가 이쁘게 정성 들여서 준비한 헤어와 메이크업이 다 무너지잖아요.
1: 다 무너지기도 하고
0: 네.
1: 옷에 굉장히 중요 부위들이 젖어요.
0: 아, 그거 제가 잘합니다.
1: 젖어요, 네. 진짜.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0: 민망하죠.
1: 너무 민망해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조심하셔야 됩니다.
0: 결국에는 굴복하는
1: 그쵸. 예,
0: 형상을 나타내는 엎드릴 복이었다. 아주 좋은 퀴즈다 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 문제 좀 살펴볼게요. 엎드릴 복 5168번님 7834번님 2904번님 엎드릴 복 또 맞춰주셨고요. 그리고요?
1: 네, 3969번님 3번 엎드릴 복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또 0373번님께서도 정답 엎드릴 복 하시면서 자연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듯이 잘 살아볼게요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냥 받아들이고 네. 오늘 젖는 날이구나. 하루에 이렇게 여러 번 씻어야겠다.
0: 피해야 되거나 혹은 집에 있자 이렇게 되거나
1: 집에 있자 아니면 나갈 거면 받아들이자.
0: 그러니까요. 양산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1: 아, 아니요.
0: 양산 안 하세요?
1: 근데

0: 제 주변 친구들은 네. 그냥 온전히 봤거든요.
1: 온전히 볕을 쬐요.
0: 그렇죠. 네. 근데 좀 저희 엄마나 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쓰시는데
1: 그렇죠.
0: 전 그게 더 번거로운 느낌이어서
1: 아, 뭔가 더운데 막 들고 있고
0: 뭐
1: 이게
0: 들고 뭐 피고 접고 해서 네. 그냥 차라리 받아들이자.
1: 어, 현씨 테토녀시네.
0: 아, 저 막 엄청 네. 애견녀 스타일은 아니에요.
1: 어, 몰랐습니다.
0: 모르셨다니.
1: 거의 2년 만에 알았고요. 또 그리고 325번님께서도 다시 올 복이요. 아, 다시 올 복이라고.
0: 엎드릴 복이었습니다.
1: 땡이었고요. 지금 신랑과 아들하고 신나게 또 삼계탕 먹어보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또 맛있게 드시고요. 또 그리고 6914번님, 3430번님, 또 0476번님께서도 엎드릴 복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요.
0: 네, 5242번님, 3번 엎드릴 복이요. 헷갈렸는데 힌트 듣고 보네요. 잘못했을 때 바짝 엎드려서 용서 구하잖아요 하셨는데 제가 원하던 힌트송의 방향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1: 뭔가 잘못했을 때.
0: 이거였고요. 그런데 그 밑에 2980번님께서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힌트송을 제안해 주셨어요. 에스파의 업은 어때요?
1: 어,
0: 아니, 업. 너무 괜찮잖아요.
1: 이게 참 우리 청취자분들이 창의력이 참 좋으십니다.
0: 그러니까 몇 분만 네. 저랑 같이 힌트송을 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협업해서?
0: 네, 한 두 분 정도만.
1: 방송 준비 소위 꽁으로 하시려고?
0: 아.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름 너무 좋잖아요.
1: 들켰습니다.
0: 아이.
1: 자, 당첨자 한 분 또 선정을 했는데요. 아, 3번 엎드릴 복 보내주신 113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마이클 잭슨 The Girl Is Mine 3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와 강현 리포터는 또 다른 상식 퀴즈와 함께 4부로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와

0: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키즈헌터 강연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또 오늘 시기적절한 초복 퀴즈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체코로 가네요. 체코.
8: 네. 체코로 한번 떠나봅니다.
7: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네, 체코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던 댐 건설 사업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마리의 이 동물들이 단 며칠 만에 댐을 만들어서 습지를 조성했고 홍수 예방과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7: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8: 비버.
7: 비버. 2번
8: 오리.
7: 오리. 3번
8: 수달입니다.
7: 수달. 자, 이 댐 건설 사업이 체코에서 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8마리의 동물들이 야 그렇게 했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8: 네, 체코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댐 건설 사업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8마리의 이 동물들이 단 며칠 만에 댐을 만들어 습지를 조성했고 홍수 예방과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7: 무엇일까요? 1번
8: 비버.
7: 2번
8: 오리.
7: 3번
8: 수달입니다.
7: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생태계 엔지니어. 야, 굉장히 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착한 애니멀 프렌드인데.
8: 그렇죠.
7: 힌트 있을까요?
8: 힌트송 있습니다. 힌트송.
7: 힌트송 기대됩니다.
8: 예. 오늘 두 번째 오늘 힌트송은요.
7: 급하게 준비하셨나?
8: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석훈의 바보에게 바보가.
7: 이석훈 씨의 바보에게 바보가. 왜 힌트송을 이걸로 고르셨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8: 아주 기대가 되시는구나.
7: 예. 뭡니까?
8: 바보, 바보, 바보, 바보, 아, 바보. 바보. 이런 느낌.
7: 오늘 늦잠 주무셨어요?
8: 아, 어제 했어요.
7: 아, 어제 하셨어요?
8: 오늘 안 했는데 이상하다.
7: 아, 그래요?
8: 아니 뭔가 근데 비슷하잖아요. 네. 느낌 있잖아요.
7: 느낌 있는데 원래 평상시에 전성기 때 강연 리포터는
8: 솔직히
7: 한 번 두 번 투 스텝 꼬아가지고 이제 와 기가 막히다 이는 박수가 나왔었는데.
8: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7: 예.
8: 나중에 정답을 생각해 보시고 저랑 다시 문자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7: 네.
8: 이 동물을 어떤 힌트성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지.
7: 아, 지금 벌써 근데
8: 창의력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7: 지금 2980번님께서 훨씬 좋은 힌트성 주셨거든요.
8: 아, 그러네. 그
7: 외국 가수 중에 그 저스틴 땡땡. 저스틴 땡땡의 그 베이비가 생각난다라고 하셨는데 좀 벌써 졌어요. 그러니까 강연 리포터.
8: 저는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는 졌고 후디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7: 그래요. 노래 나가는
8: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저랑 창의력 대결 한번 오늘 해보시는 거예요. 아.

0: 알겠습니다.
1: 바보에게 바보가
0: 를 이길 만한
1: 거?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을 맞춰 주시죠. 1번 비버, 2번 오리, 3번 수달. 힌트송 바보에게 바보가 이석훈 씨의 목소리를 준비했고요. 힌트송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예,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 주시죠. 잠시 후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0: 힌트송 이석훈의 바보에게 바보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비버였습니다.
0: 비버. 와, 이 체코에서는 댐 건설 사업이 멈춰 있었는데 8마리, 단 8마리의 비버가 이걸 해결했어요?
1: 네, 이게 와. 체코 브루디 지역에서 그 소유권이랑 건축 허가 문제로 7년 동안 해결 못한 그 작은 댐 건설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비버 8마리가 와. 천연댐을 만들었대요. 와. 그 단단한 치아로 이렇게 그 나뭇가지들을 옮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비버 8마리 덕분에 한화로 17억

0: 5천만 원 정도가
1: 진짜요?
0: 아껴졌다고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정말 효자인 셈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1: 그러네요. 아니, 상을 줘야겠는데요?
0: 상을 줘야죠.
1: 정부 입장에서.
0: 8마리의 비버에게.
1: 와, 8마리. 근데 막 80마리도 아니고 단 8마리니까 되게 뭔가
0: 너무 좋죠.
1: 그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 네, 되게 강하다, 친구들.
0: 저도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와, 역시 자연이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강을 리포터의 힌트송 바보에게 바보가를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0: 자.
1: 저는 제가 검색을 좀 해본 결과
0: 네.
1: SF9의 노래를 저는 힌트송으로 냈을 것 같아요. 힌트송이 비보라 해서 비보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강을 리포터가 그걸 듣고
0: 네, 노래 나올 때 한마디 했죠, 제가.
1: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라고 또 하시던데 힌트송을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주셨어요.
0: 네, 아니 이 중에 네. 괜찮은 게 진짜 많거든요.
1: 그러니까요. 5929번님도 아쿠아의 바비걸 발음을 좀 꼬아서 어떻습니까? 바비걸.
0: 마음에 듭니다.
1: 이것도 있고.
0: 이것도 마음에 들고.
1: 현아의 베베.
0: 오.
1: 비비의 밤양갱. 요거 많았고. 또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비벼 먹어야 되니까요. 하시면서. 오.
0: 이게 약간 후디가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윤종신 팥빙수?
1: 저는 약간 비빔밥 이런 거 골랐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힌트송 한다면.
0: 에이, SF9 고르셨으면서.
1: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고.
0: 에이. 네,
1: 억울합니다. 문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아, 네. 1822번님. 비버 하시면서 이슬비가 옵니다. 간밤에 큰 피해를 예고하는 뉴스 때문에 밤을 설쳤는데 다행히 비껴갔네요. 너 바보 같은 비야. 제발 조용히 지나가렴 하셨는데
1: 네.
0: 요즘에 비가 진짜 많이 오죠.
1: 그러니까요.
0: 또 근데 신기하게 옛날처럼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맞아. 그쳤다를 반복하니까 아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적응할 만하면 그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안 오나 보다 하면 또 오고.
0: 그래서 요즘에 필수품이 그 작은 우산을
1: 맞아요.
0: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것 같아요.
1: 네. 또 그리고 6837번님께서도 저스틴 비버 외쳐주셨고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1199번님 1번 비버 하시면서 오늘은 밥 비벼 먹자. 팍팍 비벼서 맛있게 냠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버 했을 때 뭐 비비는 그런 비빔밥, 팥빙수 이런 거 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저희 둘 다 어쨌든 생각을 못 했으니까.
1: 왜 저까지 넣으세요?
0: 에이.
1: 저는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저 빼주세요. 6858번님. 1번 비버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 왔는데 코로나라네요. 아우 초복날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야겠어요. 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 코로나가 아직도 있어요.
0: 아 있죠. 예. 저도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전 좀 그 유행하고 지나서 걸렸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푹 쉬시길 바라겠고 8843번님은요. 후디님하고 강혜원 리포터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이름은 맞나요? 보내주셨는데. 강현이죠?
0: 네, 저는 강현 리포터입니다.
1: 네, 강현.
0: 네.
1: 또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예 지금 수요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0: 네, 지금이라도 알아주시면 전 감사하죠.
1: 예. 자, 많은 분들께서 비버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저희가 또 힌트송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어느 분을 좀 드릴까 하다가 이분을 또 선정했습니다. 6837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저스틴 비버 보내주셨던 6837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비행기.
0: 그렇죠.
1: 비행기로 가네요. 좋습니다. 문제 만나보시죠.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연료를 우리가 자주 보는 식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항공업계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식재료로 만든 에탄올 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0: 감자.
1: 감자. 2번
0: 옥수수.
1: 옥수수. 3번
0: 고구마입니다.
1: 고구마. 비행기의 연료를 이 셋 중에 하나로
0: 그렇죠.
1: 좀 활용하고 있는 거죠. 와, 일단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0: 감자,
1: 2번
0: 옥수수,
1: 3번
0: 고구마.

0: 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힌트?
0: 있죠. 오늘 제가 가장 기다려온 힌트송인데 네. 마지막을 킥을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1: 어, 그래요?
0: 먼저 에스파에 슈퍼노바 있는데
1: 슈퍼노바?
0: 슈퍼노바. 아. 왜요? 아. 너무 좋잖아요.
1: 잘하셨다. 요거는 좀 생각하신 분

0: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자연적이고 예,
1: 괜찮죠?
0: 간식적이다. 예.
1: 수수수
0: 수수수
1: 슈퍼노바.
0: 슈퍼노바. 1번 감자, 2번 옥수수, 3번 고구마고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죠. 힌트송 띄워드립니다. I'm like

0: 힌트송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온 더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 재료는 무엇이었을지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옥수수였습니다.
0: 옥수수. 야, 옥수수를 이용해서 원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1: 네, 이 바이오매스들을 활용해서 사프연료라는 걸 만드는데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은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진 못하고 기존 연료의 1% 정도, 1% 정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1% 정도?
1: 네, 근데 굉장히 비싸대요.
0: 그래요? 그 사프라는 것이?
1: 네, 이 연료가 굉장히 비싸서 아직까지는 막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정답은 2번 옥수수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5242번님, 5168번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요 또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8560번님도 옥수수 강릉 밤새 바람 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옥수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6384번님, 옥수수 비행기 연료로 쓰인다니 신기합니다. 70대 옥수수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입니다 하셨는데
0: 네.
1: 어우, 저희도 지금 이거 노래 나가면서 옥수수를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0: 배틀
1: 한번 했거든요.
0: 네.
1: 저는 후디는 이제 푸바오처럼 옥수수를 네. 먹는다.
0: 푸바오가 대나무 까먹듯이
1: 네.
0: 먹는다.
1: 예. 저는 춘천에 올 때마다 이렇게 가는 길에 트럭에서 옥수수를 매번 사먹는다. 그래서 제가 네. 졌어요 이거는.
0: 저는 앉은 자리에서 그

0: 팬더들이 막 대나무 까먹는 거 보면은
1: 아, 계속 먹죠.
0: 계속 먹잖아요. 옆에 막 거의 쌓잖아요, 집을. 에. 제가 그렇게 먹어요. 옥수수 계속 쌓입니다.
1: 팬더세요? 네.
0: 그리고 정답 2번, 그 두 번째 문제 정답이었던 비버처럼 네. 그냥 갈갈이처럼 막 먹어요.
1: 앞니로?
0: 그럼 부러지긴 하죠. 근데 그냥 비유가 그렇다.
1: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 이제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근데 8685번님도 정답 옥수수 제 최애 곡식인데 비행기 연료가 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하셨고 또 그리고 9058번님께서도 여름 되면 여기저기서 주시는 옥수수로 옥수수 지옥인데 옥수수가 연료도 된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이 여름철만 되면은 아, 참 강원도 춘천에 오길 너무 잘했다. 강원도 회사에 입사하길 참 잘했다. 그저 옥수수 때문에.
1: 옥수수가 네. 너무 맛있어서?
0: 너무 맛있고 예, 흔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접할 그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1: 제가 옥수수 맛있게 먹는 팁이 하나 있는데
0: 뭔가요?
1: 구워 드세요. 옥수수를. 네?
0: 구우라고요?
1: 찐 옥수수가 네. 이렇게 먹다 보면 남을 수 있잖아요.
0: 남죠.
1: 다음 날에 그거를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에 네. 한번 구우십시오.
0: 아, 구우라고요?
1: 네, 그러면 진짜 그것도 별미예요.
0: 그래요?
1: 네.
0: 그게 휴게소에 보통 조금 있지 않나요?
1: 아, 그렇게 거? 굽는 거 말고 바짝.
0: 바짝?
1: 바짝 이렇게 약간 겉면이 조금 탔나?
0: 아, 그래요?
1: 쉽게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0: 한번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1: 네, 도전 추천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2904번님께서는 후바오네 후바오라고 하셨거든요. 후바오. 예, 후바오네요. 거의 그 정도로 막 갈갈이로 먹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2번 옥수수 보내주셨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정오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419번님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진짜 꼭 한번 해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놀라셨으면 이제 다음 주에 후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한 2주 전인가? 지난주에 좀 많이 먹고 이번 주 아직 못 먹었는데 일단은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905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028번님께서는 또 처음 보내주셨는데 옥수수에 대한 기억이 나네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었던 속촌 아들이 왔습니다. 진짜 좋네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보내주셨어요.
1: 속초 좋죠.
0: 너무 좋죠.
1: 가시는 길에 이렇게 옥수수 드시면서 가셔도 너무 예. 좋죠.
0: 옥수수 오늘 옥수수 지옥이네요. 오늘
1: 계속 옥수수. 네. 이유는 힌트송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0: 수수수
1: 슈퍼노바.
0: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강현 리포터가 광고 나갈 때 혹시 저 오늘 노래 신청 하나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또 은근슬쩍 노래 하나 밀어 넣었거든요.
1: 살짝 제가 네. 부탁드렸죠.
0: 최유정 씨의 비장의 무기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요즘 빠지셨어요?
1: 아, 이게 제가 릴스를 봤는데 최유정 씨가 이렇게 챌린지 그 안무를 추시더라고요.
0: 네.
1: 너무 귀여운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너무 귀여워서 이 노래에 빠지게 됐습니다.
0: 신곡인가요?
1: 신곡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최근에 나온 노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다들 이 귀여움에 빠주실 수도 있습니다.
0: 귀여운 현님.

0: 킥킥킥 제목부터가 하시면서 비장의 무기라는 곡이고요. 부제가 퍼펙트 타겟이라는 네. 노래거든요. 사랑 노래인가요?
1: 약간 사랑의 아쉬운 감정을 좀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요? 짝사랑 느낌?
0: 아, 짝사랑 느낌.
1: 네.
0: 알겠습니다. 현 씨의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씨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정 씨의 비장의 목이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복인 만큼 또 오늘 점심 저녁 맛있는 거 몸보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비가 그렇게 오더니 낮에는 또 반짝 해가 솟았어요. 힘든 일 있을 때 옆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힘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이렇게 변하는 날씨 보면 결국엔 좋은 날 온다는 말이 그래 그렇겠구나, 좋아질 날 오겠구나 믿어줘요. 세상이 무너질 듯 퍼붓다가도 이렇게 해가 반짝, 오늘의 날씨 우리 두고두고 기억해요. 7월 15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임시 DJ 이소라입니다.

0: 예쁘다 노래. 끝이 진짜 예쁘네요. 올리비아 딘 다이브 였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잠시 와 있어요. 이소라입니다. 출산휴가 떠나신 우리 안영미 씨 대신해서 2주 동안 DJ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기 미니로 에이 언니 등 지고 앉아 있는 거 진짜 싫은데 제작진 여러분 카메라 위치 조정 강력 요청드려요. 오정현 님이 바로 올려주셨네. 아니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메시지도 보고 미니 글도 읽고 그래서 그래. 언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왼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런 거 약간 이해를 해주지. 그렇고 자 제가 어제 TV 녹화 하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비 엄청 많이 온 거 아시죠? 저녁 무렵에. 계속 뭐 하루 종일 계속 많이 왔는데 그 막 7시, 8시 이럴 때까지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마유진님, 우리 두댕이 마유진님이 저한테 선물이랑 꽃다발 선물 주고 가셨어요. 아유 웬일이야 비 맞고 그리고 서서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었나 봐요. 아이고 고마워라 세상에. 그래도 제가 그저께 마유진님 신청곡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뜨겁다 아름답다 들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아유 고마웠어요. 제가 그거 촬영하고 나오느라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선물 받고 차에 가면서 막 풀어보면서 아 우리 두댕이 너무 고맙다 생각하면서 왔죠. 오늘도 저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돈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2시부터 4시까지 도착하는 사연 저희 빛나 PD랑 우리 작가들이랑 저랑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볼게요. 약속. 2부에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 모시고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노중훈 작가님 오셔서 또 오늘 어떤 다채로운 그런 단어들로 저를 놀라게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갑니다. 올품 알레스아우토 3일제약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 노래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 천만 회를 돌파 예정이에요. 우리 작가들이 원하고 있어. 언니도 연준처럼 되세요 막 그러면서. 되겠나? 이정희님, 서윗한 소라 언니 목소리 들으니 습하고 꿉꿉한 초복도 즐겁게 보내지는 기분. 오늘 초복이죠. 우리 신영 DJ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저 오면서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신영이 오늘도 라디오 잘하고 갔니? 예, 제가 또 들으면서 왔죠. 0500님 누나 신곡 좋아요. 곧 방송될 프로그램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요새 누나 덕에 너무 행복해요. 우민올림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 아이고 고마워라. 방희수님이 안와 미니는 무료예요를 미니는 무료예요 라고 잘못 들었어요. 미니 보냅니다. 언니 목소리에서 꿀 떨어져요. 꿀 뚝뚝 떨어져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방송. 여러분 일하시거나 뭐 쉬시거나 어쨌건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그냥 평소에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예, 예쁘게 하는 거죠 제가. 0705님이 언니 오늘 저는 포항 화진에 있는 카페에서 혼커하며 듣고 있어요. 혼자 커피 하시는구나. 너무 예쁜데 여기 우리나라 맞아요?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샵 8000번으로 사진 또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지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바로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저 외롭지 않게 사연 좀 보내주세요. 3710님 언니 어제 남편이랑 육아 관련 얘기하다가 좀 다투고 오늘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까 아기가 잘 시간이 지나 잠수정하느라고 막 우는데 저도 같이 엉엉 울어버렸어요. 재우려고 눕히고 저도 나란히 옆에 누우니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위로해주는 듯이 쳐다보며 눈이 부은 제 얼굴을 만지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리던지. 그러곤 잠들어서 토닥이다 나와서 이제 라디오 틀었어요. 저 좋은 엄마 될 수 있겠죠? 아이 그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계속 뭐 365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맨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같이만 말하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우리 강아지들 너무 예뻐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한 대 엉덩이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말 안 듣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만 그렇지 나중에 또 막 후회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직 때리지도 않았어. 마음만 가졌던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이 사연처럼 언니 저 좋은 엄마 될 수 있겠죠. 막 그런 힘든 거 잠시 느낀 거 그것만으로도 괜히 죄스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요. 세상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3223님 누님 청취율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일요일 날 모처럼 쉬는 날 처음으로 온 건데 때마침 제가 화장실 갔을 때 7살 딸아이가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아빠 화장실 갔어요 하고 그냥 끊어버렸네요. 꼭 2시에 데이트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딸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저 약간 원망스럽다.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글쎄 아무리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방송한다 그래도 이런 때면은 DJ들은 다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선물도 더 많이 드리고 마음 더 막 써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간다는데 궁금한 분들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뭐라고 못 그러겠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사연 주신 분들 중 뽑아서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문자 메시지 보니까 언니 시원한 커피 음료 그 기프티콘 예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사연 꽤 올라왔어요. 오늘 드시고 계시구나. 저희가 잘하고 있네요. 저 오늘 오면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시원한 노래 그러니까 시원하지만 그러니까 느려도 시원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쫙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 하나 신청해 볼까? 제가 DJ가. 그래서 이승열 씨 노래 나라 지금 제가 신청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좋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 기억엔 드라마 미생 삽입곡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김미영님이 미니로 올려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드라마가 역시 드라마랑 이렇게 주제곡이랑 싹 어우러지면 그 화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랑 노래가 합쳐져서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승열 씨 또 새 앨범도 나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요. 지양권 님이 강아지랑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좀 하셨던데. 그쵸? 아유, 근데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가장 비슷한 감정이 우리 아이들 짝꿍이, 라미, 싱싱이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가장 비슷해서 제가 그걸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아직까지 그런 기분을 못 느껴봤네요. 제 아기면 뭐 더하겠죠. 어떤 감정일지 궁금한데 이번 생엔 없겠네요. 아이고, 아유 소라 안 됐다. 어떻게 그 감정을 다 느껴보질 못하다니. 그래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고 저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전 라디오 DJ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곁에 함께 생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저 이렇게 뭔가 이거는 진짜 다른 느낌이에요. 노래할 때랑은 또 달라요. 그냥 말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할 때 진짜 좋은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4459님, 소라 언니, 일 그만둔 지 3주차 되는 46살 아줌마예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2년 가까이 알바로 반찬값은 벌었었는데 관두게 됐어요. 벌써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힘드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아, 이제 이쯤, 그렇지. 3주 지났으니까 며칠은 조금 불편한 마음에 그래도 아이고 쉬어서 좋다 뭐 이런 마음도 함께 있으셨을 텐데 3주 정도 쉬면은 이제는 안 하는 게 불안하죠. 뭔가 좀 찾아보세요. 그냥 계시지 말고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제가 진짜 오래 집에 있어봐서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내 일을 만들어야 돼요. 화이팅! 0841님, 너무 더워서 도서관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진짜 아스팔트가 끓는 것 같아요. 한낮이지만 시원한 기분이 드는 노래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시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예약해요.
1: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저 이소라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가진 게 없는 저는 오늘도 달랑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 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오늘도 노중훈 작가님한테 편안히 기대서 가볼게요. 환호.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그 간밤에 네. 정말 큰 비가 내려서 네. 혹시 피해 입으신 분 없나 좀 걱정도 되는
0: 그 정도로 왔었어요.
1: 어마어마하게 예. 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0: 저 네. 어제 TV 뭐 하나 촬영하고 왔는데 네네. 길 이렇게 갔다 오는데도 옷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쫙 젖는 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1: 그 프로그램이 한때 저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네. 잘 먹고 술 잘 마시는 그분이시죠?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0: 시영이가
1: 예예예 예, 예.
0: 잠시 갔다 왔어요.
1: 예, 잘하셨습니다.
0: 저 근데 네.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되죠?
1: 아유, 부끄럽습니다.
0: 아우, 예뻐라. 네.
1: 그게 일명 그 저주받은 걸작으로 꼽혀요.
0: 제목이?
1: 아니요, 그 제목은 풍경의 안쪽인데.
0: 풍경의 안쪽.
1: 잘 안 팔려가지고.
0: 네.
1: 그 제 그 할매 맞댑니까라는 책은 이제 김제동 씨가 제목을 뽑아줬고 오. 그 책은 이제 추천사를 그 윤도현 씨가 써주셨어요.
0: 아 그쪽 분들이랑 좀 친하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를 같이 오래 했어가지고
0: 네네네.
1: 잘 안 팔리고 이제 그분들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주로 남 탓을 잘하거든요.
0: 근데 그분들이 정이 네. 많고 의리가 있는 맞아. 분들이에요.
1: 너무 고맙죠. 네. 아유,
0: 제동아 진짜로. 보고 싶어.
1: 아 저도요. 네. 진짜로.
0: 근데 여기에 네.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아, 저 작가 아닌데. 아유, 그냥 제 노래 하는 건데. 이소라 작가님께 가만가만 들여다보는 여행, 가만히 들어보는 여행. 봄보야쉬 하시면서 노중훈 그림 딱 초록색 펜으로 글 써주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1: 그 우리 제작진도 좀 이상했나 보지. 지난 방송에도 계속 소라 작가님이라고 이게 호칭을 했잖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네. 아, 저 작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말씀하셔서
1: 저에게는 작가예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노랫말, 누구보다도 마음을 울리는 노랫말을 써 주시니까 작가죠. 저는 나오실 때부터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늘 항상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라님께서 어머 두 분 커플티 노 작가님 애쓰시네요. 책도 들고 오시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른바 연예인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0: 아니 오늘 우리 네. 뭐 전화 온 것도 아닌데도 네네. 시원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네. 그렇게 손이 가나 봐요. 옷이 좀 시원한 색으로 가게 되는 것
1: 저도
0: 같아요.
1: 저도 그 오면서 보라를 보면서 왔는데 네. 깜짝 놀랬고
0: 비슷하다 이렇게.
1: 그러니까는 아까 왜 그 연결돼 있다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도 연결 위아 링크트.
0: 우리가 또 지난주 만났다고 링크트 됐나 봐요, 정말. 아까 저 잠시 그 저쪽 그 다른 방송
1: 네네네.
0: 스튜디오 있는 데서 네. 문세 오빠 뵀거든요.
1: 네네.
0: 하늘색 티셔츠 입고.
1: 어머.
0: 우리 다 링크도 됐나 봐요.
1: 어머, 네. 옛날에 그 이문세 씨, 박상호 씨, 노영심 씨가 네. 와드 피플인 걸 해가지고 세 분이서 뭐 음반도 하나 내고 막 그랬었어요.
0: 아, 네, 네,
1: 맞아요.
0: 네. 아, 그런 기억이. 네. 이야, 그런 걸 그때 음악을 진짜 유난히.

0: 좋아하시나 봐요.
1: 저는 저에게는
0: 기억에.
1: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분이 저를 네. 미치게 하는 존재고
0: 네.
1: 30년 동안 저에게 고여있는 물들이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뭐 문승 오빠는 팬층이 아직도 두터우시니까.
1: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많은 문자를 제가 보니까 미니로 네. 네. 그 이문세 형님 다음 주부터 2주 휴가 가신다고
0: 예.
1: 여기 이제 나가신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스페셜 DJ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0: 아니 진짜 저 항상 거기 약속했거든요. 어,
1: 그래?
0: 어디 가시면은 저 또 DJ로 불러주세요. 임시 DJ로 이제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2시의 데이트 안영미 씨 대신 잠시 하게 돼서 아마 겹쳐서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저 너무 서운해요.
1: 너무 서운해.
0: 저 부르셨어요. 좀 문세 오빠
1: 그래.
0: 뭐예요.
1: 그래서 나도 거기 딸려 나갔지.
0: 잘한다 잘한다. 근데 지난주에 작가님 가시고 네네. 제보가 쏟아졌어요.
1: 네네.
0: 어떤 제보냐면 저한테 막 달콤한 칭찬의 만들 던지셨잖아요. 이문지 씨한테도 똑같이 하셨다면서요.
1: 정확히 똑같습니다.
0: 이문지
1: 정확히 똑같고
0: 거짓말을 못해.
1: 네, 정확히 똑같고 그 영어 아저씨였던가요? 오늘만 산다.
0: 네네.
1: 저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0: 그러자.
1: 예, 근데 뭐 거짓 없는 제 마음입니다.
0: 네, 아,
1: 그리고
0: 그렇지 또 뭐 처음 보는데 나쁜 말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아, 저는 처음 보는 나쁜 말 하기도 해요.
0: 아 그래.
1: 아 진짜로 거칠게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0: 네네.
1: 하지만 당신은 정말 진심이었고
0: 이해 이해돼요.
1: 네네.
0: 네,
1: 이해. 만약에 사과를 원하시면 제가 정중하게.
0: 아니 저는 오늘
1: IMBC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화이팅 노중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예. 위해서 코너 설명 잠시 하고 갈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1: 그럼요.
0: 진짜 있더라고요.
1: 당연하죠.
0: 네.
1: 저희 코너는 뭐 별게 없습니다. 중구난방 그런 코너고요.
0: 네.
1: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은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
0: 네.
1: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가 되겠고요.
0: 네.
1: 자, 저희가 매주 네 곳의 후보 지역을 올려드리는데
0: 네.
1: 이번 주는 스페셜 DJ 우리 소로 작가님께 맞춰서 맞춤 지역으로 일단 골라봤습니다. 후보를 좀 안내해드리면요.
0: 네.
1: 자, 이소라 하면 떠오르는 봄 공연이 시작됐던 곳이죠.
0: 어디예요? 제가 기억이 없어. 저는 우리 매니저가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면 그 공연장에서 노래하고 이렇게 온 기억밖에 없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뭘 잘 몰라.
1: 신촌.
0: 아, 여기서는 좀 이화여대에서도 하고 연대에서도
1: 그럼요.
0: 하고 서강대학교에서도 하고 진짜 많이 했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1: 서대문구 신촌이 첫 번째 지역이 되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우리 소라 DJ가 사셨던 곳.
0: 어디?
1: 윤도현 씨의 고향이기도 하죠.
0: 아, 파주.
1: 경기도 파주입니다.
0: 네네. 제가 파주 때도 집에만 네. 들어있었어요. 우리 집 주소도 잘 못 외워.
1: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소라 DJ께서
0: 네.
1: 그 거제 야호를 해보셨죠 여기서.
0: 거제 야호.
1: 야호. 네. 경남 거제가 되겠고요.
0: 아유 아름답죠.
1: 마지막은 네, 네. 같은 경남 지역인데요. 소라 바다의 꽃 하면 이제 네. 떠오를 수밖에 없는
0: 어디요?
1: 빼놓을 수 없는 곳 부산광역시.
0: 아 가고 싶다 얘기 들으니까 다
1: 가보신 다 오래됐죠.
0: 부산은 제가 공연할 때 이럴 때 가고는
1: 네.
0: 예 딱히 갈 일이
1: 네.
0: TV에서나 보고 예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거의 공연이라는 건 점과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집과 공연장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0: 없어요.
1: 없어.
0: 예 그 동안 또 노래 틀고 그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1: 그렇지.
0: 창밖을 잘 보지도 않아서
1: 네.
0: 진짜 기억이 없네요.
1: 아 근데 저는 이게 두 번째 뵈면 조금 그 떨림이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0: 네.
1: 더 떨리네. 왜 이러지?
0: 근데 저 오늘 떨려요. 왜냐하면
1: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
0: 노중훈 씨는 괜찮아요. 네. 저는 진짜 지난주보다 네. 훨씬 편해졌고
1: 네.
0: 노중훈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1: 네.
0: 훨씬 편해졌고 저 오늘 이거 뽑기 해야 돼가지고 떨려요. 이거 뽑아서 네. 나오는 지역 지금 오늘 주제로
1: 그렇죠.
0: 드릴 거잖아요.
1: 큰일 났네. 그거 좀 3개 돌리면 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에서 엄청 당황할 수 있거든요.
0: 우리 작가가 네. 언니 이거 진짜 조금만 돌리시면 돼요.
1: 맞아요.
0: 언니 한 번에 돼야 되니까 조금만 돌려요. 몇 번을 얘기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1: 굉장히 어려운 미션인데 해내실 수 있겠어요?
0: 제가 이제 조금만 돌릴게요. 한다. 지금 하면 되죠?
1: 해보세요. 해보세요.
0: 어떡하지? 네. 자, 잘 되라.
1: 살짝. 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만 돌려. 아, 조금만 돌리니까 무리.
0: 안 나왔어. 500원. 여기서. 500원 누구 다시.
1: 나왔을 거야, 나왔을 거야.
0: 나왔을 거야.
1: 밑에.
0: 나왔어. 500원 다시 빼야 돼.
1: 아, 그거 이제 제가 뺄게요.
0: 알았어.
1: 선생님, 자, 침착하시고. 침착해.
0: 침착해. 네,
1: 지금 과호흡 상태고요.

0: 자, 잘 열지도 못해.
1: 네네. 무슨 자, 산다공이에요?
0: 빨간색이에요.
1: 빨간색, 붉은색.
0: 자,
1: 자.
0: 신종. 오! 따란!
1: 아, 신기하다.
0: 신촌에 대한 기억.
1: 혹시 네 곳 중에 가장 바랐던 곳이 신촌입니까?
0: 그래도 제가 네. 거기는 제가 좋아하던 그 서점도 있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홍익문고 그거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도 아, 길 지나가면서 신촌 지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1: 거기가 그 그나마 차 없는 거리 된 건 모르시죠? 홍익문고 쪽 가는 길, 연대 정문 사거리에서.
0: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기억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신촌이 막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길이 많지 않나요? 네, 네, 네. 이렇게 학교 올라가고 이런 데가. 네, 네. 저 그 겨울에 굴러가지고 넘어진 거 이런 거. 높은 곳 신고 올라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그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1: 공연 당일 날이에요?
0: 아니죠. 그냥 친구들이랑 갈 때.
1: 어머.
0: 그때는 거기 라이브 카페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네, 네, 네. 그때는 제가 좀 걸어서 다녔죠. 신촌 거리를.
1: 네. 그때만 그때도 그 인근에 뭐 이렇게 블루스나 약간 재즈 공연하는 공연장들이 좀 있었죠.
0: 맞아요.
1: 맞아.
0: 좀 다니셨겠다.
1: 저요 그냥 네. 그냥 기웃기웃.
0: 네. 기웃기웃. 여자친구랑 같이.
1: 자 넘어가시고요. 자 김정욱님 뽑기 처음 해보는 사람 같았어요.
0: 얼굴 표정 진짜 재밌다.
1: 최효숙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뽑는 과정이 너무 웃겼어요. 아이 웃기구나.
0: 언니 봤어요. 예, 예. 아이고.
1: 어쨌든 큰 일을 이루셨고요.
0: 네, 네, 아이고,
1: 자
0: 재밌다.
1: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추억담부터 네. 맛있는 식당 정보까지 신촌과 관련된 그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0: 신촌과 관련된 사연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맛있는 맛집도 괜찮아요.
1: 아, 그럼요. 네, 네. 검색 찬스 당연히 환영하고요.
0: 네.
1: 여러분들의 작품성 있는 품격 있는 소라 작가님께 어울리는 N행시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신촌으로
1: 네네. 네. 해보실래요?
0: 아 잠깐만요. 요거 네. 먼저 소개하고 나 이제 잠깐 시간 벌어야 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 홍삼 선물 세트 드릴 거고요.
1: 네.
0: 그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0: 자 스텔라장에
1: 아 신촌하고 가 뭐
0: 나 지금
1: 아 N행시하고 가요.
0: 나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아 제가 뭐냐면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죠.
0: 준비해 저는 준비 아니, 안 했단 말.
1: 저는 준비라는 게 일생 없는 사람이에요.
0: 나 당황스러우면 말 네네. 빨리 하잖아. 신
1: 신난다.
0: 천
1: 천스럽게.
0: 아이 뭐야 나 괜찮다 이것도.
1: 밖에 제작진들은 뭐 비난 일색입니다 지금.
0: 스텔라장에 아름다워 드릴 거예요. 나 오늘 안 하면 안 돼.

0: 네. 뭐라도 좀 얘기를 하셔야죠.
1: 스텔라장이 아름다워였습니다. 예, 예.
0: 뭐 아직까지가 뭐 N행시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1: 아유 하지 마세요. 예, 예. 제가 오늘 기억 잘 안 나가지고 그래요. 한번 던져봐.
0: 아 그래요? 신.
1: 신의 얼굴.
0: 촌.
1: 촌사인가 연준. 제가 어제 연준 얼굴을 보고 왔거든요. 진짜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 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어, 진짜 연준 팬들 네네. 제가 이해하겠어.
0: 네네.
1: 네. 그래서 네. 촌사인가 연준.
0: 그 발음을 약간 뭉개면서 네. 촌사인가.
1: 네 생각해봤어요. 예. 그러느라고 예. 스텔라장 노래 또 늦게 소개해봤어요. 네.
0: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의 N행시들을 이제 몇 개 우리 그 김민아 PD가 읊어줬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주류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촌스럽다 노중은.
1: 잘한다. 잘했다.
0: 너무 좋아요 저는.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김민나 PD가 약간 네네.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니. 이제 아니,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네. 나는 그게 더 기분 나쁘더라. 그게 뭐가 기분 나쁜 일이라고? 난 재밌던데.
0: 더 엄하게. 그래. 더 가혹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 하겠고.
1: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0: 그러니까요.
1: 해? 그러니까요. 아주 뭐 그냥.
0: 그 신촌에 얽힌 저는 뭐 늘 먹는 사람이니까 네. 그. 이쪽 이화여대 이제 부근에 네. 오래된 무슨 떡볶이집, 그다음에 무슨 떡갈비 스테이크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네. 되게 그 단출한 샌드위치를 파는 오래된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1: 네.
0: 이름이 너무 예뻐요. 빵 사이에 낀 과일인가 그래요.
1: 어머.
0: 빵 사이에
1: 아유,
0: 낀 과일.
1: 잘 지었다.
0: 어, 가격도 네. 지금도 아마 뭐 5천 원 정도.
1: 지금도 있어요.
0: 있어요. 네. 있는 거. 물론 이제 아마 그 운영하시는 분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집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대학가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1: 네, 네.
0: 제가 나온 학교만 해도 뭐 교내 캠퍼스에 네. 뭐 대기업 관련된 무슨 그 어, 전시관, 그다음에 뭐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1: 네, 네.
0: 대학교와 풍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가게들을 만나면 감사하기도 하고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1: 그래,
0: 너무 고맙죠.
1: 저도 이대 그 정문 앞 이렇게 지나치면서 거기에 네. 옷 수선하는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직까지도 있다는
0: 있어요?
1: 게. 네, 있어요.
0: 어머.
1: 수선집이.
0: 근데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네. 옷 수선을 직접 자주 맡기시기도 합니까?
1: 저는 옷 수선할 게 여지까지는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정도로 옷 입고 나갈 일이 없었어요. 수선할 정도로 닳게 그렇게 옷을 입을 일이 없어요. 저는 구두도 맞추면 지금 10년, 15년을 신는 사람이에요.
0: 아, 그러네.
1: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이러니까. 네.
0: 수선을 하려면 일단 닳게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그러네요.
1: 예.
0: 죄송합니다. 예.
1: 제가 이 코너가 약간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슨 어느 지역에 대한 추억담을 얘기하라는데 아무 추억이.
0: 그러니까는 그 너의 얼굴 다 잊을 게잖아요 이번 신곡 제목이.
1: 네.
0: 근데 추억은 뭐 잊고 자시고 할 것도 없군요.
1: 너무 다른 분들의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추억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58년 살았어도.
0: 앞으로 뭐 쬐끔쬐끔 좀 채우면 되잖아요.
1: 아니 제가 어제만 잠시 나갔다 와도 진짜 어. 막 여기 뒷골이 땡겨서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 저는 뭘 하면 네네. 막 온 힘을 다 써서 하고 와서 그런 맞아. 것 같아요.
0: 그 주치의랑 늘 동반하고 다니시는 거죠?
1: 거의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라니까요 제가.
0: 근데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네.
0: 소라 DJ와 관련된 추억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김태윤 님입니다.
1: 네.
0: 어제 너튜브에서 네. 97년 연내 축제에서 소라님이 노래 부르신 영상을 봤습니다. 화였는데요.
1: 네.
0: 예정이 없던 노래였다고 하던데 너무 멋지게 불러주셔서 몇 번을 봤나 몰라요. 락 감성 충만한 언니 멋져요라고.
1: 참나 이것도 부끄럽네.
0: 기억이 나십니까?
1: 아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죠.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노래가 막 잘 될 때는 네. 힘 좀 넘치고 그럴 때는 여러 장르 노래를 다 하고 싶어가지고 제 8집 앨범은 또 다 락이거든요.
1: 그렇죠.
0: 제 지금 노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네. 안 돼요. 제가 좀 막 힘쓰는 노래들도 좀 불렀었어요.
1: 근데 이렇게 무대에서 예정이 없던 곡들을 소화하기도 하세요? 가끔
0: 노래가 좀 되는 날은
1: 되는 날에 네.
0: 그리고 그렇지. 관객들 반응이 좋으면 막 박수 많이 쳐주고 그러시면은
1: 맞아요.
0: 제가 그런 노래 한 곡 더 할까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1: 여러분 무대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생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면 정말 힘을 즉석에서 받는 우리랍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예, 여러분이 네. 지금 사연 막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바로 읽어드리고 그러면은 네. 그런 게 진짜 라디오 DJ 재미예요.
1: 네. 방탄꼭지 광고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0: 그거 소개할 때마다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신나긴 하더라. 네. 광고 네. 네.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임시 DJ 이소라입니다. 노중훈 작가님과 노노노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신촌에 관련된 사연들 받고 있어요. 네.
3: 예능 씨가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효정님의 작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날카롭게 심사합니다. 네. 신
2: 봤다.
3: 촌.
2: 초원에서 상경해 93년 연대 농구팀 보고 외쳤던 말. 박효정님 포항이래요. 포항. 포항에서.
3: 포항이 무슨 촌이야.
2: 그러게.
3: 얼마나 도시인데. 그리고 농구를 보신 적이 있어요?
2: 나 진짜. 보신 적 있어요?
3: 있어요.
2: 네.
3: 왜냐면 저 시절의 연대 농구는 그냥
2: 우지원
3: 맞아. 서장훈, 우지원, 문경은 이상민, 네. 뭐 김태훈, 네. 뭐 어마어마한 스타 군단이었거든요.
2: 네. 내가 좋아하던 그
3: 허재는 중앙대고. 허재는 중앙대고.
2: 진짜 멋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제가 농구 제일 많이 봤을 때.
3: 그렇죠. 네. 그 농구를 소재로 한 기념비적인 시청률이 엄청 많이 나왔던 MBC 드라마가 뭐였죠? MBC 농구 드라마.
2: 장동건 씨 나오는 거요?
3: 손재창도 나오고. 마지막?
2: 다 가르쳐주네. 아니 입모양으로만 가르쳐주지. 마지막 승부. 이렇게 하면 뭐야.
3: 아니 여기 없어 가족으로 왔고 아니 여기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뭘 그렇게 뭐 저렇게 하네. 마지막 승부였죠. 9847님의 문자입니다. 신나게 놀고 싶을 땐
2: 촌.
3: 촌각을 다투지 말고 신촌으로.
2: 다들 여기로 갔죠. 맞아요.
3: 요즘은
2: 맞아요.
3: 진짜 또 지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쪽 이대 신촌 상권이 예전만 못하긴 한데.
2: 그래요.
3: 추억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김혜경님 신.
2: 신촌에서 볼까?
3: 촌.
2: 촌촌이 와. 잘한다.
3: 촌촌이 와.
2: 잘했다.
3: 촌촌이 와.
2: 895님 신.
3: 신기하게도.
2: 촌.
3: 촌스러워 보이는데 매력이 있단 말이야.
2: 뭐가?
3: 올드 미들훈.
2: 네. 이게 무슨 소리야?
3: 네, 저거든요. 올드 미들훈이.
2: 노중훈.
3: 그렇습니다.
2: 올드 미들훈.
3: 촌스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나는 모르겠어요. 저 이거 지금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뭐 올드 미들훈 때문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이 노래는 신촌 와이대 출신 10cm 일말의 가능성 있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쉬운 모습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효시의 데이트.
1: 저는 안영미 씨 대신 잠시 와 있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노중훈 작가님과 노노노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지역은 신촌이에요.
2: 신촌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사연들이 속속 오고 있는데요. 네. 0149님, 이야 이게 사실일까요? 1980년대에 네. 신촌 독수리 다방에서 DJ를 했었어요.
1: 어머나.
2: 그 시절 음악 신청 쪽지로 데이트 신청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1: 남자분일까요?
2: 그
1: 남자분일 것 같은데요.
2: 그럴 확률이 좀 높죠.
1: 그쵸?
2: 옛날에 네. 이제 독다방이라 했죠. 독다방.
1: 아, 독다방이라
2: 줄여가지고. 근데 정말 DJ를 하셨다면 야 전설 아닙니까?
1: 아니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지 그러셨어요.
2: 그래 그 시절 혹시 DJ를 하셨던 사진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라도 한 잔.
1: 그래 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8731님 저희 엄마 아빠 맞선 장소 신촌 독수리다방.
2: 아 여기도 독수리다방이네.
1: 네, 독다방. 84년 맞선 보고 결혼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아빠는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 네 번 만나고 프로포즈를 하셨더랬죠.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그때 모습은 없지만 여전히 독수리다방 남아 있답니다.
2: 아 그렇구나.
1: 엄마 아빠 첫 만남에 드셨던 비엔나 커피를 제가 가끔 가서 마시고 있어요. 비엔나 커피 마시고 싶어. 저 커피 잘 안 먹는데 안 마시는데 비엔나
2: 커피 잘 안 드세요?
1: 예, 제가 좀 약간 이 누래지는 게 싫어가지고 비엔나. 근데 비엔나 커피 얼마 전에 제가 어쩌다가 먹어봤거든요.
2: 네네.
1: 오 이거 달콤하게 차가울 때 아이스크림
2: 맞아요.
1: 맛있더라고요.
2: 맛있죠.
1: 이거 입맛 들이면 큰일 나겠어. 이거는
2: 들이지 마세요. 들이지 마시고.
1: 알아서.
2: 저는 요 막 그림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1: 네.
2: 저 84년에 긴장되는 그 자리 독다방에서
1: 네.
2: 이분들이 뭐 당시 비엔나 커피를 매일같이 마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치 특별한 날이죠.
2: 특별한 날이니까 잘 모르는 커피긴 하지만 요거 시켜가지고
1: 비엔나 커피요.
2: 폼 잡기도 하고 분위기 잡기도 하고 했던
1: 네,
2: 아이
1: 네.
2: 귀여워라 진짜.
1: 보인다 보여.
2: 보여 보여.
1: 2021님 사연.
2: 네. 소라 언니 저희 엄마 아빠가요. 두 분 다 신촌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1: 네.
2: 데이트 하실 때
1: 네.
2: 신촌 영화관 앞에서 파는 쥐포를 먹으면서 러브 액츄얼리를 보셨다고 해요.
1: 어머나.
2: 그 쥐포를 파는 노점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꿀맛이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괜찮다.
2: 근데 저는 너무 저 세월을 실감하는 게
1: 네.
2: 러브 액츄얼리가 이제 부모 세대 영화가 된 거잖아요.
1: 그러네.
2: 우리 때는 최고의 사랑 영화였고.
1: 맞아요.
2: 그래서 그거 보고 노팅힐 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1: 네네네네.
2: 아, 어떡하면 좋니.
1: 아니 저는 이 지포에다가 초점을 더 뒀는데.
2: 아 그래.
1: 아, 자, 확실히 우리 작가님이 섬세하셔. 나는 뭐야 나 먹보야? 나 돼지야?
2: 아 제가 준 건
1: 뭐야?
2: 아 왜 그래요?
1: 제 동생이 가끔 지퍼 10,000원어치 이렇게 사오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 지퍼 맛있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노팅힐 얘기 나오고 막 나는 뭐야?
2: 그 치아 건강을 생각하시면 차라리 커피를 드세요.
1: 아, 치아.
2: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헷갈렸는데 노팅힐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도 있죠.
1: 예. 올드 미들 훈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올드 미들 훈.
1: 네.
2: 아유 너무 참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낮입니다.
1: 안정수님 사연. 네.
2: 20대 중반에 동창회 모이자고 신촌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1: 네.
2: 한 친구가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신천으로 갔더라고요.
1: 자, 아까도 신천이라고 읽었잖아요.
2: 맞아요. 이게 잠실이잖아 이쪽은.
1: 네, 네.
2: 그 시절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비슷한 뭐 동네들이 많이
1: 맞아요,
2: 있기
1: 맞아요.
2: 때문에.
1: 예. 오늘 신천 아니고요. 신촌이에요.
2: 네.
1: 신촌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오늘 사연 뽑아서 한 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고 다른 분들께도 커피 시원하게 쏴드릴게요.
2: 그래요. 그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춘 조사 기간인데 김민아
1: 네.
2: PD 좀 뭐 세간 털어서라도.
1: 저희 속옷 세트랑 다 풀었어요 지금.
2: 풀었어.
1: 예.
2: 풀었어.
1: 광고.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진짜.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자, 2시의 데이트.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신촌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어요.
6: 네. 성민선님인데요. 네. 신촌에 사격장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5: 네.
6: 1차 이후에 늘 거쳐가는 코스였죠. 다음날 군대 가는 친구 송별회에서 늘상 그랬듯이 여자인 제가 1등을 했는데요.
5: 네.
6: 나중엔 취해서 자기 대신 군대를 가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친구 생각나네.
5: 나 대신 네가 가. 막 이러면서.
6: 아이고.
5: 총도 이렇게 잘 쏘는데 네가 가.
6: 특이하네요. 1차에 술자리를 가지고 나서 2차에 사격장을 갔군요, 이분들은.
5: 성민선님이 좀 이렇게 신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6: 그런가
5: 저만
6: 보다.
5: 해도 만약에 이제 뭐 한잔하고 우리 사격장 가자 그러면 사격장
6: 그러니까.
5: 이랬을 것 같은데 막 따라가셨나 보다.
6: 그 뭐 실례지만 술을 드십니까?
5: 안 마셔요.
6: 전혀?
5: 네.
6: 1mg도?
5: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뭔가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마시는 게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두 잔 정도는 하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6: 아 그렇구나.
5: 네네네.
6: 네. 그 언제쯤이면 제 대답에 뭐가 있다고 대답하실까요?
5: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6: 정다윤님. 20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신촌에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5: 네.
6: 그때 신촌에 포장마차에서는 네. 김떡순, 김치전, 떡볶이, 순대 세트가 대유행이었고요.
5: 맛있겠다.
6: 술집에서는 요구르트 소주를 피처로 팔았었는데
5: 네.
6: 술 같지 않아 하면서 마시다가 아스팔트가 솟아오르는 경험을 했더랬죠.
5: 정다윤님.
6: 네, 취해서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고 주정부린 건 아직도 반성 중입니다.
5: 야, 아빠 좋으시다.
6: 그러니까요.
5: 넉넉하시다.
6: 초학창 시절에도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오이 소주.
5: 맞아요. 뭐 레몬 소주.
6: 레몬 소주. 복분자 소주.
5: 맞아요.
6: 뭐 이런 거 있었고.
5: 그러면 여자들이 좀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6: 맞아요.
5: 향기
6: 맞아요.
5: 나니까.
6: 근데 이제 이런 술들이 대부분
5: 네.
6: 큰일 나죠.
5: 그렇다면서요.
6: 막힘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네. 먹게 되거든요.
5: 네네네. 네.
6: 이거 번외 질문인데 김떡순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 김떡순 세 개 중 하나 절대 두 개는 안 돼.
5: 이거를
6: 아니야.
5: 이거는 아니 이거를
6: 아니, 그렇게 애교 부려도 소용 없어요. 그렇게 뭐 미간에 주름 잡아도 씨알도 안 먹으니까 얼른 하나만 골라봐요. 김떡순.
5: 아, 어떡하지?
6: 아, 하나 골라봐요.
5: 아니 이걸 어떻게 골? 아 지금 그냥 지금은 떡볶이.
6: 이유는 매콤한 게 된 게요.
5: 지금 단계? 떡볶이 매콤하게 거기 오뎅 든 거랑 같이 먹고 싶어요. 예. 어묵 든 거랑
6: 떡이 중요해요, 어묵이 중요해요.
5: 저 어묵들 좀 더 이렇게 골라서.
6: 아 저도 어묵 좋아요.
5: 예, 어묵 좋아해요.
6: 그러면 네. 국물이 좀 낭낭한 게 좋아요.
5: 낭낭한 게 좋아요.
6: 아니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검질기 약간 떡에 달라붙는 형태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5: 아 예예. 예. 달라붙는데 국물 양은 많은 게 좋아요.
6: 아,
5: 그렇다면
6: 그런 뜻이구나.
5: 네 예, 그런 뜻이요.
6: 어...
5: 쌀떡이 좋아요, 밀가루 떡이 좋아요.
6: 저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생각합니다.
5: 왜요 왜요?
6: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5: 뭐야?
6: 다 그런 건 아닌데
5: 네.
6: 어떤 떡볶이 집에서는 그 주문할 때
5: 네.
6: 쌀과 밀가루를 배합해 가지고
5: 아 맞아
6: 섞인 직접 떡도
5: 만들어서.
6: 많아요.
5: 그거 쫄깃해서 그것도 맛있어요.
6: 좋지.
5: 네, 네, 그거 나름대로 아 그거 좋다.
6: 아, 너무 그리고 좋아요.
5: 이렇게 손가락 정도 얇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거는 조금 국물이 많은 거에도 잘 어울리고요.
6: 어허.
5: 예, 쌀떡같이 이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6: 어.
5: 그런 거는 국물이 걸쭉해야 쫙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기 좋고.
6: 댁에서 직접 떡볶이를 제조하실 때 특별히 넣는 무언가가 별도로 더 있습니까?
5: 저는 이런 거 유튜브에서 배운 거죠.
6: 뭐.
5: 기름에 조금 이렇게 파를 볶아서 하면은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한번 해 먹고.
6: 괜찮죠.
5: 예, 그냥 저는 설탕을 많이 때려 붓는 스타일이에요.
6: 황설탕, 백설탕.
5: 아니 저 그래도 좀 건강이 생각되니까. 아니 저 저거 그
6: 알룰로스
5: 대체 알룰로스 바로 엄청 부어요.
6: 뭐 얘기하다가 단어나서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노중훈 이러고 외쳐요. 내가 다 해결해드릴게. 난 많이 알기 때문에 난 또 즉석에서 강해요 그런 게. 자 0733님 학창시절 이대앞 지하로 내려가면 어둑한 조명의 빙수집이 있었답니다. 레스토랑 같은 인테리어였죠. 고급스러운 검은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먹던 그 딸기 빙수 맛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근데 그 빙수를 다시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없어졌겠죠. 예전에는 진짜 그 소파를 들여놓은 찻집이나 카페나 빙수집이 진짜 많았고.
5: 맞아요.
6: 빙수, 파르페 이런 거 많이 먹었지.
5: 아 파르페.
6: 파르페. 네. 반드시 우산이 꽂아져 있어야지 양산이.
5: 거기 체리 하나 이렇게
6: 체리
5: 얹잖아요.
6: 체리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5: 네 맞아요. 사이다 붓고.
6: 소파.
5: 고급스러운 검은 소파에 앉아서 그렇지. 빙수 먹는 거야. 1130님. 네. 저는 신촌의 여대를 다녔어요. 당시에는 아래로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학교 입구에 있었고
6: 그렇지.
5: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그 위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꼬리 밟게 했더랬죠. 놀이 질 때면 저 멀리 신촌역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며 낭만을 즐겼었는데 이제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그리워요.
6: 이 정도면 뭐 이덕환 씨 주연의 그 사랑과 야망 그 저기 TV에서 할 때쯤 아닌가?
5: 너무 옛날이다.
6: 야 기차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네. 어머 웬일이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5: 그러니까 이 철도 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집이 어느 뭐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냥 굉장히 싼 고깃집들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철도 있는 바로 앞이 철도고 그 바로 옆이 이제 네네네. 고깃집인 거예요.
6: 네네네.
5: 그런 낭만이 있는 곳들이 이 신촌 부근에 많았던 것 같아요.
6: 그 저는 소호라 작가님을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5: 네.
6: 색깔로 비하면 이제 늘 무채색이 먼저 늘 떠올랐거든요.
5: 아 그래요.
6: 네. 네. 그리고 약간 시린 느낌. 근데 예전에는 이런 무채색 풍경이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연기.
5: 네. 그러니까
6: 요즘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남부의 블랙 포레스트라고 하는 광활한 침엽 수림 지역 겨울에 갔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장쾌한 풍경도 좋았지만.
5: 네.
6: 허허벌판 눈벌판에 네. 딱 나무 하나 잎 다 떨어뜨리고 그 나목이라고 하잖아요.
5: 쓸쓸하게 들린다.
6: 너무 너무 쓸쓸하지. 네. 그냥 그 나무 한 그루.
5: 네.
6: 근데 그걸 제가 딱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제 장례를 치르기 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사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소우라 작가님 이미지랑 노래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5: 그런데서 네. 진짜 그 한순간에 영감을 맞아요. 확 받잖아요.
6: 그 판넬 가격만 주시면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해볼게요.
5: 바로 깨는구나. 바로 깨.
6: 예, 그렇습니다.
5: 0804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6: 네, 90년대 중반 20대였던 저는요. 결혼한 언니랑 자주 신촌에서 만나 쇼핑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했는데 매번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만나서 놀았죠.
5: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나요.
6: 기억나네. 네. 그런데 제가 심각한 길치라서 한 번도 신촌역에 내려서 그레이스 백화점을 한 번에 찾은 적이 없어요. 출입구 나가면 다 왜 저쪽에 있냐고요. 다시 들어가서 나가면 또 다른 쪽에 보여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5: 네, 네.
6: 헷갈리는 경우 많고 그리고 이제 신촌 지하철역이랑 네. 기차역, 신촌역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5: 네,
6: 저는
5: 네.
6: 충분히 이해합니다.
5: 신촌에 관련된 사연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네. 노종훈 작가님
6: 네네.
5: 우리 그 선물 많이 남은 선물이 있거든요.
6: 여러분 네. 김민아 PD가 이제 막 오늘만 방송하고 접을 모양입니다. 무려 30분께
5: 네.
6: 차전자피 세트를 드릴게요. 차전자피.
5: 네, 차전자피 차 세트를 저희가 네. 30분께 선물로 드릴 텐데
6: 네네.
5: 이게 다이어트에 엄청 좋다네요.
6: 네, 이게 아마 쾌변을 도와주기도 하고
5: 네, 네. 뭐
6: 질경이를 아마 많이 써가지고 만드는 제품인가 봐요.
5: 그 사이에 또 찾아보셨어?
6: 찾아봤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0: 네.
1: 요 다 받아가시면 예, 네. 이런 때 또 다 받아가셔야죠.
0: 근데 짧게 하나만.
1: 네.
0: 과자 드세요? 과자? 안 드시죠?
1: 노노노노. 제 동생이 못 먹게 해요. 홍의사 옛

0: 옛 친구에게 홍이삭. 예. 아, 이 노래 좋네요.
1: 이 친구 모르시죠? 저는 이 친구는 알아요. 그 이분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싱어게인인가?
0: 아, 네. 네.
1: 근데 네. 꽤 그 높은 그 순위까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꽤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가르마를 타는 건 아닌데
0: 네.
1: 그때 이 친구 또래에서 보통 유행할 법한 창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네. 무드나 분위기가
0: 그러니까 지금 노래 들어도
1: 그렇죠. 그래서 여행 스케치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이게 네, 잘 붙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0: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1: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참 좋기도 하고
0: 야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여행 스케치 네. 조규차 뭐 이 시대 때 노래 엄청 들으셨었나 봐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또
1: 어떻게 보면
0: 네.
1: 왜 공백이잖아요.
0: 네.
1: 뭐 외출의 공백.
0: 제가
1: 있잖아요.
0: 네, 네.
1: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래의 공백이기도 해요. 지금은 공백이고.

0: 딱 그때 그 리스트로만 계속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1: 그럼요.
0: 너무 행복해요.
1: 나를 만든 노래들이잖아요.
0: 맞아요, 진짜.
1: 그러니까.
0: 그 중에 한 분 제 앞에 아, 믿기지가 않고 아, 떨림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1: 풍경의 안쪽 이거 베스트셀러 안 되나요? 노중훈 지음.
0: 예, 안 되고요.
1: 이상우님이 네. 네, 이게 웬일이에요?
0: 어떻게 하면 전자파 세트요? 이야 신박하다. 차전 자피 세트를 아마 전자파 세트로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렇게 유해한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자파를 나눠드리겠습니까?
1: 그러니까 차전자의 피인 네. 거예요, 껍질.
0: 아, 네. 그렇지, 그렇지.
1: 그 차 세트를 여러분께 네네. 보내드린다고요. 이거 잘 타서 드시라고 저희가 서른 분 뽑아서 이따가 네. 보내드릴게요.
0: 네.
1: 차 8000번으로 신촌 얘기 그리고 또 여러분 얘기 보내주세요.
0: 네, 자 사연도 보겠습니다. 조영숙님.
1: 네.
0: 와 오랜만에 듣는 그레이스 백화점이네요. 예전 제 직장이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20대를 불태웠던 직장이었죠. 부천에서 신촌까지 열심히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1: 좀 멀지 않아요 이 정도면? 꽤, 어느 정도?
0: 근데 아주 멀진 않아요. 그나마 왜냐면 이제 부천은 이제 서울 서부 쪽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멀진 않은데
1: 네.
0: 워낙 이쪽 부천도 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출퇴근할 때 만약에
1: 차 막히고
0: 버스를 이용하셨다면 이제 뭐 만 원 버스일 확률이 굉장히
1: 네.
0: 높고 야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 제 그레이스라는 과자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1: 네. 그레이스 지금도 있을걸요?
0: 있을 거야.
1: 네.
0: 사브레 뭐 이런 거.
1: 사브레 예 사루비아.
0: 요즘은 이제 뭐 질소함유량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1: 네, 네.
0: 포장이 워낙 거대해져 가지고
1: 그러니까 안에 그럼. 과자 양 너무 적더라.
0: 저거. 워낙 오징어 집도 좋아했어요.
1: 오징어 집도 맛있고.
0: 맛있고. 오징어 네. 땅콩.
1: 그것도 맛있고. 예.
0: 바다 코코넛.
1: 그만 얘기하래요.
0: 아,
1: 그만하래요.
0: 대기업 제품이라 죄송합니다.
1: 제발 좀.
0: 예.
1: 아유. 1265님.
0: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때까지 경상도에서 살다가 대입보러 신촌에 처음 갔었는데요. 이대에서 신촌까지 한 정거장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하고
1: 네.
0: 열심히 전철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입학 후 깨달았습니다. 아 서울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도 전철역이
1: 아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네. 정말.
0: 그렇죠.
1: 네,
0: 홍대,
1: 그렇다.
0: 신촌, 뭐 이대 다 뭐.
1: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몸이 좀 아팠을 때 살 많이 찌고 그랬을 때 네. 100km 정도 나갔다는 얘기가 그게 왜 이렇게 기사가 엄청 나갔어요. 다른 얘기도 봤는데 굳이 그 얘기를
0: 참 그런 것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1: 아, 지금도 뭐 100km에서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아.
0: 그러지 마지 말아요.
1: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지만.
0: 김정욱님의 또 먹는 사연인데요.
1: 네.
0: 크리스 크림 도넛 매장이 신촌에 처음 들어왔었죠. 도넛 나오는 시간에 줄이 진짜 길었는데
1: 네.
0: 줄 서 있으면 갓 구운 도넛을 하나씩 그냥 줬었답니다.
1: 정말요?
0: 20살 때 친구들이랑 시간 되면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하,
1: 이거 맨질맨질하게 예, 제가
0: 아 그걸 말하는 거구나.
1: 먹는 기억은 예, 이렇게 있네.
0: 아, 요즘은 이거 예.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면
1: 네.
0: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수도 있어요.
1: 아, 정말요?
0: 아, 이게 전체 한 판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1: 그게 나와요?
0: 이게 전용 자판기? 그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 개인의 입맛이니까 저는 네. 이것도 잘 먹긴 하는데
1: 크리스땡 도넛 이거
0: 한 개가 끝. 한 개 먹으면 이게
1: 약간 질려요?
0: 당이 그냥
1: 머리 아파.
0: 이제 눈알로 설탕이 튀어나올 것 같아.
1: 저는 한 판도 먹을 수 있는데 살찔까 봐 도중에 멈추는 그런
0: 그렇지,
1: 스타일.
0: 그렇지.
1: 네. 네. 저는 뭐 맛있지. 초콜릿이건 도넛이건 한 판도 먹을 수 있어요.
0: 초콜릿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아해요. 거기 마카다미아 넛 중간에 쏙 들어있는 기내에서 파는 그 초콜릿 있거든요.
0: 예. 지날수록 감미롭습니까?
1: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아우.
1: 말할 것도 없어.
0: 그래 뭘 얘기를 해.
1: 지날수록 감미로.
0: 예예. 예.
1: 저 표현 봐봐 저 표현.
0: 아, 옛날 광고 카피 중에 하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강주희님.
1: 네.
0: 신촌하면 기찻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1: 네.
0: 노천극장으로 언니가 하셨던 야 이거 나오네. 이게 나와야지.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공연 보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0: 학생으로 대학을 갔었어야 하는데
1: 네.
0: 공연 다시 하실 생각 없는지
1: 아니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같은 공연 있으면 저 또 하고 싶죠. 박효신, 성시경,
0: 맞아.
1: 윤도현 씨랑 김현철 씨랑 막 같이 할
0: 그러니까.
1: 때도 있었고요. 공연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건 뭐 예.
0: 아니
1: 완전히 하고 싶죠.
0: 이런 거는 공영방송 MBC에서
1: 네.
0: 이 브랜드잖아요. 콘서트
1: 네, 네.
0: 브랜드잖아요.
1: 네.
0: 이거를
1: 네.
0: 공영방송이니까
1: 네.
0: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1: MBC 사장님 들으셔야 되나요?
0: 그래. 좀 있으면 제가 이건 MBC 사장 그 선출하거든요.
1: 네.

0: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이걸 공약을 내걸라 이거야. 나는 MB 사장이 되면은
1: 모르는 게 없다.
0: 나 이거 하겠다. 진짜. 그럼 바로 저기지.
1: 아니, 조용히 좀 해봐요. 예, 좀.
0: 예, 미안합니다.
1: 아유, 조성우님. 예, 예. 고등학교 때 썸 타던 남자친구를 학교 밖에서 신촌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머. 그때의 설레임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그 이후에 사귀게 되었는데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노래 그 자체였대요.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30분께 차전자 피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좋아 좋아 듣고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 뽑아볼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안영미 자리 비우지 말고 얼른 돌아와라. 얼른 아유, 와라 건강하게.
5: 아유, 좋다 웃음소리 진짜. 참,
4: 그러니까요. 2시의 데이트 제가 잠시 DJ 하고 있어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0: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우리 여기 네. 김강수님이 네. 두 분 진짜 데이트하시는 건가요? 나 왜 설레지? 하셨는데 저희 티키타카 좋다고 그러니까. 글 좀 올라왔어요.
1: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여 남았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는 건 아니니까 또
1: 벅차기도 그죠? 하고 슬프기도 하고
0: 콧소리 약간 섞여 나오는데
1: 막 그래요.
0: 플러팅 플러팅 여기 플러팅 얘기도 나왔어. 노중훈 작가님 플러팅 그만하라고 좀 제발 좀.
1: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0: 자 오늘 네네. 신촌에 대한 다양한 얘기 만나봤는데 네.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1: 네 저랑 우리 소라 DJ님과 의견 일치를 명확하게 본 문자입니다. 아련한 꼬리밟기의 추억을 보내주신 1130님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130님 사연 다시 소개할게요.
1: 요거는 작가님 읽어주세요.
0: 그럴까요? 예. 저,
1: 왜냐하면 이게 풍경이 너무 목소리랑 잘 어울려.
0: 그래. 예. 저는 신촌의 여대를 다녔어요. 당시에는 아래로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학교 입구에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그 위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꼬리밟기 했더랬죠. 노을이 질 때면 저 멀리 신촌역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며 낭만을 즐겼었는데 이제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그리워요 하셔서 저희가 그 그리움 저희 마음속에 느껴가지고요. 오늘 이 사연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1: 그러니까 사라진다. 사라지다. 사라진다. 사라지다. 저도 이제 한 30초에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0: 저는 사라진다라는 네. 말, 네. 잊혀진다라는 말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좀 슬퍼요.
1: 그러니까요.
0: 저 잊혀지고 싶지 않아요.
1: 그렇죠.
0: 노중훈 작가님 책 받아서 네.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1: 그래서 너의 얼굴을 다 잊을 게라고 하셨는데
0: 왜 또?
1: 뭐 앞으로 기억하실 얼굴 뭐 잊어버릴 얼굴이 많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그냥 다음 달까지만이라도 네. 제 얼굴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아니,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네. 두 번 뵀지만 네. 좋은 추억 안고 네. 가요.
1: 저는 이제 그냥 원래 제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네. 잘 정리하고 떠나는데 네. 너무 먹먹하고 막막해서 네.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네. 그냥 정중하게
0: 그래도 우리 네네. 살면서 만났네요.
1: 그러니까요.
0: 한 번도 못 볼 뻔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사인 받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허그 안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냥 홀로 표표히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떠난다. 노중훈 작가님께 인사를 드리며
1: 네.
0: 1130님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30분 뽑아서 차전자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너무너무 행복한 2주 두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0: 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528님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두 대 듣기 시작했는데 언니랑 노 작가님 조합 좋아서 오늘 한다는 거 알아서 차리자마자 찾아왔는데 두 분 헤어지지 마세요.
1: 모든 건 다 이별이 수반이 되죠. 네. 회자 정문의 거자필반.
0: 조용히 해. 마법의 성.

0: 자,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아, 신촌이 꼬리가 기네요. 계속해서 사연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미니로도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러면은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9373님, 신촌 연세대에서 명물거리 가는 길, 돼지껍데기 집에서 소개팅했던 기억나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든 덕분에 껍데기 혼자서 5인분 먹고 왔어요. 잘했다. 0806님, 소라님, 태권도장을 용인으로 이전했는데 첫 수업을 앞두고 도복 정리하고 출석부 펼쳤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잠시 후 아이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질 생각에 마음도 함께 분주해지네요. 응원해주세요. 어, 저 요즘에 그 드라마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김과장인가? 김부장인 거예요 아마. 그 드라마에 태권도복 입고 나면 사범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반갑다. 어,
1: 잘하세요. 아이들한테 씩씩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요. 힘힘힘 응원 응원. 0806님 고맙습니다.
0: 56871님, 언니, 저희는 30대 초중반 아이 키우는 부부예요.
1: 아이고 그러세요. 부러워요.
0: 저 아직 못 느껴본 기분 느끼고 계시겠네요.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택배기사인 남편 도와서 택배일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무덥지만 그래도 아기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서 평소에 노래 듣는데 2주 동안 두 대에서 언니 목소리 들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 이거 읽는데 그 사이에 눈물 고였어. 얼마나 힘들까 막 이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아기는 정말,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셔야 되겠다, 우리 아기 잘 크겠다, 막 그 짧은 사이에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한시은님, 언니, 저는 초6 담임이라 평소 이 시간엔 수업 중이고 교실 정리하다 보면 놓치곤 했는데 오늘은 출장이 연이어 있어서 언니 라디오 보고 듣고 있어요. 언니 라디오 지금 보여요? 언니 여기 눈물 맺힌 거 보여요? 아이, 이런 거에 또 제가 눈물이, 전 눈물이 진짜 엄청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마르지가 않네요. 교실 정리하다 보면 놓치곤 했는데 오늘은 출장이 연이어 있어서 언니 라디오 보고 듣고 있어요. 한시은님, 우리 6학년 2반 팝콘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6학년 2반 팝콘반

화이팅! 하이파이브! 좋았어. 9794님,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엄마랑 같이 장보러 시장에 나왔어요. 해가 정말 뜨겁네요. 집 가면서 아아 한 잔 사서 가야겠어요. 원래 엄마랑 라디오 같이 듣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듣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들을 수 있을 때 언니가 사연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이름이라도 써주시지. 어머님 화이팅. 힘힘힘. 장사 잘 되길 바래요. 돈 많이 보세요. 화이팅. 이 와중에 3379님 학교 다니면서 또 신촌 얘기하십니다. 신촌 기찻길 삼겹살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이문세 아저씨 자주 봤어요. 이거 좀 된 얘기인데 요즘에는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주변에 사셨었어요. 이대 근처 그쪽 사셨던 것 같아요.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 길을 걷다 보면.

22명의 아기랑 22명의 엄마가 모여서 난리난리여서 소라언니 라디오 못 듣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아기가 내일 100일이라 삼신상 장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이제 그 삼신상이라 그러나 보죠. 100일상 이거를. 우리 아기의 첫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크자. 내 두 번째 아기 지한이도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워. 앞으로 잘 자고 건강하게 잘 크자. 사랑해 하트까지 붙여서 우리 지한이 사진도 이렇게 붙여서 예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주먹 꼭 쥐고 있어요 지한이. 아이고 이뻐 엄마 보고 있어요. 머리에 이거 뭐 썼네 또. 아유 이뻐 눈이 까매 눈동자가. 아유 맑고 그냥 청명하게 보이네요. 감사해요. 8584님 저 어제 중3 딸아이한테 제일 무서운 소리를 들었네요. 엄마 엄마 이번 주 나 방학해. 아 무서워. 참고로 전 애가 셋입니다. 이 더운 여름 아이들 끼니 챙겨주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에휴. 오늘은 그냥 제가 열무 비빔국수가 먹고 싶어서요. 국수 먹고 있네요 하시며 사진 붙여서 보내주셨거든요. 어쩜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야 침샘 고이게 사진을 잘 찍으신 건지 담기도 잘 담으셨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열무 비빔국수 맛있겠다. 저도 집에 냉동실에 냉면 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물김치 열무김치 물김치도 있고 빨갛게 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오이도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다 있네요. 생각해보고 9847님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읽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오늘 공모전 응모한 거 결과 나오는 날인데 다 떨어졌어요. 슬퍼요. 늦은 오후에 토스트 만들러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힝. 어떤 거? 무슨 공모전이었어요? 뭐 했는데 떨어졌어?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또 뭐 안 되면 어때요? 괜찮아.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2시에 데이트에 사연 이제 뭐 글쎄 제가 나오는 동안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까지만 함께 하니까 안영미 씨 오실 때 9847님 잊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DJ들이 다 힘 주실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그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들려드릴 텐데 윤도현 씨가 방송하다가 그냥 이렇게 기타로 가볍게 또 이 노래를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두 곡을 이렇게 싹 이렇게 이어가면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정미 씨 잠시 건강 회복하러 쉬시는 동안 제가 여기 와서 이번 주까지 DJ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정이 넘치는 두댕이들 제가 또 함께 하고 가네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 선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우리 노 작가님께서 책 선물로 주셨고 좀 전에 상순 DJ가 저 드립커피 선물 주고 가셨어요. 이번 주에 제 떠나니까 이제 또 못 볼 것 같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네요. 아이고 고마워라. 어떡하지? 뭔가 저도 막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노래하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이런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네 그래요. 자 저는 내일도 여기서 생방합니다. 여러분 사연 내일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이런 창이 뜨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변경

전화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고심 끝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적어넣지만 기존 비밀번호와 일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안내가 뜨죠. 결국 내 기억이 맞았는데도 괜히 스스로를 믿지 못해 한참을 빙빙 돌아온 셈인데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서 괜히 남들 눈치 보느라 주눅 들고 나를 의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오늘만큼은 내가 맞잖아 하고 어깨 좀 으쓱해 보자고요. 당당하게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Karen Ann, Right Now and Right Her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대전 오바리님, 오늘 당당하게 기지개 한번 펴고 낭만적인 오프닝 곡에 반해서 오바를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바람의 선선함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캐런 앤의 노래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노마드님, 오프닝 곡 들으니까 뭔가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는 예, 그런 노래였고. 아, 0100번님. 오발 비번은 없죠? 없습니다. 예, 문 열려있어요, 그냥.

0: 아무 때나 들어오시고, 아, 나가시는 건 안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들어오시고 그냥 자리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쿤팡님 그 신청곡이 모기에 결이 안 맞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하니까 일단 주세요. 일단 주세요. 저희가 뭐 이제 2시간 동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의 곡들이 또 선곡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1, 2부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 신청곡 요거 이제 감안하시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 내 신청곡 빨리 듣고 싶은데 하시다면 예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3, 4부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예 맞습니다. 우리 나만 듣는 명곡 우리 춘생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돼 있어요. 아, 더위에 또 이 LP판을 고르고 엄선해서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실 우리 춘쌤 잠시 후에 5시부터 또 기쁜 마음으로 맞아보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있으세요 여러분? 전 넘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옛날만큼 그렇지 않더라. 요즘에 엄마가 이제 농담을 좀 하세요. 너 엄마한테 그때 돈 가져간 거 기억하니? 약간 이런 거. 어쨌든 예, 내 기억력만큼은 정말 최고다 하면서 절대 틀릴 리 없다고 믿었던 일들이 이 엉뚱한 착각으로 밝혀졌을 때 막 그 약간 머쓱할 때 있잖아요.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쳤는데 남편한테 큰 소리 쳤는데 아니었어. 내 실수였어. 분명히 이제 차키를 가방에 넣어뒀는데 안 보이는 거죠. 온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뭐 니 탓이네 내 탓이네 했는데 외투 속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 간혹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뛰어난 기억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내 거 내 겁니다. 너무 작아지지 말고 나야 나 성슬이 이렇게 외치면서 이 자신감을 또 회복하는 두 시간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 아,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g.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예요. 네. 새삼스럽지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시간에 는 유튜브로 같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역시 검색창에 오후의 발견 송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쓰기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도 예, 행복한 두 시간. 아니, 이게 언제 시간이에요 미쓰기님? 오늘 우리 낙화님께서도 그 일찍 무지개 사진을 주셨었거든요. 아침에 아마 출근길에 주셨는데 세상에 이거 진짜 그려놓은 것처럼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일단 오늘 하늘이 엄청 파랗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진짜 흰 구름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되게 청명하다 싶은 마음으로 하늘을 봤는데 무지개가 떴군요. 무지개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사한 또 사진을 같이 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문자창 열어두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0: 레드와인 비니거 배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배럴 페르디
0: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1447번님 오셨습니다. 해안도로로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시원한 차 안에서 바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다 색깔이 진하고 예쁘네요. 아, 저희가 이 팀의 노래 선곡을 좀 피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버전 괜찮으실까요? 1447번님? 네, 요런 날씨. 네. 나는 시원한데 바깥 바다는 너무 진하고 하늘은 너무 파래. 부럽습니다. 메이비님 오셨네요. 우리 모두 같은 무지개를 본 건가요?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오프닝에 정신 바짝 차리고 출첵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할 때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같은 상황에도 뭔가 내 자신 아, 할 수 있어. 어, 했잖아 다. 이런 마음 한번 딱 먹고 들어가면 달라져요. 네, 이런 경험도 확실히 나를 믿자. 나 성슬이야. 그죠 도현씨? 나 구도현이야. 회사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약간 요런 톤이어야 되죠. 나 구도현이야. 아, 0423번님께서도 아침에 무지개 봤어요. 아, 늦었네요. 양 끝에 걸려있죠. 하시면, 어? 어머! 와, 진짜 그 산 등성이에 처음과 끝을 쭉 다. 근데 저 위는 이 음영 때문인지 먹구름같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네. 그런 아침에 하늘 풍경을 남겨주셨습니다. 0423번님. 사루비아님은 회사 업무일지 아 기록을 할 때 그 로그인을 아마 하시나 봐요. 근데 세 달 만에 한 번씩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힘들다. 아 여럿이서 이제 또 공용으로 쓰다 보면 자주 또 바꿔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나만의 노트에 적고 살아야 된다. 저도 뭐 메모지가 항상 점점 늘어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복다림 하셨나요? 초복인데 저는 오늘 이제 저희 부서 회식을 점심으로 이제 초복이다 해서 이제 부서장님께서 좀 멋지게 삼계탕 또 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히 먹고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어쨌든 참 감사히 든든히 먹었고요. 농아드님께서는 매일 복날같이 먹어서 초복 건너뛸까 하다가 간단하게 장어소바 드셨다고 합니다. 아 약간 사진 보고 아 좀 약간 뭐랄까 기분이 좀 울적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원래 소바집은 그냥 뭐 치자 단무지라고 해야 되는 그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밑반찬도 훌륭하고 에? 뭐 이렇습니까? 어쨌든 시원해 보입니다. 저 보고 계시죠 노마드님? 예, 소름 돋습니다 정말. 분위기 또 급격히 바뀌는 게 오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쿰팡님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힘차게 띄워드립니다. 럼블피쉬 아이고

포코의 Sea of Heartbreak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도토리님께서 원하신 노래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네 오디오 선생님 선생님 귀에서만 들리나 봐요. 이어폰 꽂고 있던 우리 땅콩님 예. 좋아하는 노래에 상황을 잊으시고 예, 외치셨네요. 아, 영매님 구름이 많아서 열이 안 빠져나갔는데 오늘은 좀 살 것 같네요. 이 더위 또한 지나가리라. 기지개 펴고 달립니다. 오발도 같이 뛰어. 저희 좀 천천히 갈게요. 너무 더워서 좀 천천히 기지개 펴고 빨리 가긴 하겠지만 뛰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영매님도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우리 더위 먹지 않게 같이 가요. 0423번님께서 저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리모컨이 냉장고 야채박사에서 나오고요. 냉동에 넣어야 하는데 냉장에 넣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아 늙어가는데 갱년기까지 겹치니까 답이 없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아예 이제 시간을 막 들여서 막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잠깐 이제 오며가며 이런 스몰토크를 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아 나이 먹으니까 아 이제 뭐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반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예, 안 그래도 덥고 막 지치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없다. 예. 혼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나이 탓도 아니고 갱년기 탓도 아니다. 0423번님 그냥 잠깐 딴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예,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나 자신을 믿으며 예, 이겨내야죠. 우리 0423번님 파이팅. 근데 이 와중에 질문이 하나 와서 0423번님 좀 말씀을 질문을 좀 할게요. 그 뷰티 디바이스 1차 얘기해 주시고 2차 또 그 주문하신 얘기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복습하시며 아 궁금한데 지금 묻질 못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살짝 던지시 한번 좀 여쭤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 이 뷰티 디바 왜냐면 효과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공사에서 뭐니 참 관심이 많죠 우리는 뷰티 디바이스에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9099번님 스리님 에어컨 켜놓고 미나 그리고 있어요. 예쁜 연꽃을 그리며 상념에 잠겨봅니다. 내 삶도 이 연꽃처럼 예쁜 모습이었으면 해요 하셨어요. 9099번님은 되게 곱고 되게 참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일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문자 주시는 거를 보면은 그냥 저 혼자만의 느낌? 마치 연꽃처럼 곱게 주변에 항상 이렇게 미소를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실까 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밤카스테라님 오셨어요. 졸려요. 날씨 탓인 거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은 이 피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더블샷 라떼에 카페인으로 수혈을 해도 안 깨서 퇴근 전에 몰래 오발 출제 갑니다. 잘하셨다 일단 잘하셨는데 오늘 까망님도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출근길에 그 박땡땡 있잖아요. 그 자연강장제. 근데 이게 약국용이랑 일반 마트용이랑 달라요, 까망님? 약국용을 드셨다, 일부러 드셨다 이 말씀이 이게 좀 다른가? 함량이 좀 다른가요? 답을 주시면 만약에 다르다면 네, 요거 한번 또 추천드려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진짜 막 그 시험 기간에 요거 이제 막 집에 쌓아두고 네, 시험 기간에 마시고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한동안 또 되게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음료 중에 하나였는데 더울 땐 또 요만한 게 없죠. 답이 왔는데 일단 지금 한 달 후기 남겨주신대요. 지금 이제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뷰티 좋아했어. 당장 이제 효과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한 달 정도 써본 후에 상세하게 남겨 주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진짜 천사다 천사. 남편이 눈밑이 볼록하게 늘어지는 것 때문에 눈밑 디바이스를 샀거든요. 사용해보고 한 달 애프터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한 달 후기. 아, 근데 약간 그 업체들은 한 달 후기 남기면 뭐 포인트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다. 그냥 감사 인사만 있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0423번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Casey Musgraves입니다. Middle of Nowhere.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Who's drowning? 아이 저녁 챙기러 가느라 부지런히 운전하던 중인데 전주 듣자마자 메시지 보내려고 차 세웠어요. 역시 오벨 최고! YG 라이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바쁘셨어요. 바쁘셨습니다. 효도하시느라. 3년 전에 친정아버님께서 뇌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하셨었대요. 근데 오늘이 정기 외래 진료일이라 친정 부모님 모시고 춘천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합니다. 샌들도 한 켤레씩 사드리고요. 점심도 사드리고 친정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아침부터 엄청 바빴지만 다행히 증상이 보였을 때 빨리 응급실 통해 입원하셨던 터라 후유증 없이 퇴원하시고 지금까지 관리 잘하고 계심에 세상 감사한 날입니다. 저 이제 양구로 출발하는데 졸리지 않게 우주 노래 부탁드려요. 잘 오고 계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더위에 어머님 아버님도 참 그 힘드셨을 텐데 아마.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또 든든한 따님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또 신발도 사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같이 먹고.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님 그 어쨌든 그 상황 자체도 너무 다행이고 예, 3년 전에 그리고 이제 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도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1581번님은 삼계탕 끓이고 있어요. 너무 덥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이 더위를 참고 열심히 삶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 한 몸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덥네요. 아 진짜 너무 덥죠. 참 그리고 어머님들은 집에 이렇게 혼자 계시면 에어컨을 안 트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어쨌든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1581번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예,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점심 복다림 못하신 분들 저녁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탱크님은 흑염소 전골. 상당히 지금 저녁이 기다려지실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든든하게 하시네요 진짜.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오늘 사랑하는 아내 생일이에요. 함께 생일을 보낸 지도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지?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만 함께해요. 라고. 오늘 오프닝처럼 자신감 넘쳤다. 우리 남편.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지? 약간 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되게 자신감 있을 때 되게 좀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아내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내분께서 문자를 주실 수 있나? 방송 들으시나 같이? 네, 문자 한번 주세요. 이렇게 남편분 이렇게 거의 매일 참 찾아주시는 우리 아내분 안 오셔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네. 문자 이렇게 살짝 아는 척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분 네, 생일 축하드리고. 약간 이제 계기가 되는 거지. 아 저예요 사실 이렇게. 네. 축하드리고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예, 좋은 남편분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6914번님 오셨어요. 오늘 초복이에요. 보양 음식 챙겨드시고 무더위 준비 잘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914번님. 6914번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더위에 입맛이 없을 수 있는데 요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드셔야 한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노래를 한 곡 만나봐야겠죠?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서동현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빅나티 이수연 함께한 노래 하얀 늑대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0: 투둑투둑 내리는 추억에 젖어 계신가요? 아, 우드로님께서 여행 중이시래요. MO님과 첫사랑이자 끝사랑 MO님과 미영씨와 몰라요. 네. 추측컨대 미영씨. 저도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뜨고 있는 가평 땡땡땡이라는 곳에 와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예약제 무료 개방인데 너무 좋아요. 날이 게다가 다시미가 투둑투둑 떨어지는데 숲속에 시원하고 향기로운 풀꽃내음이 진해져서 더욱 좋은 오후입니다 하시며 오! 색 이거 보정하신 건 아니죠? 와 진짜 그냥 녹음 녹음이란 단어가 딱이 사진 제목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푸릇푸릇합니다. 참 이렇게 예. 아 여보 나좀 요즘 많이 좀 힘드네. 어디 좀 가볼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충전 가득하고 오십시오. 오드러님 좀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아치님 강릉 오셨네요. 아 병원 진료차 오셨다가 자동차도 정비소 맡기시고 차 바꾼 지 얼마 안 되셨던 거 아니었나? 모르겠다. 엄청 어쨌든 큰차 몰고 다니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에 여유 있게 한번 놀러 올게요 하시며 병원 진료 잘 보셨나요? 예. 아, 이참 대학병원이 참 좋은데 참 오래 기다리고 이런 게또 있죠. 아, 우리 춘천국정생께서도 오늘 부모님과 함께 복다림을 막국수로 시원하게 하셨네. 아, 역시 약간 여기 국정생 때 부모님께서도 보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약간 요런 느낌. 복날이라고 뭐꼭그 보양식 먹어야 되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보양식일 수 있죠, 진짜. 사연 또 주셨고요. 아까 우리 박땡땡이 약국용이랑 일반 소매점용이랑 함량이 다르다네요. 오, 약국용이 타우린이 두 배가 많다. 두 배이다. 효과가 더 좋은 건, 아유, 근데 이거, 와, 한 3일 밤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드링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박땡땡에다 커피를 섞어서, 요거, 뭐, 진짜 정말 절실할 때. 아는 약사형이 자주 먹지는 말랍니다.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이거 되게 몸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예.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하니 예, 이런 것도 가끔 필요합니다. 짱짱님도 제가 어디서 넣었죠? 어디서 온유를 넣었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온유. 그죠? 혼잣말 멜로디 붙이고 온유 넣고 뭐 이런 거. 아, 아오. 1329번님 반갑습니다. 입맛 없는 게 뭐죠? 아이고, 1329번님 문자는 다른 문자였네. 예. 저도 퇴근길에 오발님들 소식에 부랴부랴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께 보쌈과 비빔맛 국수 시켜드렸어요. 퇴근길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며 아 맞다 우리 엄마도 막국수 좋아하시는데 보쌈 좋아하시는데 잘하셨어요 1329. 7578번님은 입맛 없는 게 뭐죠? 오늘도 초복이라 뭘 먹으면 좋을까? 온통 먹을 생각뿐입니다. 아, 너무 뚱뚱해져서 큰일인데 우리 오바리들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근데 약간 여름에는 다이어트를 조금 미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힘들고 그 흘리는 땀도 너무 많고 하니까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당분간 좀 미뤄두자고요. 합법적으로. MO에 대한 지금 미영이, 미옥이, 명옥이, 만옥이 여러 이름들이 오고 있는데 미연 씨도 있고 우리 오늘 우리 우드로님의 아내분과 정집사님의 아내분 연통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다려 보지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오늘의 이제 저녁 복다리 메뉴 염소탕 있었고요. 갈비탕도 있었고 설렁탕도 있었고 다양한 탕들이 등장했지만 역시 탕 중에 탕은 삼계탕. 복날이니까요. 까망님께서는 오늘 저녁 메뉴를 이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님은 초복 저녁 메뉴로 들깨 오리탕. 아, 생각만 해도 막 그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들깨 오리탕에 미나리, 버섯, 부추 살짝 곁들여서 초장에 콕 찍어 먹으면 중복 말복더위 싹 물러갈 보양식이죠. 오늘도 땀나게 일하신 요발 가족분들 힘내보자고요. 아자 하셨습니다. 와, 이게 침이 그냥 자동으로 고이네. 약간 이런 메뉴 진짜 좋아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바리들 예, 저녁 메뉴 잘 선택하셔서 오늘 예, 후회 없는 초복 보내셔야죠 우리. 4815번님 신청곡입니다.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2부 끝곡이고요. 5시에 춘쌤 지금 LP판 들고 오셨습니다. 만나볼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5: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라 바렐리스 그래비티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루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춘쌤이랑 저랑 뭔가 상무님과 차장님의 느낌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아, 당연히 또 김상무님 예. 네,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아, 여러분 그 날이 많이 덥습니다. 지금 오후 2시 이후로 거의 전 지역이 다 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덥습니다. 뭐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 대구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중에서도 동해, 삼척, 강릉, 평지 예, 지금 폭염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 이제 동해와 삼척 산지, 속초 산지, 속초 고성 평지, 양양 평지와 산지, 강릉 산지에 역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제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광주, 부산, 울산, 울릉도, 독도 역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 밤도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잠들 잘 주무셨나요? 와, 11시, 12시가 됐는데도 31도, 32도 이렇더라고요.

0: 이게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 훌쩍 넘는 30도 안팎을 보이는 밤입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그 얘기 나눴었죠, 여러분. 이렇게 카페인이나 주류 섭취는 조금 줄이시고, 물좀 많이 드시고, 그 수분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농작물 또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더우니까 자꾸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죠. 걱정도 되고. 근데 그 출입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또 바깥에선 당연히 체감 온도가 높아지니까 각별히 유의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물 충분히 드시고,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노약자, 만성 질환자 분들, 야외 활동 여러분 꼭 주변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되는 게또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물과 또 휴식 공간 잘 챙겨주시고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꼭 분리하셔서 괜찮은데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은 꼭 맞춰서 체력을 비축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뭐 계속 더워요, 여러분.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오후에 발견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큰일 납니다. 태양의 후배님. 이럴 때일수록 안 돼요. 안 돼요. 많이 먹고 그냥 자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 여름도 이번 폭염도 잘 이겨내자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우리 김상무님 그리고 성차장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드디어 우리 상무님의 예,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1: 아, 오케이까지는 아니고.
0: 아, 오케이는 아니에요?
1: 예, 흡족합니다.
0: 아,
1: 야, 예.
0: 아직 멀었나요?
1: 아, 약간 조금 더 이건 반분위기예요.
0: 아,
1: 예, 스윙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살짝 급했어요 오늘. 아. 직전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 가겠다 싶었는데.
1: 네, 80점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아, 정확하네요. 어, 본인이 너무 잘 알아.
0: 그럼 다음 시간에 100점을 향하여
1: 예, 알겠습니다.
0: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나만 듣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좀 루즈하긴 합니다. 자,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상무님.
1: 아유, 상무님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부담감이 그리고 머리가 더 벗겨진 것 같은 느낌.
0: 그리고 아니 오늘 또 의상이 네. 이렇게 딱 카라 티에 네. 색깔도 조금 어둡고 하니까
1: 아 네. 어두운 옷들이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이런 거 유채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무채색들이 네. 전반적으로 뚱뚱해도 그냥 무난하다.
0: 잘 뛰지 않는다.
1: 네, 잘 눈에 안 띕니다.
0: 자, 뭐 여러 의미를 갖고 이제 오늘 의상을 네. 챙겨서 찾아주셨습니다.
1: 다 네. 나름 의미가 있어요. 네. 네.
0: 아니 우리 춘쌤 요즘 경포에 네. 거의 매일 출근하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1: 목금토일 네. 매주 목금토일 네. 경포에서 강릉 전국 버스킹 대회가 네. 있습니다. 버스킹 대회가 있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더우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고 더운데 심사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처음에 가서는 아휴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심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 갔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팀들이 너무 개성 강한 팀들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눈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 혹시 경포에 여름 휴가로 오실 일이 있다
0: 네.
1: 그러면은 목금토일을 꼭 집어서 오세요. 아 저녁 시간에 네.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분위기 무대도 예쁘고 분위기 있습니다.
0: 무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1: 아, 배경이 바다예요.
0: 응. 네. 그러니까 바다 관객분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1: 그렇죠.
0: 무대는 이제 바다를 등지고
1: 네,
0: 퍼포머들은 네. 등지고 이제 관객분들께 공연을 보여주시는 건데 매주 목금토에 네. 이게 나흘씩이나 이어진다는 예.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1: 항상 9개에서 10개 팀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0: 네.
1: 150개 팀이에요.
0: 저녁 7시 30분 시작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여러분 경포해변으로 와주시면
1: 네.
0: 무대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향 쪽 뒤편에 보시면
1: 네.
0: 우리 성춘쌤께서 열심히 그 심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점수 매기고 있는데 점수 매기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다들 잘하고
0: 네.
1: 이 팀을 8팀 150개 팀 중에서 8개 팀밖에 못 올라가요. 결선에. 그러니까
0: 와 어마어마하다.
1: 좀 정말 현미경처럼 계속 점수를 매겨야 돼요. 디테일하게. 이 팀한테 이 팀은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러면서 근데 내 점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0: 그죠? 또 다른
1: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0: 아니 그리고 가보니까 그 테이블에 모니터를 또 아예 설치를 해두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1: 네.
0: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1: 그렇죠.
0: 이제 무대도 보고 네. 화면도 보고서 아 숨 막히겠다 나는. 나라면 숨 막히겠다.
1: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아 근데
1: 일찍 가수잖아요.
0: 그럼요. 제가 이제 싱글 정규는 없고
1: EP 가수.
0: 네, 네. 싱글 모으면. 근데 어쨌든 그 무대에 서시는 분들.
1: 맞아요.
0: 그 모니터가 이렇게 가까이서 심사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1: 모르시죠.
0: 아,
1: 카메라로 이렇게 표정도 보고 떨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연기도 돼야 되거든요.
0: 아 그게
1: 자신감. 네네. 네. 얼마나 무대를 장악하는 장악력.
0: 네, 중요하죠.
1: 그다음에 관객과의 호흡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오히려 힐링되고 있어요 보면서. 아 이런 공연 와 이렇게도 공연을 하는구나. 생각 외로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하면은 그냥 통기타 들고 노래할 것 같잖아요. 그거 외에도
0: 네.
1: 버스킹의 장르와 세분한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뭐 마임하는 분도 나오고 비트박스 하는 분도 네. 나오고 트로트 부르시는 분도 나오고
0: 맞아요.
1: 심지어

0: 외국인인데 호주 사람인데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
1: 아니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목금토일 진행이 네. 되는데 그날 그날 장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날마다 네, 여러 장르들의 네, 무대를 네. 만나보실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즐기실 네, 수 있겠더라고요.
0: 뭐 마술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마임하는 분도 계시고요.
1: 네, 풍선 악기 네. 하시는 분도 있었고.
0: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면은 관객들이 뭐해 하면서 보다가 다들 앉아서 네. 끝날 때까지 보고 가세요.
1: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포 얘기. 오시면 거기 캠핑 의자를 또 쫙 깔아놔서
0: 네, 그 캠핑 의자 너무 예뻐요. 네,
1: 무작위로 그냥 앉았다 일어나셨다 이제 하실 네네. 수 있는 공간이라 그냥 그 여름밤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0: 저희가 주관사입니다. MBC 강원 영동에.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0: 예. 많이들 오세요. 예. 예. 그리고 설문조사 예. 꾹꾹 눌러주시고요.
1: 자, 강릉시가 주최하고 MBC 강원 영동이 주관하는 전국 버스킹 대회 예.
0: 하하호호님께서 네.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보시겠어요? 몇 분 봤어요. 저분은 진짜 공기반 소리반으로 노래하시는데 숨이 좀 딸리시는구나 뭐 이런 거 체크하고
1: 점수가 되게 네. 그 박하시더라고요. 얘기
0: 맞아요. 네. 저 좀 짜요.
1: 여덟 팀만 올라가니까
0: 네네 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1: 어쨌든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 스트리밍을 또 해주시잖아요.
0: MBC 강원 영동 유튜브 채널 보면은 네. 실제로 그 공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본 방 네. 시간에 본 공연 시간에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해주셔서 제가 또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 네. 오바리들이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던지.
0: 네. 네. 응원하는 팀이 꼭 올라가서 결승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결승전 네. 무대 럼블피쉬 그리고 육중한 밴드 네. 축하 무대에 옵니다.
1: 아니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주말에 보고 네. 월요일에 선셋 온 더 브릿지 그날 네네. 무대가 너무 좋아서 네네. 그 노래를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죠. 유튜브 창 댓글을 보니까 아마 우리 멤버분이 오신 것 같아요. 댓글을 또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네. 음악 잘하더군요.
1: 네, 네. 밸런스가 되게 좋았다.
0: 네, 좋았습니다.
1: 여러분 약간 이제 숨어있는 보석들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경포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할까요?
0: 너 준비한
1: 시간
0: 거.
1: 시간 너무
0: 많이. 어떻게. 한국 빼야 될 것 같은데.
1: 자, 오늘 일단 주제부터 네. 얘기해 주시죠.
0: 1980년대로 가겠습니다. 80년대 우리 가요계는 어땠을까요?
1: 약간 이제 트로트도 아니고
0: 맞아요.
1: 그리고 아직 락장르가 좀 많이 이제 성행하지 않았을까요?
0: 캠퍼스 락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학가요제나 이렇게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락밴드들이 실험적인 음악들 예를 들면 뭐 송골매나 산울림 같은 팀들이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막 이런 락음악들이 뭐 서서히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1: 네.
0: 몇몇 팀들만 사랑을 받고 기성세대들 뭐 이미자, 나훈아, 서른도 이런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영역이 있었고 네. 발라드 쭉 계속 활동했었고 약간 외국의 새로운 문물들을 좀 일찍 받아들인 신스팝, 약간 신디사이저 음악을 80년대 되면서 전 세계가 신디사이저가 막 붐처럼 막 일어나요. 그리고 드럼도 리얼 드럼이 아니에요. 린 드럼 머신이라는 기계가 나오는데 손으로 똑똑 찌르면 찍어가는 드럼 있잖아요. 퍽퍽 그 전자음 사운드. 그게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1: 오.
0: 그러면 가수들도 굳이 드럼을 쓰지 않고 세션에서 그 린 드럼 같은 걸 씁니다. 특히 흑인 R&B 음악들. 흑인 음악에서 그걸 많이 쓰고 그 비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힙합까지 이어져요. 린 드럼고 뿅뿅 사운드와 드럼 펑펑 사운드 들어보시면은 이거 그냥 드럼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힙합의
0: 그렇죠.
1: 유행으로 이어지는군요.
0: 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대중적인 음악들 전 세계가 네. 이런 신스팝이나 신디사이저 뉴웨이브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많은 팀들 80년대에 나왔던 뉴웨이브 음악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서서히 떠오르던 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즈음에서 우리는 세계화를 막 꿈꾸게 되죠. 야, 그리고 유화정책들을 막 펼칩니다. 음악들 막 좋은 거 막 내놔라. 막 그러면서 외국의 문물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오는데 문제는 검열을 계속했어요. 검열도 하고 약간 퇴폐적인 것들은 다 무조건 잘라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히트곡이 아닌 신선한 실험들을 했던 뉴웨이브 음악들이 몇 곡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1: 그 중에서 오늘 선곡해 주신 거예요?
0: 네. 오늘 선곡했던 곡이 바로 이런 곡인데 혹시 이무송이라는 가수 아세요? 이무성 씨.
1: 무엇인지 아...

0: 그렇죠. 네, 사는 게 문제.
1: 사는 게 문제. 네.
0: 그리고 이무송은 노사연 씨 남편으로도 그죠. 약간 예능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무송 씨가 원래는 대학가요제 출신이에요. 83년도에 락밴드, 약간 헤비메탈에 가까운 락밴드 어금니와 송곳니라는 팀이었어요.
1: 헤비메탈 밴드인데 이름이 너무 귀엽다.
0: 어금니와 송곳니인데 앨범도 냈어요. 네. 앨범 자켓이 호랑이 한 마리가 앙 지르고 있는.
1: 이를 강조해야 되는데. 네.
0: 그리고 이분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뭐 대학가요제니까 대학생인데 미국에 유학 중이었어요. 워싱턴의 무슨 대학교의 컬리지 스쿨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가요제 출전하고 싶어서 뮤즈 특별회의 해가지고 뮤즈에서 이제 건너온 밴드가 됐는데 금상을 받습니다. 예,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한우리라는 약간 한국적인 음악을 가지고 헤비메탈 음악으로 금상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울림의 김창환 씨가 대성 음반 문예부 부장이었어요. 에이. 밴드 만들어줘요. 야, 앨범 내자. 냈습니다. 첫 번째 앨범. 전곡 작사 작곡을 김창환 씨가 다 해줘요.
1: 예.
0: 네, 팍팍 밀어줬는데 앨범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무송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요. 미국 가서 자기 밴드 또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83년, 84년, 85년 그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 음악들, 컴퓨터 음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무송이라는 이분이 시대를 좀 앞서가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팝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한 장을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내요. 이 앨범도 역시 폭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이 사는 게 뭔지.
1: 솔로였고요.
0: 예, 네, 솔로 앨범. 사는 게 뭔지가 이 집이에요. 이 집에 뒤늦게 93년에 뜹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이 87년에 나오는데 이때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 혼자 컴퓨터 음악으로 다 만들어요. 미디. 그리고 이 곡 요즘 세상은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예술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컴퓨터의 시대 뭐 이러면서 목소리를 신디사이저 보코더로 변형을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해요. 나는 왜 도대체 이런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가 그만 하면서 끝나요.
1: 아, 이게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할 때 되게 다른 이미지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와, 이 사람은 그냥 노사연 남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천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사를 들어봐도 AI 시대와 딱 맞아떨어져요.
1: 아, 그래요?
0: 한번
1: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0: 네. 오! 뿅뿅 사운드. 린 드럼 머신 찍어가는.

기회무시 로봇시대 컴퓨터시대 물밀듯 쏟아지는 자동차의 시대 컴퓨터시대는 언제부터 온 것일까 기계화된 모든

그냥 톡 기타 하나로만 흥겹게 노래 부르던 때는 어디로 갔나. 사랑은 이젠 마음과 마음으로만은 전할 수가 없는 것인가. 나는 기계를 통해 내 목소리를 이토록 바꿔 노래를 해야 하는가. 거기가 완벽한 오늘의 생활은 과연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0: 대박.
1: 노래 재밌죠?
2: 재밌어.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왜 드라마 M 목소리 같아.
1: 그렇죠.
2: 다음 노래가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1: 이거 지나가 버렸군요. 예.
2: 아니 또 하필 도입부가
1: 홈칫합니다. 예, 예.
2: 이무송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이라는 노래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독특합니다, 아주.
1: 굉장히 독특하죠. 네. 와, 실험적인 음악. 가장 이무송의 음악 가운데 가장 실험적인 느낌이었을 거예요.
2: 약간 근데 저는 들으면서 신해철 씨 생각이 좀 났어요.
1: 이 이후에 네. 신해철 씨가 네. 앨범을 냈죠. 셀프 직접 몇 년 뒤입니다.
2: 약간 좀 이런 흐름이 좀 있나요?
1: 89년. 네. 89년. 그보다 시대가 좀 앞서 있는 거죠.
2: 네. 일단은 광고 듣고 여러분 4부 순서 계속 이어갈게요.
3: MBC FM for you.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8: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꽃담님 찌찌뽕. 신해철 씨 생각나셨다는 얘기 주시고 여주봉 실장님과 꽃담님도 드라마 M 얘기하셨었네요.
1: M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코더로 변조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신디사이저가 나오면서 약간 목소리 변조의 기능들 물론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 8555번님께서 와 진짜 앞서가셨던 분이네요.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하시며 문자도 주셨고 이런 문자도 왔어요. 꽃담님께서 춘쌤 젊으신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1: 음악 판에 침쳤어.
2: 음악 역사의 산증인 오발의 임진모 강원의 임진모.
1: 아니요 젊지 않습니다.
2: 제가 그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도 소개하면서
1: 젊지 않아요.
2: 저도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정보들 진짜 보면서 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1: 좋아하면 찾아보게 되고
2: 궁금합니다.
1: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와. 근데 사실 이무송의

0: 1집 앨범이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판이 없어요. 시장에 풀린 판들이 없고 굉장히 희귀 음반이에요. 그래서 음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 그래서 오늘 그 정규 앨범은 아니라고 할까요?
0: 정규 앨범이 아니고 네. 모음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 네, 다행히
1: 있었어요.
0: 모음집에 이 곡을 누가 수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감사합니다.
1: 무슨 모음집이에요 이거는?
0: 아 80년대 음악들 모음집들이에요. 네, 요게에서 딱 들어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낼름 구입을 하면서 아 이거 들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0: 네.
1: 여러분 두 번째 곡은 우리 퀴즈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아 워낙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80년대 그러니까 뉴웨이브 팝, 신스팝, 한국의 한국적인 뉴웨이브 가요 가운데 가장 대표할 만한 곡을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듣는 순간 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하시고요. 아 그래도 약간 내가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근데 많이 듣던 거네 하실 수도 있어요.
1: 젊은 축에 들어가 전혀 힌트 없이 노래부터 들어가 우리?
0: 노래부터 가겠습니다.
1: 노래 안 불러주세요 오늘은?
0: 제가요?
1: 네.
0: 아 이거 노래해야 되나요?
1: 아니,
0: 별도 별도 뭐 이렇게 하나요? 뭐 바로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1: 들어보죠.
0: 음악부터 가겠습니다. 네. 와이디즈.
1: 네.
0: 맞습니다. 와이디즈가 네. 샘플링 했어요.
1: 제목을 찾아주시는
0: 예,
1: 거죠?
0: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0: 어, 정답 지나갔다.
1: 정답 지나갔습니다.
0: 어디에서?
1: 어디에서 널 기다리고 아.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이 아. 바로 여기죠.
0: 어, 네. 쓸쓸한 땡땡땡. 빰빰빰.
1: 이거 춤이 예술이었습니다. 로봇 춤이었어요.
0: 한번 보여주세요.
1: 이러면서.
0: 어, 처음 본다. 주세요. 아, 몸짓 하시는 거 처음 봐요.
1: 그래서 띡띡띡띡 로봇 춤 이렇게 막 추고 뭐 이렇게도 하고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근데 노래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불렀어요.
0: 어, 예. 약간 여기 지금 순간 시청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자, 이재민의 목소리고요.
1: 네, 이재민의 요곳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 100원 듭니다.

0: 제목은요, 선생님?
1: 골목길이었습니다. 아, 골목길은 두 가지 신촌 블루스 김현식 씨 불렀던 골목길 쳐버 그 곡이 더 유명하긴 한데 80년대 이 신스팝은 역시 이재민의 골목길이죠. 네.
0: 앨범을 아까 이제 퀴즈이다 보니까 힌트가 될까봐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 한번 좀 와
1: 이렇게 생겼고요. 이분이 대한민국 1호 가수입니다. DJ 1호 가수.
0: DJ 1호 가수라는 게
1: 나이트 클럽 DJ 출신의 1호 가수고 2호가 철이와 미래의 그 신철 씨 2호고.
0: 아, 우리 춘샘도 한 10호 되실 수 있었는데.
1: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0: 그러니까 좀 센세이셔널한 좀 새로운 앨범으로.
1: 아, 그리고 배따라기의 이혜민 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혜민 씨가 이 곡을 이혜민 씨 음악 스타일은 포크 스타일인데 포크 음악적인 것들을 곡을 만들어주면은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에서 DJ를 78년부터 하셨거든요. 이재민 씨가. 아, 이게 사람들이 어떤 노래에 춤을 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트에 신스팝을 도입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시대를 앞서간 느낌. 그리고 춤도 굉장히 잘 추셨는데 아까 그 마네킹 춤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뭐 움직인 로봇 같은 느낌. 그리고 노래를 너무 성의 없게 부른다라는 악평에 좀 시달렸으면 당시에. 아니 뭘 노래를 저렇게 불러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어요. 네.
0: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75일 만에 집에 온 큰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춘쌤은 홀라당 빠져서 집에 못 가고 차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1110번님. 네. 그리고 뿅뿅뿅이 전자키 소리 너무 재밌습니다. 투들레님 오셨고요. 그리고 1123번 요즘 재건축들 많이 해서 골목길이 많이 없어졌다.
1: 아 진짜 골목길 보기 힘들긴 해요. 예.
0: 그리고 3430번님 오랜만에 추억 돋네요. 옛날에 노래방에서 떼창하며 놀았는데 주셨고 원곡이 더 신난다는 우리 서울 강원 오바리님께서 이야기도 주셨고 아 오늘 약간 앞서 잠깐, 판이 좀
1: 내려주세요. 네.
0: 오늘 앞서 판이 좀 튀었는데
1: 제가 쿵 치니까 판이 폭탁 튀더라고요.
0: 아, 진짜 아, 예민한 친구예요.
1: 예민한 친구입니다.
0: 춘쌤이 계셔서 너무 행복습니다. 늘 감사해요. 여신님께서 말씀까지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 골목길 주신 분들 중에 두 분 네. 발표해 주시죠.
1: 번호가 좋으세요. 1000번입니다. 1000번. 그다음에 5072번님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두 분 성함과 선물 받으실 주소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이재민 씨 골목길 말고 내 연인의 이름은 제니라는 곡이 또 하나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0: 제니?
1: 네. 제 여인의 이름은 지니 지니
0: 아 지니 네,
1: 였어요. 그 노래도 꽤 유명합니다. 이 두 곡이 유명하고 재밌는 게 이때 이 춤출 때 뒤에 백댄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 그리고 RF의 박철호 씨가 뒤에서 같이 춤추고 있었어요. 그 당시입니다. 네, 87년 1987년 네 서울 올림픽 시작되기 직전. 그때 센세이션하게 양동근 씨가 후에 이 곡을 왜 샘플링을 했냐면 그때 아역 배우로 막 시작할 때 너무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이 곡이 너무 그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으니까 다음에 곡 내면 내가 한번 이 곡 갖고 해봐야지 했다가 진짜 힙합 앨범 내면서 데뷔곡이 됐죠. Why Does He?
0: Why Does He? 네. 네. 자 이재민의 골목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곡.
1: 다음 곡은. 네. 코리아 판타지라는 굉장히 특이한 팀입니다. 네. 코리아 판타지의 서울의 밤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정규 앨범이 아니에요. 요 코리아 판타지가 어떻게 앨범이 나왔냐면은 이게 89년도에 앨범이 발표가 되는데 맥스 싱글이라고 A면 B면 딱 두 곡 두 곡 해서 네 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서울의 밤이란 노래를 하나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이 똑같은 서울의 밤인데 영어 버전이에요.
0: 오.
1: 네. 그리고 크락시온을 울릴까요? 라는 곡이 B면에 있는데 그 곡이 한국에 나가고 역시 영어 버전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88년에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를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헨인헨 이렇게 두 곡을 발표하면서 기획을 합니다. 아 우리도 좀 전 세계적인 붐업을 탔으니까 이런 앨범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코리아 판타지라는 팀이 근데 요 앨범 한 장 내고 역시 망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가요들 LP판 하나 사면은 판 한 장에 뭐

0: 5곡, 6곡 뭐 좀 앨범 정규 앨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래가 딸랑 두 곡인데 똑같은 노래가 두 곡이 A면에 들어있고 B면에 들어있으니까 그 누가 사요? 안 사죠.
1: 왜 그렇게 했어요?
0: 아 외국에서는 싱글 개념의 음반 차트가 있었는데 DJ들이 싱글 형태의 음반들을 많이 발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죠 그런 게.
1: 그럼 그냥 하나만 놓지 양쪽이 똑같은 걸 넣으면
0: 네네.
1: 사서 이렇게 딱 실망했을 것 같긴 해요.
0: 실망하죠. 어. 그리고 소문이 나죠. 아 그 DJ들만 사갔죠. DJ들만 사갖고 네. 약간 좀 특이한 형태. 신디가 뉴 웨이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재미있는 네, 거는 네. 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로 댄스의 느낌이 살짝 묻어 있고요. 네. 펩샵 보이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느낌. 그 당시 85년 전자 음악들 뭐 뉴 웨이브를 가장 대표했던 밴드 하면은 뭐 펩샵 보이스, 두란 두란 뭐 아하 이런 팀들도 있었는데 컬처 클럽도 있고. 요 느낌을 살짝 그런데 좀 더 대중적인 이탈리안 유로 댄스 같은 느낌으로 만든 곡이 서울의 밤인데 가사나 멜로디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주가 멋있어요.
1: 궁금하다.
0: 한번 들어보시죠. 네.

0: 요 드럼 소리 들어보시면은 리얼 드럼 소리가 아니죠. 기계로 찍어가는 드럼. 근데 요즘에는 드럼도 앨범 만들기 너무 쉬워져가지고 찍어 들어가는 드럼도 거의 생드럼 소리가 많이 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0: 라고 했는데 요걸 가지고 아 요걸 좀 튜닝을 해볼까 하면서 튜닝을 하면서 아좀 퍼지고 아 이걸로도 음악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클럽 DJ들이 애용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쪽의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아 이렇게도 쓸수 있겠구나. 우선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지금 이전 노래에 비하면 되게 최신 곡 같다는 의견을
0: 오.
1: 또 주시고,
0: 네네네.
1: 약간 전 아하,
0: 아, 그렇죠.
1: 테이크 온 미, 막 그런 이제 신디사이저 뿅뿅음이 막 많이 나는 그런 이제
0: 맞아요,
1: 분위기의
0: 맞아요.
1: 곡 같았습니다.
0: 네. 아하는 정말 그 곡도 심혈을 너무 많이 기울인 곡입니다. 같은 리얼 그린 드럼머신을 썼는데, 그거를 이펙트 걸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1: 요것도 이제 아까 이무송 씨 노래와
0: 네네.
1: 같이 수록된 앨범으로 오늘 전해주셨고, 근데 이게 모음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0: 네네네.
1: 커버가 되게 화려한데요?
0: 예쁘죠?
1: 네.
0: 우선 눈에 띄어야 되니까. 앨범,
1: 네.
0: 요즘은 LP가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LP 검은색이 아니고 뭐 반짝기 같은 것도 넣고 뭐 파란색, 빨간색, 형형색색 눈에 빡 띄어야지 사람들이
1: 그러니까요.
0: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1: 지금 문자 왔는데
0: 네.
1: 우리 춘디 선곡 분위기 심야 라디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죠?
0: 감사합니다. 네.
1: 약간 시장이 좀 겹칠 것 같지만 진짜 약간 이렇게 LP 틀어주고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심야 라디오 우리 사장님이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고 싶긴 해요. 네.
1: 전 지금 유튜브 생각했었거든요.
0: 아,
1: 이제
0: 유튜브요.
1: 그 뒤에 판, 우리
0: 네.
1: 소장하고 계시는 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방송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아, 저 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익이 안 돼요. 저작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네.
1: 맞네. 앨범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0: 앨범 자켓만 보여주고 노래,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1: 그러긴 하지.
0: 네.
1: 아니, 29초만 딱 나가고.
0: 그건 1초 넘어가면 어떡해.
1: 양심상, 네,
0: 네.
1: 양심상. 별밤, 회심의 별밤을 노리면서.
0: 네.
1: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은 광고 듣고 와서 좀 여유롭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자, 나만 되는 명곡 오늘 우리 김성춘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지금 준비한 곡을 몇 곡을 못 들었어요.
2: 아니 재밌는 문자가 나왔는데 밤새한 형님께서 왜 타자수 1분에 몇타 이런 거 있잖아요. 춘쌤도 말씀을 1분 기준으로 단어하면 한 500타까지 나올 것 같다고.
3: 지금 제가 말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워드 일, 타수 나오면 한 400타 정도 나옵니다. 요즘에
2: 손보다 말이 빠른 춘쌤입니다.
3: 아 요즘에 그 기계식 키보드에 푹 빠져가지고 또각또각 타락타락타락 키캣 같은 거 애들 저는 옛날부터 그 기계식 키보드를 썼는데 키보드를 하나 바꿨습니다. 네, 그게 정말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치면서 행복했어요.
2: 아, 그러셨군요.
3: 이 원고 치면서 똑딱똑딱똑딱
2: 한 다섯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하는 분량을 열심히 또 쳐주셨습니다.
3: 근데 그중에서 세 곡이나 빠졌네요, 오늘.
2: 자, 그럼 마지막 곡.
3: 아, 마지막 곡은 이난경의 이별의 밤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딱 두 곡 발표하고

0: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989년에 나병태라는 기획자가 다운타운 음악가 5명을 모아서 모음집을 발표를 합니다. 다섯 나그네의 넋두리라는 앨범인데 앨범 별게 없어요. 이게 딱 5명. 다운타운에서 그 당시에 본인 기준에 아, 좀 노래 좀 하네 하는 사람 5명을 모아서 전홍준, 김민규, 이난경, 김은경, 윤미영 이렇게 5명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곡을 받아서 앨범을 냈어요. 1인당 두 곡씩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1: 나름의 컴필레이션 앨범이었네 그 당시.
0: 그리고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난경의 이별의 밤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약간 신디 뉴웨이브 한국적인 뉴웨이브 분위기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게 재밌게도 아까 골목길 만들었던 윤태영이라는 윤태영이는 작곡가가 이 곡에 참여를 합니다. 골목길 그 이재민 씨 골목길 사운드 약간 그래서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 시대를 좀 앞서간 느낌도 있고 단조로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장조로 막 신나게 단조로 시작하면서 신디사이저 약간 이게 트로트인데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트로트는 아닌데 발라드인데 신디사이저가 나오고 약간 뿅뿅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별의 밤, 네 이난경의 곡 아마 방송 처음 그 어디에서도 안 틀 거예요. 아마 처음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다섯 나그네 넋두리 수록된
0: 이난경의 이별의 밤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네. 유튜브에서 노래 끝까지 나갈 테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들어주시고요. 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춘생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요?
1: 다음 달에.
0: 다음 달 뵙겠습니다.
1: 경포에서 또 만나요?
0: 경포에서 봬요.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
0: 김성춘이었습니다.
1: 여러분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하늘의
6: 눈이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의 텍스트로서 나 자신을 정의합니다. 세상의 모든 텍스트는 이해보다 오해되기 쉽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내가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로서 살기 어려운 까닭엔 내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이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사람으로 나를 잘못 판단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그걸 필요했던 조언이라며 감사히 받고, 누구는 그걸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며 방어적 수용을 합니다. 하나의 텍스트로서 나는 너무 자주 잘못 읽히곤 합니다.

아, 오해받으면 뭐 억울하긴 해도 너무 해명에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오해받기 쉬운 존재. 남들이 잘못 읽은 나를 내가 내 원문으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돈을 냅니 비미스 언더스투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니나 시몬 버전도 유명하고 또 산타 이스메랄다 버전이 뭐 80년대 이후로는 영화에도 삽입되고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는 이 애니멀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라디오에서. 예. 자, 오늘은 The Animals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아, 오늘 오프닝이 유독 와닿네요.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야기를, 아니,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이 너무 힘들어진 것 같다랄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참 힘들고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 뭐 사회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차피 선진국들 행태를 봐도 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고요. 예.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The Animals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도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IS동서,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과

0: 방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마이클 잭슨, Dangerous. 예. 김수정 씨 아니에요? 예. 이희정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바람 맞으며 걷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하고. 예.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 Dangerous.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상하네. 아니,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이상하게 청취율 조사에 응했다는 분들의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불길한데 많이 불길합니다. 아니 이건 1052번으로도 예, 사진까지 보내셨네. 02056번으로 시작이 됐

되는군요 이게. 아 지난 일요일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뒹굴뒹굴 하던 중에 와 귀에 피나도록 들었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저녁 6시에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와 근데 이거저거 답하다 보니 무려 7분 넘게 소요되네요. 저녁 6시에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요건 제가 알죠. 포나마는 뭐 뉴스 하이킥 아니에요? 예. 네. 뉴스 하이킥이 청취율 1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청취율 잘 나오면 1052번 문자 보내신 분, 예.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김지희 씨는, 아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배순탁 씨가 밀었던 모로코에 이어서, 배철수 님이 예상하셨던 프랑스까지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고 우린 사이비니까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이비 전문가라고 우린 사이비입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제가 정통 그 축구 전문가면 지금 저 해설하고 있죠. 예. 사이비입니다. 야, 근데 진짜 아, 오늘 아침에 있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 근데 대부분 사이비뿐 아니라 제대로 된 축구 전문가들도 다 프랑스의 우세를 점쳤거든요. 아, 근데 야 역시 딱 맞아요. 예. 임진모 씨 얘기 딱 맞습니다. 예. 축구공은 둥글고 예. 음악은 아름답다. 축구는 전력차가 있건 뭐 어떤 경우에 간에 붙어봐야 돼요. 예. 붙어보면 알아요. 그날의 컨디션, 선수들의 컨디션도 있고 또 뭐 부상 정도도 있고 감독의 작전 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 자, 김수정 씨가 총해 주신 음악. 레니 크라비츠, Fly Away.

0: 네, 벤 헤일런 Can't Stop Loving You 들었습니다. 974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니 크라비치의 Fly Away. 박선웅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와 아저씨 이거 못 참겠어요. 조금 전 그 청취율 문자요. 1052번 상순 DJ도 언급했거든요. 주차하고 얼른 문자 보냅니다. 아저씨 속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보죠. 뭐 4시에는 이상순 씨 프로그램 듣고 6시에는 뉴스 아이킥 듣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줘. 뭐. 아이고 저 속에서 뭐 하게요. 우리는 무슨 뭐 선물을 주지도 않잖아요. 이거 보낸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7704번 라디오 듣던 우리 10살 둘째가요. 와 아저씨 또 축구 얘기한다 이러네요. 10살짜리가? 어떡하지 이거? 가서 혼내 이 친구를 런던에서 결성됐는데 그 축구 좋아하나 모르겠네. 예전에 축구 얘기했나 이 친구들하고. 내일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그 경기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혼내한테. 그럼 혼날까? 예. 죄송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8: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오늘 초복인데요. 서울은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았는데 지금 영남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북에는 20에서 60mm 정도고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쉬어가겠고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헌절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비 소식이 많은데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이 55세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다.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55세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에 불확실성과 어려움.

당신이 평생을 일해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거의 모든 일을 하기에 자신이 너무 늙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직 당시에 꽤 절망적이었죠. 제 나이에 공식적인 훈련 없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55세를 삶을 지루하고 의욕 없는 곳에서 신나고 창의력 넘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순간으로 만들었다. 대기업의 물류 관리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는 어릴 때 꿈이 예술가였다는 걸 상기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예술가가 실용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가난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로 인식되어 저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고 평생을 회사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는 재취업 대신 어린 시절의 꿈을 살려 예술가가 되어보기로 했다. 인내심과 투지 그리고 펜 하나. 철수는 오늘 꿈을 이루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의 표본이 된 남자를 소개한다. 추이 코의 팬 그림을 보려고 그의 계정에 들어온 팔로워의 수가 거의 30만 명에 가깝다. 독학과 규칙적인 연습, 다른 아티스트들의 영감 받으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돌이켜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된 여정이었어요. 처음부터 팬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그려야 해서 무엇보다 뒤늦은 열정에 보답이 따를지 말지 불확실해서 불안해하던 50대 남자는 딸의 응원을 받으며 희망을 키워나갔다. 3년 만에 추이의 계정은 인기를 얻어 입소문을 탔다. 그는 이제 전업 예술가가 되어 책의 삽화도 맡고 있다. 취미가 예술의 경지에 이른 일반인 예술가의 표상으로도 꼽힌다. 60대가 된 그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업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직 펜과 잉크와 스케치북만으로도 인플루언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날씨가 너무 무더우면 멀쩡한 사람도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열정은커녕 의욕의 불씨마저 살려내기 어려운 날씨지만 우리는 날씨 따위에 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무력을 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아, 이 팀은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요. 예. Art of Noise. 예. 소음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 예. 농담이에요. 예. Moments in Love. 양수경 씨가 와 세상에나 대학 때 선배님이 녹음해 만들어주신 모음 테이프에 있던 곡이에요. 제목은 몰라서 머리에만 맴돌았는데 와 너무 좋아서 전율. 예. 잠깐 선배가 또 쫙 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모아가지고 양수경 씨를 준 거예요? 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 우리는 이거 저 전영혁 선배가 프로그램 타이틀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심야에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 다 친숙한 멜로디죠. Art of Noise, Moments in Love 들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 예. 김성민 씨는 와 10년째 퇴근길에 백캠 들으며 운전하느라 메시지는 못 보내봤는데 오늘은 KTX 안에서 들으며 메시지를 작성해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안녕합니다. 예. 오늘도 안녕하고요. 어허. 김성민 씨 감사해요. 신은정 씨가 아니 혼내가 듀오였어요? 와 이제 알았네. 제가 아는 그 혼내 맞죠? 예. 신은정 씨 혼나고 싶은 거죠? 아이 그 두 사람인데 뭐 무대 위에 설 때는 세션 연주자들하고 함께 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예, 두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네. 3, 4부에 만날 겁니다. 이거 옆에 스튜디오 RS2로 옮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라이브도 두 곡 해주실 거기 때문에. 윤용호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3, 4부 이거 혼내하고 또 축구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구 얘기할 거라고. 예. 지금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준결승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거 들어봐야죠. 예, 영국 친구들 얘기를. 자, 4806번으로 청해 주신 샤데이 The Sweetest Taboo.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783번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네. 와, 강릉에 바다 보러 왔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 들러서 옛날 통닭에 맥주 한 캔에 백햄까지 들으니 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네요. 야, 오늘 복날이라 통닭 드시는 거예요? 오, 저도 오늘 복날이라 점심에 능이버섯 전복 반개탕 먹었는데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자, 오늘 3, 4부는 저 옆에 있는 스튜디오 RS2로 옮겨서 예, 혼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도 예, 들려줄 거고요.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보일 겁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예. 자, 2758번으로 청해 주신 One Republic Counting Stars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0: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힘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힘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힘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힘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은 뭐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만, 야, 콜드 나이트 그립네. 아, 예, 참 더울 때라. 자, 헌내의 Warm on a Cold Night. 요거 10주년 앨범 버전입니다. 예, 10 years 앨범 버전. 자, 헌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전해 주시죠.
1: Hello, great big welcome to the show.
2: Hello.
1: Welcome back to the show, actually.
2: Yes.
0: 일단 한 분 한 분 한국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죠.
1: Can we ask you to say hello to the listeners?
2: Yes.
3: Yes.
2: 안녕하세요 to all our listeners in Korea. We are Andy and James from Honne, and it's great to be back on the show. Yeah,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back.
1: 네, 그 혼내 앤디와 제임스입니다. 앤디가 대표로 인사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0: 아니, 따로따로 인사 이러니까 왜 대표로 하고 그래요?
1: And can we hear a word from James too?
3: Yes, 만나서 반가워요.
1: Oh.
3: 한국 사랑해. And it's lovely to be back. So okay. Thank you.
0: 야, 이제 한국에 자주 오시더니 이제 한국어까지 조금 있으면 통역 없어도 되겠네요?
1: Yeah, you probably won't need me the next time you visit, I think. You've been here so many times and you're practically an honorary Korean.
3: Yeah, I mean, yeah, it does feel very much like coming home every time we come back. We know it very well here now, don't we?
2: We do.
1: 네, 안 그래도 굉장히 자주 와서 올 때마다 좀 이제 고향에 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0: 그러면 그 2017년 6월에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했었거든요. 이때가 한국에 아마 처음 온 걸까요?
1: So last time you were on the show was 2017 June. Was this the first time coming

0: career, do you think? Does that sound about right?
1: I think it was.
2: I think, yeah.
3: 자기들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
0: Not sure, but...
2: It's all a blur, yeah.
4: I know we came for three shows.
0: All right.
4: And there was some promo around the time. And I think we came and did this radio at the same time, But it's a whirlwind.
0: 굉장히 뭐 아주 폭풍 같은 일정이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여기서 공연을 세 가지를 하고
3: 그랬을 거예요.
0: 라디오에도 그때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3: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처음 왔을 거예요.
0: I think it must have been like the first time you were on the Seoul Jazz Festival.
1: No, I think this first time was we played at Yes 24 Live Hall for three nights.
0: Okay.
1: And then I think maybe the following year or a couple of years later we came back to the Seoul Jazz Festival. Yeah.
0: Yeah, out of the four of us, I think you've got that.
1: Yeah, we finally did it. We're figuring it out.
0: 다 어떻게 조각을 맞춰봤는데 제임스가 좀 더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 것 같네요.
3: 그래.
0: 아마 터티 왔을 때는 예스 24홀에서 공연을 했던 것 같고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0: 네.
3: 그 지난번에 왔을 때는 1층에 있는 가든 스튜디오에서 멋진 음악 들려줬는데 그건 기억나나요?
0: Last time you were in the bigger studio on the ground floor, if you remember.
4: Yes. Yeah.
0: And you performed a couple of songs live for us, I think. Do you remember that?
4: Yes, we do.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ich ones it was. I think probably Warm on a Cold Night.
0: Possibly.
4: But I can't remember the other one. 3 a.m.?
1: Possibly.
4: All in the Valley?
0: Possibly. A lot of...
3: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4: 네. We're old now. We're losing our memory. Yeah.
0: 기억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마 워머너 콜드라이트랑 3AM이 아니었을까? 가물가물하다네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3: 제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We're not supposed to be talking about age in front of
3: him. 아,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건 2020년에 배철수의 음악,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뭐 못 움직이니까 그래도 음악이 있다라고 특집 방송했거든요. 이때 이제 각 아티스트들이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보내줬어요. 클립을. 그때 그리프하고 함께한 혼내의 영상이네. 고마웠어요 그때.
0: Yeah, he wants to thank you for. If you look at the other picture, that was your performance that you sent him for us during lockdown as part of our special series called The Still Music.
4: Yeah.
0: This is a performance you did with Griff.
4: Yes.
0: Yeah? So he wants to thank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thank you for doing this for us.
1: Thank you. Yeah, thanks for asking us to do it because we were also really wanting to do things like we'd been locked up in lockdown as well in London for a very long time. So it was nice to get back out and start doing some music again.
0: 네,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런던은 또 록다운이어가지고
3: 그렇죠.
0: 예, 밖에 외출도 못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작업을 또 재밌게 했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좀 웃기긴 하는데 2017년인가 18년에 아무튼 저 서머소닉에 아마 출연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서머소닉 보러 갔다가 그 오다이바에 지금 코로나 때 그 문 닫았을 거야 아마 오다이바에 큰 온천이 있거든요. 그 온천에 제가 갔다가 탕에는 완전히 벗고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벗고 들어갔다가 만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저 민망한 아니 뭐, 저만 알아 저만 알아보고 피했죠 제가 도망쳤어요.
0: So
3: 민망해서.
0: Yeah, it's either the 2017 or 18. I think you must have played Summersonic in Japan, so you went to Japan right after your Seoul shows, and he actually had his holiday in Odaiba Hot Spring, and he ran into you guys in the public bath.
4: That's
0: but
4: so
0: naked.
4: Funny. Wow.
0: And he recognized you and just, you know, he had the courtesy to just look away and just like, no, come over and say hi.
3: 온건 맞죠? 온건.
4: Yeah.
0: You went, do you remember
4: 맞다,
0: going
4: 맞다.
0: There?
4: It's nice to see you again.
0: 야, 그럼 더욱이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3: 야. 제가 방송에 얘기했거든요. 박기훈 씨 아내. 그 온천에서 만난 분 혼내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0: Even our listeners remember because he shared this episode.
3: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0: that's good.
1: Like, yeah, I ran into on there.
0: Oh, I hope there's no picture of that one.
1: 그거 사진이 없네요. 사진 없으시겠네요.
2: 어우, 내 기대로. 어우.
1: Yeah. But naked Barry is sort of like in our true selves.
0: Yeah, yeah. Great.
2: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혼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광고를 안 들었네. 광고 듣겠습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하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11: 네 계속 얘기하세요
10: 아, 예.
11: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혼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강민아 씨 오늘 인사도 안 했네, 가만 봤더니.
10: 아, 네, 그러게요.
11: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예, 아우, 예. 준비가 돼 있다고 아까 그 얘기 잘 들렸어요.
10: 네, 죄송합니다.
11: 아니, 아니요. 자, 음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로 한 곡 들을까요, 청해서? 뭐부터 들을까요?
12: So since we are so well organized and you're ready almost, shall we ask you to, can we ask you to perform a song for us?
13: We'd love
14: Absolutely.
13: To.
14: Yeah.
11: Yeah, 그럼 준비하시고요.
12: Yeah. What will you play?
13: We will play a song from our first album, and it's called Good Together.
12: Good Together.
13: Yeah.
11: Good Together. 요거 듣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 윤정경 씨. 아, 혼내 너무 반가워요. 우리도 참 혼내를 좋아하지만 혼내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늘 고맙고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오. 김미영 씨는 이거 언제 축구 얘기로 넘어갈지 기대 중입니다. 아, 요건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토튜닝 다 끝나셨나? 아, 튜닝 조금 안 끝나신 것 같아. 9629번. 혼내의 첫 내한 공연에 갔었어요. 그때 이 기회가 아직도 너무 좋게 남아있네요. 10년간 꾸준히 음악을 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예. 조금 이따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좋은 시간이다 정말. 굿 투게더. 예, 박수로 들을까요?

0: 아, 8455번으로 가사를 하나하나 따라 부르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팝송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아,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먼저 넣었던 게 혼내였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0629번으로 와, 코러스 하시는 분 샤데이 닮으심. 야, 그렇잖아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 보고 와, 샤데이 젊은 시절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와. 자, 아, 소개해드려야죠. 네, 키보드 연주자 다니엘 함께 하셨고요. 네, 다니엘.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보컬리스트 백하 함께 하셨습니다.
2: 헬로.
0: 와우. 예. 자, 굿투게더 잘 들었습니다. 야, 굿투게더가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거의 이거저거 합치면 천만 회가 넘는다는데. 와.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조회수?
3: Is it true? Various versions put together, Good Together has the YouTube viewing of over 10 million. Is that right?
4: Probably something like that.
3: Yeah. Is that your most viewed song, or is it one?
4: No. I think Location Unknown.
5: Yeah, we did a version of Location Unknown with Becca in Brooklyn in New York, and that video on YouTube has had over 250 million views for some I don't know unknown reason it just kind of took off. So that's our biggest, but yeah.
6: 제일 많이 본 그 곡은 Location Unknown이라는 곡인데요. 여기 와 계신 백하가 같이 불러줬고요. 브루클린에서 찍은 영상인데 그게 그 백만 천만 억.
0: 자기들도 뭐

0: 자세히 모르는군요.
1: 아니 그 250밀리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0: 밀리언이 100만.
1: 네.
0: 250백만.
1: 250백만.
0: 본인들도 자기들 영상 시간 날 때마다 막 찾아보고 그럽니까?
1: Do you sometimes look up your videos on YouTube
2: in
1: your free time?
2: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Yeah. About every 15 minutes, have a little look.
1: 한 15분에 한 번씩 꼭 올라가서 찾아본다고.
2: Refresh.
0: 댓글 달린 것도 이렇게 보고요.
1: 새로운 치마고 새로운 치마고. And do you also write comments in your videos?
2: I've made 10,000 different accounts, and I just wow, this is the best song I've ever heard.
1: 네, 한 그 만든 그 어카운트가 한 100개 정도 계정 만 개 정도 있어가지고 매일 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합니다.
0: 뭐 다 누구나 그렇죠. 뭐 저도 찾아보는데요.
1: Yeah, he does that for his own videos.
2: We help each other.
1: 네, yeah. 서로 도와주면서 품앗이 하면 좋겠네요.
0: 한국에는 몇 번이나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죠. 하도 자주 와서.
1: Do you actually keep count of how many times you visited Korea? Roughly.
2: I've lost count.
3: It's so many times. Yeah. Must be
2: maybe 10.
3: Yeah, 10. Well, let's say 10.
1: 한 10번 정도인 것 같은데. 자기들 정확히는.
0: 그러면은 한국 10번 이상 오셨으면 아 이번에 한국 가면 한국도 가는구나. 오, 한국 가면 요거 해야지. 뭐 어디 가봐야지. 어디 식당 가야지. 뭐 이런 계획들 막 짜고 그런가요?
1: So coming here roughly 10 times or over already. You must have do you have like idea of where you want to go? Like which restaurant you have to go to? You need to go back to? I don't know.
2: Yeah. A lot. Yeah. Like I got in yesterday and then immediately was like, I'm going to put my running clothes on and run to this cafe.
1: Oh.
2: And the person there was like, you were here 2 years ago.
1: Really?
2: Have a bag of coffee beans. where is that? It's in Mapo-gu.
1: Okay.
2: But is it called Yeonman? That is the area called that? Yeonman maybe?
1: It's Yeonnam.
2: Yeonman, it's on that the line walk.
1: Yeah,
2: is it called?
1: Yeah,
2: that's a nice spot.
1: Yeah, to run with the train line.
3: Yes.
1: Tram,
0: Yeonnam-dong 거기 좋아하시는구나.
1: 네.
2: But sorry.
1: 예, 실제 그렇다고 해요. They're sorry for cutting you. I'm sorry. 어제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그 러닝 기어 이제 러닝 가려고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어디에 있는 커피숍에 가야겠다고 뛰어서 거길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2년 전에 오셨었죠 그랬대요.
0: 이제 한국에서는 막 돌아다니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팬들이 굉장히 많죠.
1: Yeah, people recognize you a lot here, right? When you're
2: it's not too crazy actually. We can have a peaceful like we're not stopped all the time. Like we're kind of able to sit and have dinner and not think that people are watching us or anything.
3: Yeah. People are so respectful anyway, so
2: so lovely.
3: Yeah, it's nice, and we love having a chat with anyone, so it's it's fine.
2: If people do, they often will come up after we finish the meal or something and be like, I just noticed I'm coming to your gig this week. Can't wait for it or something.
1: Wonderful.
2: Yeah, they're very everyone's very sweet.
1: 네. 많이 알아봐 주시긴 하는데요.
0: 네.
1: 근데 막 여기 있는 동안에 막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오진 않으시고 알아봐도 조금 기다렸다가 예를 든가 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도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편하게 막 사람들이 나 우리 너무 쳐다본다 이렇지는 않고 식사하고 있으면 끝날 때쯤에 누군가 와서 아 여기 계셨네요. 이번 주 공연 가려고 하는데 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은 많다고 합니다.
0: 다행이다.
1: 네.
0: 매너를 지켜주셔서. 김지연 씨가 와 홍내가 내일부터 공연이네요. 와. 아 내일부터 공연입니까?
1: So your show start tomorrow?
3: Yes.
1: Well, fantastic.
3: Four shows.
1: You have four shows?
3: Yeah, so 3 days, but on the last day we're doing a matinee as well. So an afternoon performance.
1: 네, 4회 공연을 한다고 해요. 3일에 걸쳐서. 예, 두 번은 저녁에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은 낮 공연도 있어서 총 4회에 걸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0: 야, 이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 네.
0: 3일 동안 공연하는데 토요일은 두 번.
1: 네.
0: 아니 좋았어요.
1: Very nice.
0: 제가 바빠서 공연에 못 갑니다. 미안해요.
1: He won't be able to make it, but yeah, it's good that many people get chance to, you know, better chance to see you.
3: Yeah.

0: Yeah. With so many.
1: Yeah.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venue as well. Like, we were really careful with, we wanted this because it's a stripped back tour. So we were really careful with selecting really beautiful venues where it felt like a special occasion. So we're playing, I think you pronounce it, Lotte Concert Hall, which is a vineyard style venue. So it's kind of in the round. There won't be people right behind us, but there'll be all kind of surrounding us, and yeah, it should feel very special, I think.
0: 네, 그 공연장 선택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썼는데요. 네네. 이번 투어가 좀 특별한 투어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 공연장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선 이번은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게 되었다고 해요.
2: 예.
0: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빈야드의 그 뭐 그 포도 농원에 그런 그런 느낌이 나게 목조로 되어 있고 안에. 예, 뭐 아주 가까이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아름다운 공연장을 찾게 돼서 이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2: 예, 야, 이 시간이 금방 갔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또 라이브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놀이중심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힘든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제주도와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 내륙과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헌절인 금요일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안 내리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제헌절부터 주말까지 비 소식 많은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오늘 혼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해처, 앤디 클라트버그. 예.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두 분 오셨어요. 보컬리스트 베카, 예, 키보드의 데니엘. 예. 자, 그러면 Crying Over You 이거 부탁드릴까요?
6: 네.
5: 우리 박수 막 칠까요?
6: 네. 예.

0: 와. 혼내 피처링 백하 Crying Over You 들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예. 오, 야, 이 노래 불렀어야 되네. BTS의 RM을 불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셋이 함께한 버전도 있다는데. 아이.
1: We should have had RM from BTS
2: we
1: join
2: should.
1: us.
2: Yeah.
1: Because oh. you had the version you sang this one with him.
2: We
1: with
2: did.
1: Also,
2: yeah.
1: Right?
2: Yeah.
0: 아니 미리 얘기하셨으면 제가 저 RM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1: If only let us know beforehand, he would have made that call.
0: Yeah. 아, 아 근데 지금 저 월드 투어 중이야.
1: Actually, yeah, he's on a world tour.
2: Okay.
1: Right now, so
2: yeah.
1: Shame.
3: He'll come back.
2: Yeah. Next time.
1: Next time.
0: 월드 투어만 힘은 부르는 건데.
1: Yeah. If it wasn't for the

0: 월터 댐.
1: Yeah, the World Stadium.
2: 이성미 씨가 저는 토요일 낮 공연 갑니다 하고 와 홍진선 씨는 우와 공연하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너무 아쉽다. 지금 보니까 당연히 매진됐네.
0: 어. So we have listeners leaving comments real time. This one listener is saying, I'm going to the matinee show on Saturday. Yay. Yeah, the other one said, oh, I only found out now that you're here doing a show.
3: Oh, no.
0: Of course, all the shows are sold out. Too bad. Shame.
3: Sorry. there'll be more.
0: 죄송하답니다.
2: 636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혼내의 좋은 기운 때문에 내일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월드컵 결승으로 갈 것 같은 느낌.
0: Bet you understood this one. Yes.
2: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0: 반쯤 이해한 것 같은데요.
2: 오, 오.
0: 네. 아, This 네. listener said because you brought such good energy and vibe over here, England will win Argentina tomorrow and go to the finals.
3: Yes.
0: We
3: hope so. Yeah.
2: 본인들도 잉글랜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0: You believe England has a good chance?
3: You could be surprised.
1: Lionel Messi.
3: You ever know with football.
2: 저쪽에 메시가 있는데 메시, 리오넬 메시.
0: They have Messi, but
3: true. Yeah.
1: We've got Bellingham.
3: We've got Bellingham.
0: Yeah. 우리는 또 영국은 벨링엄이 있으니까 잉글랜드는 벨링엄.
2: 아니 근데 이번에 정말 잉글랜드가 계속 좋은 경기 한 것도 좋은데 경기가 끝나고 승리한 뒤에 와 주드 벨링엄 이 골 넣으니까 막 헤이 주드를 거기서 때로 부르는데 그리고 오아시스 원더월 함께 합창하는 장면도 아 감동적이던데.
0: Well, not only did England play really good games on during World Cup this year, but after Jude scored, people were singing "Hey Jude," the all of the bands together, and also like singing along "Wonderwall" and all of what he. It really moved him watching that.
3: Yeah, it's hard not to get like emotional and feel something. It's really they've like got together as a team and really like played. Some very hard matches, so they've done well so far.
0: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하나가 돼서 잘 뛰어졌기 때문에 보면서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3: The match tonight is on at 4 in the morning, though. Yeah. I don't think we should watch. we'll watch the highlights in the morning.
0: 네, 여기서는 새벽 4시에 봐야 되잖아요.
2: 아, 내일 공연인데 새벽 4시에 그 축구 볼 수 있겠어요?
0: 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공연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축구,
0: Yeah, if it wasn't for the big show.
3: I know, yeah. Otherwise people would be like, why are they falling asleep on stage?
0: 네, 내일 경기를 보면 왜 무대에서 혼내가 졸고 있나. 사람들이 그럴 거다. 잠을 잘 자야겠다.
2: 오늘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우리는 뭐 모바일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보면 돼, 하이라이트.
0: Yeah, highlights tomorrow.
3: Yes.
0: Have a good, great sleep tonight.
3: We've agreed maybe we'll wake up tomorrow morning and agree to meet in someone's hotel room and not find out the score and then watch the highlights together so we kind of can find out at the same time and experience it.
0: 예, 팀이 그래서 누가 배신하지 말고 다 같이 보지 말고 아침에 오늘 그냥 방에 모여서 이제 라이브인 것처럼 보자.
2: 결과를 모르는 채로 좋은 방법인데.
0: Yeah, that's a good idea.
3: Yeah.
0: Very sensible.
2: 근데 아까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앤디하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뭐 응원하는 팀이 아스널이나 첼시거나 뭐 토트넘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서포터라는 게 말이 되는 거 이게?
0: Hey, does it make sense? I mean, we're talking about how you said you support Man U instead of Arsenal or Chelsea or Tottenham.
3: We're not London. We live in London, but we didn't grow up in London.
0: Oh, okay.
3: So
0: well,
3: we
1: didn't grow up in Manchester though either.
2: No, true.
3: We're what you'd call country boys. So we're from the West Country. I'm from near Stonehenge, and Andy's from near Glastonbury.
1: Did you support Manchester United when you were younger?
3: Tisbury.
1: Tisbury
3: my village team.

0: Yeah, I did support Manchester United when I was younger. Back when I was younger, it was like they were just the most exciting team. They were amazing. Absolutely. And people, yeah, I mean, it was all around the world, wasn't it? I think people felt like the Manchester United excitement.
1: Yeah.
0: David Beckham was like going around world tours himself, wasn't he?
1: Yeah.
2: Absolutely. Absolutely. Yeah. 예, 그 둘 다 지금 런던에 살고 많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3: 그렇지만
2: 컨트리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팀을 서포트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혼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맨유밖에 없었대요. 맨유가 세계적으로도 제일 알아주고
3: 제일 유명한 팀이고.
2: 예, 유명한 팀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맨유를 바라보고 응원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맨유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1: The truth is my father-in-law is from Manchester and supports Manchester United. So if I didn't, I'd be kicked out of the family. So that's
2: MD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이 그 맨체스터 분이셔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여서 예, 뭐 MD가 다른 팀을 응원한다고 하면 가족에서
3: 큰일 나는구나.
2: 예, 쫓겨날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3: 그 우리가 영국에서는 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치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 그런 게 영국에도 있나 이런 말이?
4: He heard that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you, I mean, sort of the taboo subject that you shouldn't talk about is politics and football. Is that right? Or does it not apply in the case of UK, would you say?
1: Do you mean like to maintain
0: like dinner table conversation?
2: Yeah.
0: Is that what you mean? That kind of thing.
2: Yeah.
1: So to not talk about it or
2: not upset other people. Okay. And, like, not get on bad terms with others.
0: I think that is true. Yeah. Definitely politics.
2: 정치는 확실히 아니고,
3: 확실히 아니고
2: 축구도 조금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3: 그 두 사람이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팀을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오랫동안 그 특히 음악을 하다가 의견이 조금 갈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4: So you met at uni and been doing music together ever since. How do you resolve when you have like conflicts or difference of opinions?
0: We don't argue, do we, darling?
1: Not so much these days.
0: No.
1: We
0: never did that much, like in the grand scheme of bands, like I think. And for people who spend all day, every day, 4 years together.
1: Yeah.
0: Like, I don't think we argue very much. Okay. But we were quite good at, that often we'd argue about something. It's less arguments and more like disagreement on, say, whether this guitar part should be in a chorus. Like, it's silly things like that. And then I'd go around Andy's house, we'd write music and we'd have a disagreement and then I'd be like, I think I should just go home for lunch. And he'd be like, yeah, that's a good idea. And then I'd come back after lunch and I'd think that Andy was right and he'd think that I was right. And then we'd disagree, but the other way around. No, we'd like find a compromise and figure it out.
2: 네,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아주 많은 시간을 서로 보내면서 음악을 해온 듀오 치고는 그래도 별로 이렇게 뭐 갈등이라든지
3: 다툼이 없는 편이에요.
2: 예, 다툼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논쟁도 아니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코러스에 기타를 넣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통 작곡 작업을 앤디네 집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은 제임스가 나 점심 집에 가서 먹고 올래 그러고 집에 갔다가 먹고 올 때쯤 되면 또 앤디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이러고 또 앤디는 제임스가 맞았던 것 같아서 이제 의견이 입장이 바뀐 채로 또 의견이 또 엇갈려서 좀 그런 식으로 예 하지만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해온 팀 치고는 별로 그렇게 예,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것 같다.
3: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4: I think you will continue to make music together for years to come.
0: Thank you. Hope so.
3: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음악 이외에 관심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4: So what are your interests outside of music?
1: Well, since we've last seen you, we've both started families. So I've got two kids now. James has got a baby. yeah. who's growing up very fast. So, yeah, we're both dads. So we're doing dad things. like taking my kids swimming and stuff like that. Yeah, so that kind of consumes a lot of time. I'm sure if any listeners have kids will understand. Oh, yeah.
0: Yeah.
2: 네, 그 지난번 팬 이후로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둘 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예, 앤디는 애가 둘이고, 제임스도 아주 어린 애기가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

0: 보내셨네. 5766번으로 아저씨 언젠가 평일 낮이었는데 혼내 두 분이 가족들과 같이 홍대에서 지나가던 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혼내 인스타그램에 DM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와, 굉장히 반갑네요.
1: This listener posted actually he or she saw you with your families in Hongdae one time. Took a picture and sent it to your official Instagram.
2: Oh, wow.
1: And DM'd you.
2: Yes. I wonder if that was the time
3: you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2: Yeah, we came a few years ago and I had all my family, so my wife and two children, and we were waiting for a taxi and my wife sort of stepped on the pavement in an awkward way and broke her foot. So for the rest of the trip, we were pushing her around in a wheelchair, like going around parks and things. So yeah, I wonder if it was the time that maybe that's when this person saw us.
3: And like, we actually carried, me and you carried your wife down the stairs into a cocktail bar.
2: Yeah.
3: She was like, I'm in Korea. I love it here. I'm not stopping my holiday. Yeah. You will take me everywhere.
1: 아, 예, 아마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앤디가 아내랑 아이들 둘 다 데리고 한국에 왔을 텐데 뭐 발목을 좀 접질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야 했대요.
0: 예.
1: 그래서 아마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제임스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앤디 와이프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잘 거동을 못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 내가 이걸로 휴가를 망칠 수 없다 해서 둘이 그 와이프를 둘이 부축을 해서 들고 칵테일 바를 데리고 갔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0: 와, 이거 시간 너무 빨리 갔다. 아.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혼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럴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르디
4: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5: 굿!
4: 베럴
5: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이미 시간이 다 되어 없네요. 예. 끝곡으로 이거 10주년 기념 앨범에 있는 버전으로 예. 로케이션 언노운. 여기는 뭐 예.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두 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요. 음악도 잘 들었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공연도 잘 내일부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작별 인사 부탁드리죠.
2: 네, it was so great to have you back on the show. Great to see you again, and thank you so much for performing wonderful songs for us. Best of luck with shows tomorrow. And onwards.
3: Yeah.
2: Would you like to say goodbye to the listeners while we have you?
4: Yeah.
5: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It's been great to be back. And thank you to all our listeners. 사랑해요. You're wonderful. And it's always such an honor to come back to Korea and see you all. So thank you.
4: Yeah. Let's not wait.

0: Another 10 years. Let's do it, Susan.
1: Wonderful.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멋진 청취자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다음번에는 10년 뒤가 아니라 좀 더 빨리 다시 백캠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제가 10년 뒤까지는 장담 못하기 때문에.
1: He can't guarantee he'll be around after 10 years, so yeah, better make it.
3: He will.
2: 강민아 씨도 수고하셨고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자, 그러면 혼내의 로케이션 언노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김창훈,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 입는 아픔을 견뎌야만 우리 몸엔 아주 조금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실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해야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성장이 있죠.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하고 싶은 고통의 한계점, 그 순간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트로 올라온 바다 표범이 배를 바닥에 댄 채 꼬리와 고개를, 그러니까 몸 양쪽 끝을 힘껏 들어 올립니다. 마치 바나나 같은 그 모습이 상당히 귀여운데요. 사실 이 자세는 뜨거운 바닥과의 접촉을 줄이고 혈관이 모여있는 턱 아래와 꼬리를 들어 올려 열을 식히는 동작이래요. 생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체온을 조절하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 거죠.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마저 귀여울 수 있다니. 오늘 하루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한 스스로도 그렇게 한번 여겨주면 어떨까 싶네요. 고생한 나를 애틋하고 어여쁘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5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앤마리가 부른 뷰티풀이었습니다. 별밤 열면서 그 많이들 기억나실 거예요. 바다표범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새우 같기도 하고 팔은 짧아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 모습. 바나나 포즈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존을 하려고 있는 모습이 귀여운 것까지도 그 생존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아기 동물은 동물들끼리 봐도 귀여운 경우가 있대요. 그래야지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귀여움이라는 감정을 동물들끼리도 느낄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배한재님이 바다표범 따라 바닥에 엎드려서 활 모양을 취해봤는데 역시 척추동물은 이 동작이 힘들군요. 팔꿈치가 없었다면 허리가 바사삭 하셨어요. 했는데 아 바다표범은 이거 아주 잘하죠. 근데 저기 이거 유지태 씨가 잘하는데 올드보이에서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데서도 이걸 종종 시켜요. 그러면 좀 우리가 항상 그 C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굽어 있잖아요. 저의 지금 자세도 그런데 역으로 좀 기립근 쪽을랑 복부로 몸을 좀 이렇게 양쪽 끝을 세우는 동작이 가끔 하면 근데 그거 훈련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안 돼요. 허리 약한 분들은. 그 좋다고 하는데 저도 바다표범 포즈 이따가 자기 전에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선님 안녕하세요. 어제 못다니 들으러 왔어요. 초보부엉이. 아 잘 오셨어요. 금선님. 애기부엉이시군요. 나이와 상관없이 갓 들어온 부엉이들은 전부 애기부엉입니다. 오늘은요. 데이브레이크에 이원석 씨가 오는 날이에요. 금선님도 알고 계시나요?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하는 날이고요. 선곡 대결의 승자와 패자는 부엉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따가 9시부터 투표 시작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풍경이 어떤지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개된 분들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릴 거예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1377 누르고 3번.
9: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0: 1377 누르고 3번.
9: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존 박의 굿데이 듣고 오셨어요. 박규림님이 대장부왕 지금 밖에 노을 엄청 예뻐요 하셨는데 지금 수많은 노을 사진들이 도착해 있대요. 너무 고마워요. 이거 예쁜 거 보고 보내주는 이 마음들. 김기현님 택배기사입니다. 충북 옥천군 소서리 쪽에서 배송 마무리했는데 노을 하늘이 너무 이뻐서 넋놓고 보다가 사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밤의 별밤이란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2769님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참 뛰기 좋은 날씨예요. 노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 진짜 잘 찍으셨어요. 2769님 사진 하세요? 구도가 그냥 찍어도 이 옆에 아파트를 얼마나 걸어놨고 신호등을 어느 정도로 걸었으며 와 너무 사진 잘 찍으셨는데 그냥 노을 예뻐서 찍어도 유난히 이렇게 예쁘게 보이게 찍는 분들 있잖아요. 참 이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 9629-0736-6208님도 노을 사진 보내주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태풍 오기 전에 항상 엄청 하늘이 예쁘거든요. 핑크 색깔로 되잖아요. 근데 태풍은 또 소멸됐다고 얘기를 또 잠깐 듣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는 노을을 오랫동안 아직도 좀 못 쳐다보는 개인적인 이상한 심리적 현상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가끔 노을을 마주치면 좀 숨이 막혀요.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6675님 대장부엉 처음 문자 보내요. 테디 방송 들을 때 매번 못다한 얘기에 머리 부여잡고 언제 도대체 얘기 끝내냐는 별밤 광고 듣고 너무 웃겨서 들어왔어요. 오늘 복날이라 전복 버터구이와 소고기 구이하느라 저는 땀에 흠뻑 젖었어요. 남편이랑 아들 맛있다 하니 즐겁다만 엄마도 힘드네요. 뭐라고요? 전복 버터구이와 소고기 구이라니요. 너무 지나친 진수성찬 아닙니까? 야 진짜 이분 모시고 사십시오. 남편이랑 아드님. 근데 복날이라고 집에서 전복버터구이랑 소고기구이를 해주신다고요? 진짜 나 원래 오늘 삼계탕 먹는다고 다짐해놓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나름 오늘 잘 먹었는데 보양식은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 못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스팟 녹음은 했어서 기억이 납니다. 별밤 시간 이외에 MBC FM4U를 듣다 보면은 이 별밤 광고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는 거. 그거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667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우, 진짜 요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쿨의 작은 기다림.

쿨의 작은 기다림에 이어서 오늘 나온 선미의 신곡 Forever July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별밤 초대석에 선미 옵니다. 그때 또 선미랑 수다 한바탕 떨어볼게요. 장지혜님이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모가 차를 사서 저한테 선물로 키링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용돈을 20일 날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준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안 된대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저 아웃이래요. 이모 미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유쾌하네요. 약간 그게 너무 느껴져요. 보통 뭐 일단 이모가 조카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을 뿐더러 나야 용돈이 20날 받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 귀여우니까 그럼 그럼 뭐 하면서 아니고 뭐 아니면 뭐 그 마음만 받을게 하는데 아야 너무 늦어 이러는 이모와 엄마도 옆에서 야 안 되겠다 이런 모든 게 너무 너무 유쾌한 이 가족 풍경입니다. 아웃 절대 아닙니다. 왜냐? 제가 블랙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모한테 당장 전화하세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받아가지고 이모 주겠다고. 알겠죠? 오늘의 블랙박스는 우리 지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871님.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나이에 10년 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으로 이번에 점주로 전환했습니다. 신경 쓰는 거 하지 않으려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이력서를 보내도 답이 없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점주가 돼버렸어요. 제 퇴근 시간이 8시라 별밤 틀어놓고 출발합니다. 고교 시절 듣던 시그널송이 지금도 나와서 너무 좋네요. 계속 듣게 될 것 같아요. 저녁 8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좀 멋진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이 초연함. 아 뭔가 이 근사한 사연을 만난 기분이에요. 앞으로 그럼 퇴근 시간마다 루틴에 저를 껴주시는 건가요? 그럼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올게요. 레이의 Worth It.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여전히 신이 나 있는지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떠있다.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같이 갈 걸 그랬다. 이번 가족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선택한 곳은 바로 노래방. 남들은 가족끼리 곧잘 간다는데 우리는 여태 한 번도 못 가봤었다. 노래를 좋아하는 20살 딸아이는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게 제맛이라면서 엄마랑 코인 노래방에 가더라도 각자 방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딸의 노래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아들 녀석은 샤워하는 동안 욕실 너머로 대충 들은 게 전부이지만 솔직히 노래에 소질이 없는 게 확실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내 식구가 함께 간 노래방에서 아내는 아들의 노래를 듣곤 가수 하동균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 귀엔 아무리 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법 부르는 것 같긴 하다. 반면 딸아이는 음정, 음색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 좋아하니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다 보니 잘하는가 보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내가 데이트하던 시절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다. 그날 아내는 나와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쥐고 진지하게 노래하는 내 모습에 의외의 매력을 느껴 좀 더 만나보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훗날 털어놨다. 어쩌면 노래가 우리를 부부로 이어준 인연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을 애정으로 묶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 것 같다.

조이 그리고 하동균의 푸른밤 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연 후에 들으니까 우리 오늘 주인공인 복기광님의 자녀분들이 부르는 것처럼 상상이 됐어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는 것이 다른 가족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처음 함께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우리 가족에게 여러모로 귀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듯 앞으로도 노래 한 곡에 웃고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네요. 라고 아주 행복한 일상의 조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노래방 안 가본 지 오래됐고요. 별밤에서 노래방 코너 하는 게 거의 유일한 제 노래방 체험인 것 같아요. 특히 코인 노래방이라는 시스템 이후부터는 정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태초에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가봤을 때가 동전 넣고 노래하는 그런 시절이긴 했었거든요. 참 이 노래 부르는 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심지어 대체적으로 잘 불러요. 참 놀랍죠. 이 민족 특성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집에도 노래를 잘하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 뭐 노래 막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근데 요새는 엄마 노래도 못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2755님 방학 마지막 날에 가족끼리 노래방 가는 게 우리 집 규칙이었는데 다 큰 후로 안 간 지 2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테이프에 녹음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쵸. 그런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 CD로 구워주는 데도 있었고, 나중에는 MP3 파일 같은 걸로 해주는 데도 있었는데, 그 자기가 노래한 거, 뭐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그때는 저는 좀, 굳이 이거를 내가 CD로 들을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참, 그 가족끼리 노래방 가는 거,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가족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참 부러운 하루의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복기광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한 장면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시간 사연 신청곡 기다리면서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들을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에 이어서 첸과 펀치가 함께 부른 에브리타임 듣고 왔고요. 8233님, 언니 저 오늘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부장님께 엄청 혼났거든요. 속상하지만 별밤 듣고 다시 힘내보려고 들어왔어요. 오늘도 야근 당첨인데 저 좀 달래주세요. 노래 청해요. 라고. 아유 속상해라. 근데요 이게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좋아요. 보통은 이게 이 야단을 맞고 있는 8233님 쪽으로 공감이 가지 야단을 치고 있는 부장님께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치는 그거는 아무리 그럴 만한 일이어도 저는 상사로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배도 그것쯤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안쓰럽게 각인이 되며 다음에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넬 뭔가 명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그런 시점으로 제게는 이 사연이 보입니다. 조금 힘내고 약간 우리 달달한 거 좀 드세요. 우리 간식 보내드릴 수 있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선물 하나 보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챙겨 드시고요. 9123님, 이제 1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퇴근 후 이어폰 귀에 꽂은 채 무작정 바다 보러 부산 광안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뻥 뚫리는 바다 보며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저 얼마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부산.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엠바이홀드의 넘 리틀 버그.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수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윤상 그리고 다빈크의 왈츠 듣고 좀 이따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0: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도착했고요.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롤로.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아, 우리 소장부엉님. 또 밖에서 흠뻑 빠져 계셨죠?
2: 아, 좋은 노래 들었더니 기운이 펄펄 납니다, 아주.
1: 저도 진짜
2: 네.
1: 노래 들으면서 너무 감탄을 또 새삼스럽게만 하면서
2: 네.
1: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할 겸
2: 네.
1: 밖에 스튜디오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원석 씨도 심취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2: 데이브레이크도 리메이크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방송에서 리메이크 했었는데
1: 네.
2: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윤상 선배님 이 스튜디오에서 뵙지 않겠습니까?
1: 이 자리에 앉으시죠.
2: 경외심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경건한 마음.

0: 걸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리고 상디에게 네. 작은 메모를 여기다가 이 마이크 볼륨 이 조절하는 판에 붙여놨거든요. 아. 혹시 스스로 발견하시면 제일 좋은데 네. 혹시 까먹지 않으시면
0: 혹시 뭐 청소하시는 분이 치우면 어떡하죠? 어?
1: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0: 저한테 주셔서 제가 전해드릴까요?
1: 아니 아니 여기 붙여놨어요.
0: 아 그러세요.
1: 없어지면 할 수 없죠 뭐. 자 아무튼
0: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1: 신경욱님이 네. 소장부 어, 언니 와요.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아유 또 나를 기다렸어 신경욱님.
1: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0: 반가워요.
1: 목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미난 콘텐츠를 봤어요.
0: 뭐요?
1: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을 스스로 오려 주셨어요. 원석 브이로그.
0: 나?
1: 아.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고
0: 아 데이브레이크 너튜브 채널에 7월 제 월간 데뷔라 그래서 뭔가 매달 뭘 올리거든요. 네. 근데 7월은 제 또 생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일상을 좀 공개해달라. 셀프캠을 좀 찍어봤습니다.
1: 근데 이원석 씨는 브이로그 콘텐츠 할만해요. 꽤나 아. 빽빽하고 아. 남들이 보면 자극 받을 만한 네. 꽤 건설적인 루틴들도 많고 한데
0: 그러니까 약간 처음이라 네. 수줍더라고 이게 또 혼자 찍으려니까
1: 근데 누가 찍어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저 헬스 PT 선생님이 네. 아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
1: 그래
0: 인서트로 쫙
1: 맞아
0: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찍었습니다.
1: 나중에 이러다가 점점 용기가 생기면은 네. 그 의상도 이제 네. 요새 혹시 최산 씨를 아십니까?
0: 몰라요.
1: 이원수 씨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최산이 알고리즘에 나타나지 않는 세상이란 게 있어요?
0: 저 머릿속에 온통 서머 매드니스 뿐이라고요.
1: 아 죄송합니다. 이분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이거 못 보셨어요 이거? 배드?
0: 처음 보는데요.
1: 에이티즈?
0: 네.
1: 그냥 보는 것만으로 왠지 보는 사람을 뭔가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마음을 들게 하는 콘텐츠의 춤으로 유명하거든요.
0: 저게 실제 인물이에요?
1: 네. 지금 빌보드 1등.
0: 거짓말.
1: 아 리얼.
0: 진짜요?
1: 노래 진짜 좋아요.
0: 아 에이티즈?
1: 이거 나 처음에 뭐야 약간 좀 이게 민소매나 남성 민소매 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지금 알고리즘
0: 이제 치명적인 느낌인데.
1: 아 약간 계속 그만 틀어주세요. 잠깐, 계속 이거 무한 반복하고 있지 좀 마십시오.
0: 제 브이로그 영상 살짝 틀더니
1: 맞아.
0: 갑자기
1: 최산 영상을
0: 아,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1: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나중에 네. 결국 최산 씨처럼 저런 민소매를 입으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작가분들이 저 무한 반복으로 방금 최산의 그 문제의 그 춤 파트를 틀어가지고
0: 네.
1: 얘기가 좀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이원석 씨 꽤 하루를 촘촘하게 항상 살아가고 계시고 네. 존경스러워요.
0: 아, 뭘 존경스럽죠?
1: 이원석 씨는 진짜 솔직히 그냥 혼자서 사는 그런 그 루틴이나 이런 거를 누가 관찰할 수 있으면 관찰 카메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가끔 느낍니다.
0: 아, 또 그렇게 거품도 아니, 비요. 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태합니다.
1: 아유, 진짜 그런 말 마십시오. 제발.
0: 아유.
1: 자, 하지만 대결을 벌여야겠죠.
0: 네.
1: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매주 다른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을 가져옵니다. 두 곡씩 영업하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투표를 받고요.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틀 수 있지만 패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인사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유효해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폭염이었다가 폭우가 내렸다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아, 왜, 눈을 왜 이러지나? 딱 요즘 같은 날씨를 보고 이것 부린다고 하죠.
1: 정답 끼.
0: 끼 부린다? 네. 날씨가?
1: 네.
0: 땡.
1: 어허.
0: 정답은 바로 변덕. 브라키.
1: 와 맞췄다.
0: 오늘 맞았어.
1: 짜릿합니다.
0: 오늘 피디님하고 저랑 통했어요.
1: 예예. 예. 네. 사전적 정의 역시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인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게 네. 제가 가져온 노래 좀 길어요. 뭐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일단 이원석 씨 거를 먼저 할까요?
0: 제가 먼저 할까요?
1: 예예. 예.
0: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노래는 코디

0: 프라이라는 미국 뮤지션의 음악이에요. 코디 프라이의 The End라는 곡입니다.
1: 네.
0: 이 변덕이라는 주제랑 이 노래가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굉장히 노래가 변화무쌍합니다.
1: 변화무쌍이라.
0: 이 쭉 들으면 갑자기 뭐가 바뀌어? 한 세 곡 정도가 이 한국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멜로우한데 들으면 갑자기
1: 뭐야 누가 숨이 너무 위급해지나요 점점?
0: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바뀌어? 그런 변화무쌍한 굉장히 변덕스러운
1: 그래요?
0: 느낌의 곡을 가져왔는데 이 코디 프라이가 참고로 미국 뮤지션인데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클래식 뮤지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클래식에 입문을 하면서 막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꿈이 세상을 오케스트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프로듀싱한 이 음악을 보면 이야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1: 진짜?
0: 같아. 멋있어요.
1: 오, 되게 비슷한 대결이 되겠는데 우리 첫 번째 영업곡이.
0: 그래가지고
1: 기대된다.
0: 특히 이 앨범 이 노래를 만들 즈음에 코디 프라이가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1: 그럴 때 명곡 나오지. 네,
0: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막 회피하지 않고 이겨낸다. 음악으로.
1: 멋있다.
0: 어떤 한편의 자신의 삶을 투영한 노래 코디 프라이 The End.
1: 어우 너무 궁금합니다.
0: 나의 사면팔을 탈출시켜줄 그 노래.
1: 사면팔이요?
0: 사면패.
1: 사면패. 네. 듣고 오겠습니다. 코디 프라이의 The End.

0: 와 마지막에 잔뜩 네. 화가 나셨네요.
1: 뭐라고 하는 거예요?
0: 뭐라고 뭐 이 앨범 이러는데 잘 못 들었어요.
1: 푸티스 앨범
0: 이 노래를 이 앨범에 넣자 이런 거 아닌가? 잘 못 들었는데. 푸티 song in this 앨범 이런 건가? 오, 모르겠어 잘.
1: 역시 히어링.
0: 잘 못 들었어요. 코디 프라이의 The End였는데 처음 듣고요.
1: 네.
0: 와 이제 천재성이 느껴집니다.
1: 아 진짜 뭐야 나 끝나죠. 근데 이 노래가 진짜 더 대단한 거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차 안이나 헤드폰 이어폰으로 좀 공간감이 있는 공간감을 느끼면서 들으면 갑자기 진짜 뇌가 아까 중간에 아빠빠라라라 갑자기 사운드가 확 열릴 때 있죠.
0: 네.
1: 그때 제 뇌도 같이 열립니다.
0: 나 그 느낌 뭔지 알아. 예. 네. 어떤 소리는 사람을 무언가를 체험하게 만들죠.
1: 네.
0: 2052님, 원석, 뭐야. 첫 소절부터 애니메이션에서 금발 왕자님 성을 내려오면서 불러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첫 소절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맞아. 네.
1: 김윤나님, 김이나 아니고 김윤나.
0: 오, 예.
1: 졸림 방지곡으로 참 좋을 듯 해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0: 아,
1: 그 윤나님, 전 왜 투표를 안 하셨죠?
0: 일단 다 들어봐야 네. 아시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좀 흥분하지 말아주시고요.
1: 김윤나님.
0: 근데 네. 이 변화 무쌍했거든요. 정말 너무.
1: 네.
0: 근데 어쩜 좋습니까?
1: 왜요?
0: 변화 무쌍의 큰형님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1: 아 하지 말아요. 그 노래는 안 돼요.
0: 9629님께서도
1: 네.
0: 아 이런 거 약간 보헤미안 랩소디 같네요.
1: 아니 이 노래는
0: 아니 변덕이잖아요. 변덕.
1: 저도 이 노래 생각을 했었는데
0: 그래서 저 무슨 매너
1: 길지 않나 말
0: 매너 있게 기다렸어요. 근데 안 하셨길래 오케이 그럼 내가 합니다 하고 저의 첫 번째 영어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생이었고요.
1: 네.
0: 엄마 친구 아들이 테이프로 들려줬는데 너무 멋있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서 탁 틀었는데
1: 네.
0: 그냥 뭐 발라드 팝 발라드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점점 약간 지하 탐험 보트를 타고 어디를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도 오디오 별로 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카세트 플레이어로 들은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곳은 시골집이었어요. 되게 이 여름 휴가로 갔던
1: 네.
0: 그 시골집의 더위와 나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누런 개 몇 마리와 그리고 막 우리들 널브러져서 무료하거든요. 거기 어른들 때문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건데
1: 네.
0: 근데 거기서 울려 퍼지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묘한 조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 노래는 이거야말로 도대체 어떤 상상으로 이게 노래가 만들어졌을까가 너무 궁금하거니와 하지만 네. 이 복잡한 서사가 너무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어색함이 없죠.
0: 없어.
1: 네.
0: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스카라모시 갑자기 갈릴레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약간 대모험 같아요. 대모험. 왜 너무 똑같죠?
1: 아 네.
0: 예.
1: 깜짝 놀랐네. 앨범 튼 줄 알았어요.
0: 스카라모시.
1: 우와씨. 혹시 퀸이세요?
0: 아, 저 약간 저는 약간 브라이언 메이 쪽인데요.
1: 예, 그럼 기타잖아요.
0: 아무튼 발라드, 오페라, 락,
1: 예,
0: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오늘 요즘의 그 장마철 날씨처럼
1: 예.
0: 변화무쌍합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빨리 들어야 윤선아님, 현기증 나요. 빨리 듣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롤러코스터 좀 타고 올까요?
1: 네.
0: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0: 여러분,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1: 이야.
0: 저의 첫 번째 영화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었어요.
1: 고주연님께서요, 노래가 매우 긴데 PD님이 어디에서 끊으실지 궁금해집니다.
0: 아, 저는 이 노래를 틀 거면 다 틀고,
1: 네,
0: 끊을 거면 안 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1: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막판에 땡그르릉 땡그르릉 빨라지는 데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페이드아웃이 되더라고, 라디오에서.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1: 그래서 아, 이 노래는 약간 발라드
0: 얼마나 억울할까, 프레디가.
1: 거기서부터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건데.
0: 그렇죠.
1: 그런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라드구나.
0: 그만큼 진짜 머리, 가슴, 배, 다리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사이사님, 이나 중학교 때 방송반 오빠가 이 곡에 미쳐서 1년 내내 점심시간에 이 노래만 틀었어요. 나중에는 마마 부분을 전교생이 합창했다니까요.
1: 진짜로 실제로 예전 페스티벌 영상을 보면은 그 부분은 올대창이에요.
0: 마마. 안돼.
1: 그 퀸의 그 뭐 웸블리 공연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양손을 벌리면서 엄마로 외치고 있어요.
0: 엄마 마마.
1: 엄마.
0: 아, 그리고 진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노래가 나온 건지 감독 오지 않고요. 근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참 이 대창의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We Will Rock You.
1: We Will Rock You. 라디오 가가 네. 보면은 정말
0: 그걸 굉장히 상상하는 것 같아. 공연장에서의.
1: 그렇죠. 이게 예. 약간 스케일이
0: 맞아.
1: 좀 큰
0: 그런
1: 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상상력.
0: 맞아요.
1: 그 실제로 그게 또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프레디 머큐리도 우리가 열면서 얘기했었던 민소매남이었네요.
1: 아, 거의 뭐 원조죠.
0: 원조네, 원조 여기 있었네.
1: 네.
0: 아,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80s 챌린지 한번 가셨을 텐데. 아, 그래요. 자,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고 뭡니까?
1: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하군요. 아무래도 노래는 다녀와서 듣게 될 텐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윤종신의 버드맨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2015년 월간 윤종신 2월호 발매된 곡이고요. 이 노래 중간에 어떤 부분,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젠 좀 지겹다고 그대의 변덕 맞추기에 난 모자란 듯해요 라는 가사 구절이 나와요. 이 버드맨이라는 게 윤종신 씨가 영화 버드맨 있죠.
0: 맞아요.
1: 그걸 보고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건데 결국에는 이 창작자, 뮤지션으로서 이 노장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그 애환 이런 것도 굉장히 솔직하게 담은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투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사가 그대가 좋아했으면 나를 바라봐줬으면 잔뜩 먹부린 내 모습을 좋아해준 그대들 다 어디 갔나요? 나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겹다고 이젠 변덕 맞추기 난 모자라. 좀 나중에 생각나면 와줘. 근데 화자는 지금이 제일 자신 모습이 마음에 들어해요. 가사에서. 이제 좀 나 좀 이제 나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예전에 설익은 내가 좋대.
0: 그 뮤지션들의 네. 아이러니. 많은 분들의 아이러니죠.
1: 그러니까요. 그런 네.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좀 애환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은 노래인데 또 노래의 장르는 굉장히 좀 스탠드 재즈적인 요소도 있고 좀 멜로우 팝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더 서글픈 느낌이 든답니다.
0: 좋습니다. 이 노래 4부 첫 곡으로 준비해 둘 거고요. 원석, 이나중 한 사람 이름을 써서 문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윤종신의 버드맨 들으면서 수요일 별밤 4부 시작했어요. 영업합니다 시즌4 데이브레이크 보컬 우리 소장부왕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7757님이 푹 젖어 드셨나 봅니다. 원석 덕분에 이런 명곡을 처음 듣네요. 감사합니다.
1: 0174님은요. 안 그래도 또렷한 발음으로 노래하시는 분인데 가사가 너무 잘 들려서 더 슬퍼요. 힉 몰랐던 노래인데 소개해 주신 소장부한테 제 한별을 원서.
0: 거의 말을 잊지 못하시는 0174님.
1: 그 0174님이랑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결국 난 사랑받고 싶어.
0: 너무
1: 라고 그냥 직구로 이게 그냥 말을 해버리시잖아요.
0: 그 은근히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원석 씨랑 윤종신 씨가.
1: 아 제가요?
0: 되게 그 이원석 씨도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해사함이 있잖아요.
1: 저 수줍어서 많이 숨기는데요.
0: 어? 많이 드러나.
1: 아, 노래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0: 네.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거가 특히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너무나 보기 좋은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게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그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있고 그 에너지로 노래를 만들고 부를 맞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나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도달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또 이
0: 허탈함과
1: 또 이 아픔.
0: 맞아.
1: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0: 없겠죠.
1: 그러니까 되게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직업 자체가.
0: 진짜.
1: 물론 저는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험할 수 없는
0: 그럼요.
1: 약간 좀 뭔가 미묘한 그 감정선인 것 같아요.
0: 아우 끊임없이 진짜 그게 이 업에 무대 서시는 분들의 그 일에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희열과 고통을 오가는 그런 부분이죠.
1: 특히 싱어송라이터 자기 창작자 자기 음악을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뭔가를 냈는데 이 나를 바라봐주던 사람이 별론데 혹은
0: 그래.
1: 아 예전이 좋았는데
0: 어 맞아
1: 왜 그랬어?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0: 그치.
1: 나는 나의 진짜 단단함을 가지고 만들 때는 그 확신을 갖고 쓰잖아요.
0: 그렇죠.
1: 한 잔 이게 진짜 최고야. 이 글자가 들어오는 게 맞아. 이 단어가 맞아. 이 음절이 맞아라고 확신을 갖고 쓰는데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론데? 했을 때 별로야? 난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0: 아무도 못 그러는 것 같아요.

0: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1: 그러니까 진짜 진짜로 그러는 분은 네. 없는 것 같아.
0: 이렇게 그냥 난 사랑받고 싶어라고 그냥 직구를 날리는 사람 나 진짜 사랑받고 싶어서 음악해 사랑받고 싶어서 연기해 책 써 그런데 외면 받았을 때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하, 이건 정말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이 확 바뀌는
1: 맞습니다.
0: 순간이에요.
1: 고독이에요. 3695님이요. 원석 노래를 듣다 보니 변덕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라고 보내주셨고요.
0: 약간 위로가 되는 문자였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변덕으로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영어곡은요.
0: 네.
1: 진짜 변화 무쌍한 코드 하면은 아마 많은 이거 약간 연주하시는 분들도 이걸로만 연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0: 따라라라
1: 딴딴딴딴따라 이게 그 부분으로만 들으면 이 뒤에 막 화성 막 되게 화려한 부분이
0: 말씀하신 거죠?
1: 맞죠 맞죠 근데 그게 막 되게 그냥 유쾌하고 심플한 노래로 기억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이 노래
0: 네?
1: 그 말씀하신 그 구절도 그렇고
0: 네
1: 근데 딴딴딴딴따다 막 이런 데를 이렇게 문득 티 안 나게 이 곡에선 유난히 스티비 원더가 되게 왜 손이 되게 잘 풀려 있는 날 쓰는 곡 같아요. 작곡가 김영석 씨가 건반 잘 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유난히 이게 그 코드를 화려하게 쓰시는 날이 있는데 기분이 네. 좋고 손가락 컨디션 좋은 날 그런 곡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이날 스티비의 손가락 컨디션 역대급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와중에 네. 보컬 라인은 네. 뭐 별로 그렇게 막 어려운 곡을 만들겠다라는 느낌 없는 심플한 대중적인 포장지로 잘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곡이라 하면 이런 게 아닐까.
0: 변덕은 왜 변덕이죠, 근데?
1: 화성이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0: 화성이 네. 연주와 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덕스럽다.
1: 아마 악보로 보면은 저는 굉장히 눈을 질끈 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귀로만 듣고 싶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변덕으로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제가 또 그런 곡을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반주를 잘 들어보세요. 익숙한 노래일 텐데 엄청 화려했네 생각하실 겁니다.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 마감 되니까요.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0: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누굴까요? Sir Duke는 듀크 공. 듀크 뭐, 선생.
1: 이 모르긴 몰라도 네. 이분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
0: 보통 아닌 것 같죠. 호락호락하지 네. 않은 분인 네. 것 같아요.
1: 그냥 변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 아 진짜 화려하게 화려한데 동시에 유쾌하게 쓰는 이런 스티비 원더의
1: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해요.
1: 음악적으로는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멜로디들은 그냥 누구나 한번 따라 부르고 싶고
0: 그냥 예능 BGM으로 깔려도 그냥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들리고 이런 곡인데
1: 괄괄괄
0: 맞습니다. 7798님 이나 코드 변덕이 죽을 듯하네요. 덕분에 내일 아침 메뉴 뜨끈한 죽입니다 라고 감정선의 변덕이 상당하고 좋습니다.
1: 6268님은요 제 선택이 변덕을 부리는군요. 오늘 제 변덕으로 원상님께 한 퓨
0: 라고 버드맨이 아 좀 이렇게 좀 찌릿하게 오기는 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결과는 몰라요. 지금
0: 맞아. 나 아까 퀸 선생 데리고 왔었어. 네, 지금 마감 됐대요.
1: 3연패 해가지고
0: 딱 5까지만 채우죠.
1: 오늘까지면은
0: 5연패.
1: 4연패잖아요.
0: 네.
1: 한 달이에요.
0: 4연패는 좀 재수 없는 숫자니까 5연패까지 딱 해. 그 이제 올림픽 그 성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딱 졸업하는 거야.
1: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0: 결과 알아보죠.
1: 네. 오늘의 승자는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대장부엉 승.
0: 아 그래요. 대장부엉은 눈을 비비고 계시고요.
2: 버드맨 들어왔네.
0: 6850님께서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름 이나 지금 흐르고 있는 것도 챙겨주세요. 요번에 대선배님 라인업으로 모셔왔습니다. 비틀즈의 페니레인입니다. 이 곡 역시 아 진짜 뒤에 반주를 들으면서 감상하면은 도대체 이 감정선은 무엇이었을까 이 만드는 사람의 그날의 기분을 이렇게 막 좀 헤아려 보게 되는 멋있는 곡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패자 추천곡은 별밤 인별에 올려놓을게요. 제 추천곡 비틀즈의 페니레인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5일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소장부.
2: 예.
1: 갑자기 다시 기분이 좋아지신 보이는데요.
2: 아,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지금?
1: 기분이 좋습니다.
2: 네, 이 노래 명곡입니다.
1: 무슨 노래죠?

0: Live before you love me.
1: 사랑하기 전에 떠나버려라.
0: 가슴이 아프네.
1: 아, 갑자기 또 가슴이 아파지고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네. 아까 이게 굉장히 많은 또 부엉이들이 썰 듀크는 듀크 엘링턴 선배다 라고 또
0: 재즈의 전설이래요.
1: 예예 예, 그럼요 그럼요. 듀크 엘링턴 그 약간 스티비 원더처럼 피아노 치는 재즈 네. 뮤지션이신데
0: 그에게 보내는 헌정곡이다.
1: 그 또한 근데 소정범 말도 맞습니다. 보통 내기는 아니셨어요.
0: 그래 보이네. 네. 재즈 뮤지션이 좀 범상치가 않아요.
1: 범상치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소장봉 기분을 좋게 만든 조나스 브라더스와 마시멜로의 Leave Before You Love Me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전인 이채원, 저는 별밤식이 김이나였고요.
0: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1: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 입는 아픔을 견뎌야만 우리 몸엔 아주 조금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실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해야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성장이 있죠.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하고 싶은 고통의 한계점, 그 순간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나에게 여름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여름은 이상하게 지나고 나서 되돌아봐야만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름의 끝에 어떤 소리를 추억하게 될까요? 초록이 젖은 소나기 소리? 선풍기 가까이에서 와 바람 쐬는 소리? 낭만 그 자체였던 한강 버스킹 노랫소리? 여름밤에 처음 DJ로 만났던 새로운 목소리? 그것도 아니면 절대음감도 알 수 없는 우렁찬 매미 소리? 이 밤! 우리가 같은 여름의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에반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윤상의 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 띵디 에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짧았던 3일간의 스페셜 DJ. 아,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 좀 너무 아쉽습니다. 솔로 데뷔부터 라디오 DJ라는 특별한 경험까지 올 여름은 저의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소리로 그 기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올 여름을 다시 떠올렸을 때 저에게는 어떤 소리가 이 여름의 소리로 남아있을까요? 에버들의 함성 소리?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순간이었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더 떠올려보자면 저는 굉장히 여름내라고 하죠. 여름의 향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꽃향기 굉장히 또 났던 이런 굉장히 훅훅한 이 날씨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름의 소리가 있겠죠? 어떤 소리가 있을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3221님입니다. 잘 익은 수박 반으로 쩍 가르뜨는 나는 소리. 이게 여름의 소리죠. 그래서 꼭 칼로 대충 위만 퉁 쳐놓고 전완근 힘써서 쪼개야 돼요. 아, 수박 먹고 싶다. 뚱디님은 수박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여름이 되면서 정말 많은 과일들을 먹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여름이니까 굉장히 많은 과일을 먹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 단연 1등이 수박입니다. 정말 달고 정말 시원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원한 그 과즙이죠. 과즙이 정말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0749님, 네, 칙탁 꼴깍꼴깍꼴깍. 이 소리는 회사에서 땀에 젖어 돌아와 냉장고에서 갓 꺼낸 캔맥주를 바로 따서 마시고 새 생명을 얻는 소리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맥주가 있어야지. 띵디도 맥주 좋아하시나요? 최애 안주는 뭐예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새 생명을 얻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맥주가 이 몸 안에 들어오고 알코올이 혈관에 주입이 돼야만 새 생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제보자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저는 사실 맥주보다도 사실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위스키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뭔가 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입맛에 좀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최안주는 까망베르 치즈입니다. 네, 까망베르 치즈. 지금 안쪽에서 작가님들이랑 PD님들께서 굉장히 난리가 나셨는데 왜 놀라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까망베르 치즈 되게 좋아합니다. 예상했어요. 예상을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 아주 예상되는 DJ 띵디입니다. 네, 1015님. 네, 진짜 싫어하지만 여름의 소리는 웽 하는 모기 소리요. 요즘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습니다. 모기. 정말 저는 생명을 사랑하지만 이 모기는 정말 이 웽 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소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방 안에 굉장히 또 이렇게 훅훅 더운 그런 찌는 날씨에 또 땡땡킬라 그리고 홈 땡땡 이런 것들 잘 구비해 주시면서, 그리고 요즘에 또 굉장히 잘 나오는 텐트처럼 생긴 모기장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또 그래도 모기로부터 소리는 제가 보호해드릴 수 없겠지만 몸은 보호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문자창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여름의 소리가 있다면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은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가 끝난 후 유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됩니다. 이따 복습도 꼭 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명.

0: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6445님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돌아왔게? 드디어 야근 열흘 만에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퇴근 중이에요. 야, 이 마음으로 씻고 딱 야식 시켜 먹고 싶은데 야식 추천해주세요. 와, 열흘 만에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굉장히 보상이 될 만한 그런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는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그것을 곁들인 까망베르 치즈까지 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6445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3831님입니다. 원하던 블록 장난감이 채소마켓에 중고로 올라와서 사러 나갔는데 내향형 인간이라 그 짧은 거래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성공. 뚱디도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아, 이게 같은 내향형 인간으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는 사실 중고거래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 사실 아직 하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또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제가 집에 또 남은 골동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중고거래 어플로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형 인간이지만 거래를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5758님께서 점심시간에 단골 카페 갔는데 사장님이 더운데 고생이 많다고 아아 사이즈 업 해주셨어요. 유유 아직 세상은 따스워. 감동. 와 정말 아직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이런 사람과의 사람, 사람과의 사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사장님께도 제가 대신해서 또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몬스타엑스 민혁의 리칭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몬스타엑스 민혁의 리칭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회

에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자 더 만나볼까요? 6064님입니다. 뜬디님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대신 혼잣말이 늘었어요. 에반이는 안 그런가요? 누가 보면 나 혼자 산다 찍는 줄. 아, 저 너무나 공감됩니다. 사실 혼잣말이 늘었다기보다 저는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을 이제 보통 저는 2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2시간이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에요. 수다를 떨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랑도 가까워져서 굉장히 즐거운 날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에반이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혼잣말이 아닐 뿐. 네, 비슷합니다. 네, 6953님께서 오빠 최근에 라디오 나올 때마다 만들어둔 곡이 많다고 했잖아요. 혹시 에버들을 위한 곡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6953님은 에버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모든 곡이 다 에버들을 위한 곡이라서 제가 사실 뭐가 어떤 곡이 노래가 이게 에버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준비하는 모든 곡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많은 곡들이 전부 다 에버들에게 들렸으면 하는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답하기 힘드네요. 모든 곡이 너 거야! 자, 다음 7964님입니다. 오빠, 저 종강한 대학생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20살에게 해볼 만한 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희승 오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하트하트. 아, 해볼 만한 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제가 어떤 것들이 취향인지 어떤 것들이 이제 종사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뭐 제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이라면 차근차근 뭔가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좀 부족한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향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막 종강해서 정말 걱정도 많으실 거고 정말 앞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5050의 Starry Night, 이어서 세븐틴의 같은 꿈, 같은 맘, 같은 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 그 얘기 들었어?
2: 에? 뭔 소리야? 진짜 대박. 아. 말도 안 돼.
1: 아니 진짜.
2: 와 진짜 대박이다.
1: 아니 이게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잠깐 아.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하는 거야. 너랑 나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라서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오늘 특별 비밀 친구도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말랑 청순 복숭아가 제철이죠. 청량한 여름 남자 드리핀의 차준호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드리핀 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평소 이 코너를 책임지고 있는 성동표 씨의 절친 준호 네.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3: 아 맞습니다. 새롭네요. 안녕.
1: 네, 저는 이제 막 데뷔 4주차가 된 신인이자 신입 DJ거든요.
3: 아 정말요?
1: 네. 아주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또 초면에는 또 MBTI 토크가 국룰이잖아요.
3: 네네.
1: 또 한번 서로 맞춰볼까요?
3: 오 좋습니다. 아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 I 일단 아이실 것
1: 네,
3: 같고
1: 이건 쉬워요. 네.
3: 그래도 뭔가 N 아닌가?
1: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무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좀 상상력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1: 시원시원하게 그냥 한 번에
3: 그럼 임프제
1: 땡입니다.
3: 아니에요?
1: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MBTI 검사를 했던 게 ISTP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이제 좀 그런 거고
3: 겉으로
1: 좀 인프피의 성향이 조금 강한
3: 아 진짜요? 아, 그럼 그러면 거의 맞췄네요.
1: 그렇죠. 네. 그럼 준호 씨는 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이신 것 같고요.
3: 네. 네,
1: 왜냐면 아까 스몰 토크 하실 때부터 저랑 약간 주파수가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3: 저도 말 안 할래요.
1: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눈도 안 마주치면서 네. 저는 INFJ 같습니다.
3: 오.
1: ISFJ인가요?
3: 틀렸어요.
1: 아.
3: ISTJ예요.
1: 오.
3: 네, ISFJ. 근데 거의 맞췄다.
1: 그러네요.
3: 그렇죠.
1: 되게 의외네요.
3: 아,
1: 저는
3: 진짜요?
1: 되게 좀 감성적인 그런 면들이 되게 많아 보이셔서.
3: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좀 감성적으로 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1: 아, 네.
3: 근데 왜 웃으시지? 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감성적이 됐는데 제 MBTI는 좀 옛날 기준으로 ISTJ이기는 해요.
1: 아, 네.
3: 안 한 지 사실 오래되긴 해가지고.
1: 아, 지금 작가님이 지금 20대 친구들께서 무슨
3: 그러네요.
1: 네,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 그렇죠.
1: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네. 얘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3: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3: 아 근데 그 전에
1: 네.

0: 제가 또 소문을 듣고 왔는데
1: 어 뭐죠?
0: 우리끼리 시간에 시그니처 코너 속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오. 말 그대로 코너 제목이 우리끼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만 몰래 비밀 얘기를 하나씩 털어놓고 일단은 한 발짝 먼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제가 동표 씨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대단한 비밀들이 많이 나왔대요. 오. 뭐 연습생 때 비밀 얘기부터 뭐 신체 네. 비밀 좀 창피하지만 생리 현상들까지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에반 씨가 DJ니까 네. 먼저 한번 DJ로서 털어놔 주시죠.
1: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TMI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는
0: 사실 좀 대단한 비밀.
1: 대단한 비밀. 네. 대단한 비밀. 아, 네,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요?
0: 뭐 신체 비밀, 뭐 생리 현상, 연습생 때 비밀.
1: 저는 오늘 쉽게 가죠. 오늘 아침에 제가
0: 에이 아침에
1: 네. 아 되게
0: 네.
1: 네, 아침에 확실히 저보다 한 달 반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를 벌써 조련하시기 네. 시작했어요.
0: 아니요 장난입니다. 아침에 네. 일단은 가벼워야지 나중에 또 얘기할 게 많으니까.
1: 그렇죠. 가볍게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0: 아 좋네요 좋네요.
1: 죄송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네요.
0: 아 그래도 네. 저는 비밀이랄 거는 네. 딱히 없지만 연습생 때 비밀 저희가 옛날 연습생 때 그 음식을 이제 네. 한번 정말 잘 안 그랬는데 한번 음식을 못 먹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너무 잘 먹었어서
1: 이 식단 관리 때문에
0: 네 식단 관리 거죠?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아닌 척하고 바로 나가서 편의점 가서 거의 그냥 인당 거의 편의점에서 2만 원이면 정말 많이 먹는 거잖아요.
1: 아 편의점에서 2만 원을 네. 긁으셨어요?
0: 네 각자 멤버 이야. 한 명씩. 그래서 아 너희 근데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조만간에 어쩌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네 그럴게요 이러고 바로 나가서 네, 각자 2만 원씩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숙소에서 네. 먹지 못하니까 편의점으로 나가서
0: 그렇죠.
1: 2만 원을 플렉싱 하시는 네, 그리고 굉장한 일탈을 하셨다.
0: 몰래 들고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1: 사실 저는 굉장히 또 공감이 되는 게
0: 네.
1: 식단 관리가 사실 아이돌한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기본적인 거고
0: 맞아요.
1: 회사에서도 되게 엄격하게 그거를 좀 봐주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공감이 되는
0: 네.
1: 말씀이셨습니다.
0: 추억이네요, 이제는.
1: 굉장하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더 친해져 보기로 하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1: 맞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준호 씨가 발표 한번 해주실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A or B.
1: Yes. 나랑 잠시만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나랑 탈래? 말래? Ride or die 할래? 말래? 토마토마토 먹을래? 토마토마토 먹을래?
0: 이렇게 여러분을 끝없는 선택의 고민 속으로 빠지게 할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은 친친방 SNS에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워지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들으면서 재밌는 A or B 문답이 생각나신다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문자 보내실 곳은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챙겨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볼까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2: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0: 친한 친구 방송반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A or B였죠.
1: 네.
0: 이런저런 선택들 함께 고민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준호 씨는 평소에 만약에
1: 네.
0: 뭐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거 과몰입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1: 아 과몰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네. 이거 의도가 네. 이거를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거니까
0: 그쵸.
1: 좀 충분히 빠져서 고민하는 편이긴 합니다.
0: 아 그쵸 사실 그 상황에 네. 딱 들어가 있어야
1: 네.
0: 이 어떤 솔직한
1: 네,
0: 어떤
1: 맞아요.
0: 그런 이야기들
1: 네.
0: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에반님은 혹시 과몰입?
0: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1: 아 진짜요?
0: 왜냐면 밸런스 게임하거나 뭐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은
1: 네.
0: 그냥 그 잘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1: 아 정말요?
0: 되게 어려워합니다.
1: 의외다. 뭔가 네. 되게 잘 몰입해서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0: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할 거지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안 되는 편이라 좀 그렇습니다.
1: 와 신기하다.
0: 네 가장 답변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밸런스 게임이나
1: 뭐
0: 문답이나 예를 들면 뭐 아까 나왔던 토마토마토 아니면 토마토마토
1: 아 잠시만요 이거 좀 어렵네
0: 그쵸, 사실 토마토 맛이 나는데
1: 네.
0: 토잖아요
1: 그렇죠
0: 어쨌든 그거는 토구
1: 맞아요
0: 토마토마토 아니죠 토마토마토는 이제 토 맛이 나지만
1: 네.
0: 토마토잖아요
1: 그렇죠
0: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1: 저 에바님은요? 아 저는 만약에 저라면 아 좀 헷갈려 이거 봐도 헷갈려요 잠시만요. 토마토를 고르겠습니다. 토마토.
0: 아 먹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토마토기 네. 때문에 먹겠다.
1: 네 어쨌든 그건 토마토니까 약간 아 제가 이렇게 너무 더러운가요? 맛을 안

0: 느끼고 최대한 빨리 넘기면서 아 이건 토마토야 이렇게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1: 아 역시 네. 또 티다운 아주
0: 아 티다웠나요?
1: 네 아주 뭐 사실 뭐 저 같으면은 토마토 맛을 고를 만도 했을 것 아, 같아요.
0: 그치 내가 느끼는 건 사실 그게 네. 제일 더 편하니까.
1: 네 그리고 속에 들어가면 뭐
0: 아 그렇죠 다 똑같네.
1: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뭐 깨끗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들인데요.
0: 네 쉽게 갑시다님 AOR B니까 산적꼬치의 단무지 있기 대 없기. 아 이거는
1: 준호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아 저는 이게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네. 아 같이 한번 AOR B 한번 해볼까요?
1: AOR B 한 번에 하나 네. 둘 셋으로 해볼까요?
0: 네 하나 둘 셋
1: 없기.
0: 아 전 있기예요.
1: 오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아 저는 사실 모두가 다 당연히 단무지 있게 먹는 줄 알았어요.
1: 아~
0: 저는 평생 그렇게 먹었고 그게 없으면 사실 그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약간 아~ 그거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
1: 그렇군요.
0: 무조건 있게 먹는데 없게라니 좀 충격입니다.
1: 아 충격이군요. 네. 아, 단무지가 없었던 게 충격이다. 네. 네, 충격, 아, 그 정도로
0: 진짜로.
1: 아 왜냐면 저는 네. 그 산적꼬치가 제가 아는 그 산적꼬치 맞다면
0: 그 오미산적 이렇게 꽃 다섯 개 이렇게 있으시게
1: 그죠 그죠 그죠 네. 거기 게살도 들어가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그 게살 맛을 좋아해서 아... 사실 그 단무지 없이도 네. 되게 그 식감과 맛으로 충분히 아... 잘 먹거든요.
0: 진짜요?
1: 아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드리핀 네. 선배님 네. 팬분 들의 이름이
0: 아, 드리밍
1: 드리밍 여러분들 네. 이제 앞으로 준호 선배님한테 단무지는 꼭 넣어서 산적꼬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 드리밍 만들어 주려나? 기대할게요. 네.
1: 네. 다음은입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복복복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딱복 or 물복 이것도 바로 하나 둘 셋. 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물복. 아 역시 물복이죠. 네
1: 저는 사실 딱복을 정말 아, 그 좋아하지 않아서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원래 완전 강경 물복파였는데
1: 네.
0: 근데 한 몇 년 전에 딱복을 먹고 그 매력을 알기는 했어요. 그냥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요.
1: 아니요.
0: 아 근데
1: 취향은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완전 물복파였는데 네. 그 뭔가 아삭하면서 약간 덜 단 그 매력도 있긴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서 그 약간 그 식감이나 이런 게 사각사각.
0: 네네 사각사각 해가지고
1: 그런 것 때문에
0: 그 약간 웃긴데 네. 사각사각하면 잇몸이 좀 찔려서 아프거든요.
1: 네.
0: 매력 있어요.
1: 자 새로운 이야기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딱딱한 물복을 먹어서 네. 살짝 찌르는 게
0: 매력 있다.
1: 매력 있다. 네. 저는 사실 저로서는 네, 사실 뭐 되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쫑쿠 or 버터떡. 자. 저는 이 두 개 다 먹어봤는데 혹시 두 개 다 먹어보셨나요?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1: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바로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버터떡.
0: 네
1: 인이어가 빠졌습니다.
0: 너무 아쉽다.
1: 너무 아쉬운만 나머지
0: 정말 띠로리.
1: 아, 두쫑쿠가 버터떡보다 좋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저는 버터떡은 좀 대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눌레라든지
1: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쵸. 네. 구운 과자들로 좀 네. 대체가 가능한 영역인 것 같은데
1: 네.
0: 두쫑쿠는 그런 텍스처를 처음 봤어요.
1: 맞아요.
0: 겉에 피와 안에 완전 그 상반되는 네. 그런 네. 그 면이 바삭바삭한 그게 그렇죠. 매력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너무 너무 일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 버터떡은 사실 네. 저는 맛있으면서도 네. 그 이름이 왜 버터떡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0: 맞아요.
1: 근데 뭐 저는 이제 버터떡 저는 이제 버터떡을 고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버터떡이 좀 더 제 입맛에는 맞았다.
0: 아, 입맛에는
1: 네, 방금 공감을 해드린 거. 예쁘기
0: 감사합니다.
1: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물만 있는 네. 마라탕 or 떡 없는 떡볶이.
0: 뭔 말이야 이게?
1: 국물만
0: 있는 마라탕 대 떡 없는 떡볶이.
1: 아. 이거는 저도 약간
0: 아 오케이.
1: 국물만 있는 마라탕.
0: 저 이해 저 생각했습니다.
1: 자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0: 네
1: 하나 둘 셋 떡 없는 떡볶이.
0: 아 맞네요. 야. 역시 왜냐면 어묵 파 뭐 무슨 쫄면 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네네네네 그쵸.

0: 된다는 생각을 해서.
1: 맞아요.
0: 예, 그런 점이 있네요.
1: 어, 맞아요. 아. 그러네. 따로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이건 좀 너무 붕괴다, 밸런스가.
0: 그렇죠. 밸런스가 방금은 조금 네. 맞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버꾸꾸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다음으로 네. 차로그님께서 휴일이라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여유롭게 일어난다. 5월 하루 전에 계획 세우고 일어난다.
0: 자,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가기 위해서 네. 맞추게 된다면 네. 효과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여유롭게 일어난다. 네. 올 하루 전에 계획 세우고 일어난다. 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 계획. 내가 비로리.
0: 아, 효과음 울리지 않았습니다.
1: 아, 아 잠시만.
0: 아, 울렸습니다.
1: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생각해볼게요.
0: 네, 농담이고요.
1: 아, 근데 뒤에 아. 더 있으니까.
0: 네, 그쵸, 그쵸.
1: 맞아요. 아, 왜냐하면 네. 간혹 그 너무 늦게 일어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뭐 11시 뭐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네. 눈 뜨니까 한 3시 아. 이런 적이 있어서 너무 그날을 날리는 듯한 억울함이 좀 들 때가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고 네. 좀 쉬더라도 그러니까 일어나고 일단 너무 피곤하다 네. 그럼 낮잠 한 시간 더 자고 약간 어. 이런 식으로
0: 아 전 너무 재밌는 게 네. 이렇게 저랑 되게 상반되는 네.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더 되게 좀 네. 티키타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3시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
1: 아 진짜요?
0: 푹 자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누워있는 게 좋아요.
1: 와 완전 이렇게 다르구나.
0: 네 저는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네. 또 방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점이 있네요.
1: 오, 재밌네요.
0: 네 자 이렇게 A or B를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드리핀의 위켄드.

0: 미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드리핀의 위켄드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위켄드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혹시 여유 있는 주말이 생기면 혹시 네. 뭘 하고 싶으신가요?
5: 아 저는 요새 영화를 좀 보러 가고 싶어요.
4: 아~
5: 네. 원래 제가 영화 리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4: 아 진짜요? 네. 뭐 너튜브에 나오는
5: 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확 이렇게 밀집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풀로 다 보고 나서 네네. 아 역시 이렇게 그 긴 기승전결을 좀 천천히 뜯어보는 재미가 있구나 이런 걸 확 와닿게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주말이 된다면 이제 한번 영화 보러 가고 싶습니다.
4: 되게 MZ스럽지 않은 되게 그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뜯어서 한번 보는 그런 재미가 있다.
5: 맞아요.
4: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 에바님은 혹시
4: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아무래도 영화를 볼 시간에 네. 집에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넷플러스 네. 네, 넷플러스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는 그런 취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5: 아 그것도 좋죠.
4: 네 사실 뭐 집에 있을 때는 또 네. 블록 게임이라던가
5: 아 그쵸
4: 뭐
5: 그쵸
4: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그런 맞아. 편이기 때문에
5: 그래요. 집에서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4: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자,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슨의 러브 어택 듣고 이따 만나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에반.
1: 저는 우리끼리의 스페셜한 우리 드리핀 차준호입니다.
0: 예. 예. 네,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준호 씨?
1: 바로 A or B.
0: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보는 양자택일 문답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제발이라는 감정님께서 애교 부릴 때 보조개 찌르기 대 하트 60종 만들기. 이거는 너무 의도가 귀여우시네요, 정말. 자, 한번 팬분들이 또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씩 고르고 한번 카메라 향해서 보여드릴까요?
0: 좋습니다. 하나, 아 이거 하나 둘 셋 할 필요가 있을까요?
1: 이쪽인가? 네, 한번 해볼까요?
0: 네,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안 저요? 하셨죠?
0: 아, 저 DJ 저도 DJ인데 저도
1: 같이
0: 하는 건가요?
1: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1: 아 자. 너무 구경만.
0: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아 네, 좋습니다. 네,
0: 한번 그럼 이 좋은 기회에 네. 준호 씨에게 두 번 할 기회를 드릴게요.
1: 아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어디죠?
1: 네 여기.
0: 네 정면에. 여기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아 저는 정면에 있습니다.
1: 네네. 자
0: 하나 둘 셋.
1: 아, 네, 좋습니다. 와.
0: 준호 씨 너무 귀여우시네요.
1: 아, 너무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바로 다음 질문.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님께서 사랑해 vs 좋아해. 이 둘 중 하나를 네. 선택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이거 사실 근데 네.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네. 많이 좀 질문을 또 해주시는
1: 네, 맞아요.
0: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으로 바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하나 둘 셋 좋아해.
1: 좋아해. 오, 오 잘 맞았다.
0: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1: 아 저는 둘 다 당연히 너무 좋은 말인데 뭔가 사랑해
0: 네.
1: 조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아 뭔가 이제 사랑해를 좀 어떻게 보면 막 버릇처럼 막 네.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근데 저는 좀 응축된 어떤가를 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좋아해라는 말이 오히려 뭔가 좋아해라고 표현할 일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서
0: 어떻게 보면 좀 진솔된 네. 그런 순간에만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다.
1: 네 맞아요.
0: 되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씨가
1: 네. 에바님은
0: 저는 사실 별 다른 이유 없이 좋아해라는 말이 더 설레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팬분들한테도 이제 네. 말씀드릴 때 저는 그래서 좋아한다 라는 말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1: 그렇네요. 네. 뭔가 이렇게 에바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뭔가 네. 되게 진정성 있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0: 아 좀 그랬나요?
1: 네. 아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네. 자 오늘은 친친방 SNS에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 창 열려 있으니까 저희의 선택이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세요.
1: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에반의 Ride or Die.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에반의 Ride or Di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A or B 사연들 만나볼게요.
4: 네, 따웅바웅님께서 무대 오르기 직전에 둘 중에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을 고른다면 A. 앞머리 마음에 안 들게 자르기, B. 얼굴에 여드름 나기.
5: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3: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4: 네, 이거는 한번 그래도 골라봐, 고르고 싶지 않아요.
3: 그래도 하나 둘 셋으로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저희 하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하나 둘 셋,
4: 앞머리
3: 여드름.
4: 진짜
3: 이것도 안 맞았어.
4: 어째서
3: 앞머리 이거는 진짜 궁금하네요.
4: 진짜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구나.
3: 그렇죠. 피하고 싶은.
4: 그러면 저는 얼굴에 여드름 나기가 더 싫어요.
3: 빨리
4: 이펙트.
3: 이펙트 틀어주세요.
4: 이펙트. 우와. 드디어. 맞네. 제가 질문을 잘못 봤어요. 더 피하고 싶은 거구나.
3: 맞습니다.
4: 맞네요. 역시 저희가 네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3: 그렇죠. 사실 이 이유를 네. 알 것 같아요.
4: 진짜요?
3: 네.
4: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요.
3: 이제 그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4: 네.
3: 사실 가려지잖아요.
4: 네.
3: 그렇죠. 이 말 이 이유가 맞나요?
4: 잠시만요.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얼굴에 여드름 나기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
3: 잠깐만. 저도 헷갈렸습니다.
4: 잠시만요.
3: 지금 첫 번째 DJ를 하는 바람에
4: 빵빠른 회수를 하시는
3: 회수가 그래도
4: 이렇게 근데 진짜 다르다.
3: 정말 다르네요. 근데 완전.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저는 네. 이거 뭔가 마치 저의 뭔가 이거를 어필하는 것 같은데
3: 네네네.
4: 무조건 제 말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머리 마음에 안 들게 자르면 앞머리를 넘겨버리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3: 그렇네요.
4: 그냥 완전 싹 넘기면 티가 안 나는데.
3: 그렇죠. 준호 씨 같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이렇게 까게.
4: 에바님도 똑같이 잘생기셨잖아요. 더 왜 그러세요?
3: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0: 그런 생각이셨군요. 네,
1: 맞아요.
0: 너무 논리적입니다.
2: 그런가요?
0: 아, 정말.
2: 에바님은 왜 여드름?
0: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우리 정말 훌륭하신 네, 메이크업 선생님분들이 계셔서 네. 다 사실 가려주시면 되게 쉽게 그게 막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피부가 막 여드름이 막 많이 나는 아, 그런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한두 군데 난다고 한다면
2: 근데 막 인중에 나도 막
0: 인중에 어느 위치죠?
2: 인중에 제일 잘 보이는 입술과 아, 인중 중간에
0: 이 중간 이 골짜기 여기에
2: 네,
0: 말하는
2: 골짜기에.
0: 건가요?
2: 골짜기에.
0: 그렇다면 저도 앞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아주 뭐, 아주
2: 아, 네. 아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다. 골짜기라고 표현하시고요.
0: 왜요? 골짜기니까.
2: 아, 골짜기. 네, 좋습니다. 골짜기에.
0: 그렇다면 저도 머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세발자전거님께서 장거리 운전 중에 더 참기 힘든 조수석 빌런은 타자마자 자는 잠만보 vs 계속 놀라는 개복치. 이거는 네. 계속 놀란다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2: 뭐만 하면
0: 무슨 상황마다 계속 놀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2: 핸들 조금만 틀려고만 하면 놀래고 멈추면 놀래고 한 2km 더 밟으면 놀래고 네. 이런 정도.
0: 네네네네네.
2: 아, 더 힘든 거, 더 싫은 빌런.
0: 네, 바로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네,
2: 하나 둘 셋. 계속 개복치.
0: 네. 절긴했지만 네. 그래도 드디어 맞았습니다.
2: 드디어 제가 이번에는 헷갈릴까봐 네. 직전에도 더 힘든 거 빌런 막 이랬어요.
0: 아, 제가 방금 심야 라디오인 걸 잊고 너무 신난 나머지 소리를 네. 질러버렸네요. 아,
2: 죄송해요.
0: 아, 드디어 준호 씨와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2: 영광이네요.
0: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 아, 왜냐하면 그래도 잠만 자는 잠만 보는 네. 어떤 뭔가 절 놀라게 할 상황은 안 올 것 같은데 아, 너무 놀라면 저도 운전하다가 얘 때문에 놀래가지고 막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이거는 사실 뭐 자는 건 사실 상관없죠.
2: 네, 자는 거는 뭐
0: 피곤할 수 있고
2: 네, 피곤할 수 있고
0: 운전은 뭐 본인이 하는 거고
2: 맞아요.
0: 뭐 이렇게 뭐 그런 건데
2: 네. 노래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0: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0: 뭐 드라이브 하고 뭐 그러는 건데
2: 개복치는 조금 너무 그리고 나를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어요.
0: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일릿의 밤 소풍.

0: 아일릿의 밤소풍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1: 네, 쭈님께서 재능으로 인정받기 vs 노력으로 인정받기. 아,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과 오랜 시간 노력하고 성장해온 과정을 인정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0: 어렵네요.
1: 어렵긴 하네요.
0: 재능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사실 그냥 타고난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거고 노력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아, 이만큼 노력을 해서 얘가 발전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어렵지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력으로.
1: 이것도 맞네요.
2: 후다닥 이펙트 해주셨어요.
0: 사실 재능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타고난 그런 지점들은 다르고, 그리고 그 재능의 차이를 메꾸는 건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한 노력이 더 중요한
1: 극지가.
0: 거고 그걸로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그럼 맞네요. 꾸준히 노력하셔서 많이 인정받으시고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도 그 노래하신 영상이 떠가지고 보고 와 진짜 목소리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너무 영광입니다.
1: 또 공교롭게도 며칠 있다 이렇게 뵙게 되네요.
0: 저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씨는?
1: 저도 노력으로 인정받기를 골랐는데 여기에 질문에 어떤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제가 일을 많이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능이 부러운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타고난 것으로 왜냐면 여러 가지 풍파와 뭔가 아픔들을 겪지 않아도 조금 더 잘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부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노력으로 인정받기, 그러니까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러한 것에서의 뭔가 좀 만들어냄의 만듦새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1: 뭔가 고심한 그런 것들에
0: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가다 보면 그 재능이 있는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왜냐하면 재능만 믿고 노력을 안 한 경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더 뚫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노력은 노력 어떻게 해야지 더 성장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1: 아닙니다.
0: 다음 질문입니다. 뜬짱님께서 저 친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이걸로 10분 토론해요. 11분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과연 희승이와 준호님의 대답은 뭘까요? 사랑은 노력하는 게 된다. 불세스 안 된다.
1: 전 너무 쉬워요.
0: 하나 둘 셋
1: 안 된다. 아 정말 이게 근데 이렇게 달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나오고
0: 너무 같기만 해도 사실
1: 뭐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째서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0: 제가 사실 데뷔한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1: 에반.
0: 에반으로서 에버 저희 팬분들 이름이 에버인데 에버 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라도 잠깐 에버들과 소통해 하고 뭐 라이브도 키고 뭐 방송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사랑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런 의미에서
0: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 저는 또 이것도 되게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가 사랑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사랑을 하기 때문인 거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사랑은 정말 감정이 드는 것이고 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서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또 되게 다른 관점이네요.
1: 너무 놀라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진짜요?
1: 정말 관점의 차이, 네. 정말 말 그대로 관점의 차이인데요.
0: 네, 정말.
1: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네. 사랑하는 게 네. 가능하냐 네.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너무 네, 놀라운 네. 그리고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신 답변에
0: 감사해요.
1: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수!
0: 박수!
1: 네,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사랑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F9의 숨은 사랑 찾기.

0: SF9의 숨은 사랑 찾기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끼리 코너는 여기까지인데요. 아, 오늘 어떠셨나요, 준호 씨?
1: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에반님이랑 또 처음 뵙게 돼가지고 네네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이, 뭔가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너무 재밌는 저녁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친 라디오.
1: 네.
0: 이렇게 감사하게도 방문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0: 그럼 오늘 코너 끝곡은 준호 씨의 추천곡으로

0: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백예린 선배님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입니다.
0: 이 노래 되게 좋은 곡인데요. 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 뭔가 이제 요새 좀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갔는데요. 네. 뭔가 아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이 잘한 것일까, 뭔가 내가 이런 모습인 게 잘한 행동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우연히 땡튜브 음악을 들어갔는데 이게 뜬 거예요, 저의 알고리즘에. 근데 뭔가 이 노래가 모든 상황은 다 어떤 내 책임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잘못뿐만은 아닐 거야 라고 좀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가지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0: 좋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들으면서 준호 씨 보내드릴게요. 저희 언젠가는 또 만나요. 누구랑?
2: 우리끼리!
1: 안녕!
0: 안녕!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아침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에바니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애벅공주들에게 아주 찰떡인 학교죠.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중학교. 오, 이름이 공주중학교네요. 그럼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왕! 네, 7월 16일 내일이죠. 유독 힘들어서 흰고리 퐁퐁 소리가 절로 나지만 힘을 내야 하는 목요일 공주 중의 점심 메뉴입니다. 이 학교는 독특하게 학생들이 메뉴 추천을 해주나 봐요. 연우 학생이 추천한 고르곤졸라 피자가 나오고요. 배추김치, 양상추 사과 샐러드, 그리고 준영 민재 학생이 추천한 갈비맛 한돔 불고기와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공주중학교 학생들도 좋아하고 애벅공주들도 좋아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 음식, 메밀이나 칡,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을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거나 국물 없이 시원하게 양념에 비벼먹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계란 구름 라면, 줄여서 개구라. 2번 냉면.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향면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피자 5판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홉의 Run to You.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아홉의 Run 2 듣고 왔습니다. 아홉이 8개월 만에 선보이는 미니 3집이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은 복잡한 순간에도 한 사람만을 향해 나아가는 직진의 에너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홉 멤버들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아주 청량한 곡이었죠.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냉면! 아, 내일 공주 중 급식 메뉴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고르곤졸라 피자, 배추김치, 양상추 사과 샐러드, 갈비맛 한돈 불고기, 그리고 냉면. 와, 이게 정말 공주들이 먹는 식단인가요? 이게 정말 고르곤졸라 피자가 학교에서 나오는지,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르곤졸라 피자는 상상도 사실 못했거든요. 제가 이 수요일에 나오는 급식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 수요일에도 항상 스파게티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예, 최상의 그 음식이 스파게티였어요. 근데 와, 고르곤졸라 피자, 갈비맛 한돈 불고기, 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제가 중학생이라면 제가 공주 중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이사란다. 전학을 갈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단체 간식 선물 피자 5판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어서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6704님께서 오빠가 염색하지 말랬는데 저 너무너무 염색하고 싶어요. 오빠 따라서 포도 색깔로 염색할래요. 허락해주라. 6704님 안됩니다. 이거 효과음 주세요. 안됩니다. 땡. 아, 이게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색은 사실 아이돌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탈색을 하거나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은 머릿결이 정말 많이 상해요. 그리고 이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6704님의 수고를 그렇게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래도 브라운 컬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천을 드립니다. 네, 1830님입니다. 최근에 가방을 하나 샀어요. 보부상이라

보부상. 네, 가방이 맨날 터질 것 같아서 큰 가방을 샀답니다. 저는 가방에 일단 꼭 손톱깎이는 있어야 하고 노트랑 펜 필수인데 띵디는 가방에 꼭 챙겨 다니는 거 뭐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거 좀 많이 넣고 다니고 반다나도 있고요. 향수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리고 뭐 소화제도 있고 그리고 소화제가 네, 소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생필품들 위주로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다양한 종류의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뭐 반다나 빼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반다나를 제가 넣는 이유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네 넣고 다닙니다. 네, 가끔 한번 이렇게 벨트에 이렇게 좀 뭐 건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얼굴 그 이마에다가 하진 않고요. 이마에다가 하고서 뭐 간혹 춤을 추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건 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0532님께서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답니다. DJ님은 이럴 때 어떻게 우울함을 극복하시나요? 그쵸, 이게 원하시는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 그런 속상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시험도 많이 보고 뭐 지금도 사실 저는 대중분들께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그냥 쉽게 넘기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훨씬 어른이셨던 저희 매니저 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냥 힘들어도 그냥 지나면 내일이다, 그냥 추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노래 TV Girl의 Lover Rock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방 정리를 하다가 내 변덕의 역사를 마주했다. 한 달 배우고 처박아 둔 우쿨렐레, 그림 좀 그려보겠다고 비싼 돈 주고 산 물감, 몇 장 쓰다만 일본어 회화책까지. 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에 푹 빠져 자격증도 척척 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는 걸까? 금방 흥미를 잃고 또 매번 새로운 것에 마음을 뺏기는 모습이 아직은 어린애같이 느껴졌다. 일종의 미완성인간? 친한 선배는 그런데 투정을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린 모두 부서진 조각들로 만든 걸작이라는 말이 있다고. 너는 그 조각들이 남들보다 더 작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더 특별하겠냐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나다움이라는 건 굵직한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작고 알록달록한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모자이크 같은 게 아닐까. 끈기는 부족할지 몰라도 세상의 재미를 얕고도 넓게 잘 찾아내는 나에게 내일은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로 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카더가든의 조각구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8266님이었습니다. 진짜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기를 남겨주신 것 같죠? 아, 사실 정말 이렇게 에세이처럼 이렇게 길다란 글을 정말 아름답게 써주셔서 일단 제보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이런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저 또한 사실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뭐 물론 사연자님보다는 좀 더 좁혀진 그런 틀 아니지만 아 나는 노래를 잘할까? 춤을 잘할까? 아니면 뭐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비주얼인가? 라는 뭔가 그냥 여러 가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참 연습생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역설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연자님께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고민 그리고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나중에 결실을 맺을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는 꼭 올 거라고 저도 멀리서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8266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3일은 정말 짧고 너무 짧네요. 여러분은 DJ 에반 띵디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도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DJ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사연자님들의 소중한 사연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정말 세상엔 넓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행복한, 슬픈,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배우게 되어서 정말 한층 더 성장하게 되어서 나중에 저도 정말 성장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9389님 일에 치여서 맨날 도파민만 찾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거 아, 너무 무해해. 위로받는 기분 완전 행복하다. 띵디 나중에 또 라디오 하자. 저는 불러주신다면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항상 불러만 주세요.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지방이어도 그곳이 해외여도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나중에 라디오 꼭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끝곡 김수영의 아,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 끝곡 네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영의 Running in the Rain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 DJ 에반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림...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모아나의 노래죠. How far I will go. 영화 속 장면은 2016년 애니메이션 모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아울리 크로발리오였고요. 이어서 한 번 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는데 그 노래는 지금 상영 중인 2026년 실사 영화 모아나 사운드트랙에서 주연 배우 캐서린 나가이아가 부른 How Far I Will Go였습니다. 두 배우의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셨나요? 2016년 모아나의 그 목소리 더빙하고 노래를 부를 때 아울리 크로발리오의 나이가 16살이었고요. 이번 실사영화 모아나 주연 배우 캐서린 나가이아는 20살이거든요. 4년 차인데 저는 그 나이 차이가 좀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저에게는. 뭔가 캐서린 나가이아의 이번 실사영화 모아나의 How Far I Will Go가 조금 더 어른의 목소리, 2016년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How Far I Will Go는 좀 더 어린 목소리 같은, 그 당시 아울리 크로발리오의 목소리가 좀 그런 느낌이어서 노래의 느낌도 살짝 좀 달라졌죠. 정확히 10년 만에 실사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밤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실사영화를 리메이크한 최고의 작품 12편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리스트 쭉 소개해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2025년에 발표한 리스트라서 모아나는 빠져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모아나. 저의 느낌은 실사영화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실사로 옮긴 느낌이라서 애니메이션을 이미 본 사람은, 그러니까 저같이 애니메이션을 이미 본 사람은 이걸 다시 실사로 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새로운 각색 같은 게 조금 더 더해지면 애니메이션도 보고 실사도 보고 하는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을 거의 그대로 거의 그 신바이신 느낌으로 실사로 옮겨놓은 거라 애니메이션을 어쩌면 안 본 분들께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저에게는 매력이 좀 덜했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잘생긴 가령 배우 흔히 말하는 조각미남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잘생긴 건 알겠는데 나에게 별로 딱히 끌리는 게 없는 약간 그런 것처럼 실사영화 모아나 되게 잘 만들었는데 나는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모아나 보신 분, 애니메이션도 보고 실사도 보신 분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나요? 아빠가 먼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너는 바다가 선택했으므로 멀리 나아가야 한다. 가서 마우이를 만나야 한다. 라고는 할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힘차게 바다로 나아가는 모아나의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애니메이션 더빙도 하고 실사에서 직접 출연도 했죠.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16년 모아나는 모아나였는데 2026년 실사영화 모아나는 마우이 같았어요. 제목을 마우이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드웨인 존슨이 워낙에 존재감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져 보였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아,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의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1: 아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그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리스트에는 릴로앤스티치도 빠져 있죠. 릴로앤스티치 개봉 전에 발표한 거라 만약에 지금 다시 리스트를 뽑는다면 제 생각에 릴로앤스티치는 그 12편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모아나는 그 밖으로 좀 밀려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네, 릴로앤스티치의 2025년 실사 영화에서 하와이안 롤러코스터 라이드였습니다. 이암통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부른 노래고요. 아, 그 생각도 하게 되네요. 모아나는 2016년에 애니메이션 나오고 10년 만에 실사가 나왔잖아요. 릴로앤스티치는 2002년 영화인데 2025년에 이제 실사가 나온 거고 훨씬 그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사이에 시간이 더 길죠. 전 그래서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도 해요. 예전 게 이미 많이 흐릿해져서 실사 영화에 가령 원작과 똑같은 장면이 나와도 이게 똑같았나? 쉽게 마치 새로 보는 장면처럼 본 게 아닐까? 모아나는 그에 비하면 아직 10년 전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너무 똑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사이클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드는 사이클이 제 생각에 한 세대가 좀 지날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혼자 미녀와 야수나 뭐 알라딘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재밌게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모아나 실사는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웠는데 실사 영화 릴로도 귀엽고 스티치도 귀엽고 그리고 정대순 씨 최근에 보니 타일러의 부고 들려왔죠. 그 뉴스를 보셨대요. 제가 보니 타일러라는 가수를 처음 알게 된 건 주말의 명화에서 천재 로봇 자니 5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국내 비디오 출시 제목은 조니 5 파괴작전 2였대요. 와, 저는 전혀 모르는 영화인데 그걸 주말의 명화로 보셨대요. 천재 로봇 자니 5 그 영화를 보면서 보니 타일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로봇 자니 5가 악당들한테 속아서 배신을 당하고 복수를 위한 추격전을 할 때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 노래가 푼 루즈의 OST로 먼저 유명해진 곡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노래를 만든 게 짐 스타인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짐 스타인먼의 다른 곡들도 이 노래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 타일러가 성대결절 수술 이후에 지금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신청곡 천재 로봇 자니 5에 쓰인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보니 타일러 신청하신 그 노래는 푼루즈 사운드 트랙에도 있고 브루스 리스 나왔던 밴디츠 사운드 트랙에도 있거든요. 그 밴디츠로 개봉했나요? 밴디트로 개봉했나요? 원래 제목엔 S가 붙는데 국내 개봉 때는 그 S를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또 독일 영화 밴디츠 밴디트 이거랑 맨날 헷갈려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일단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훈누즈 사운드 트랙에서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준비했고요. 그 말씀하신 짐 스타인먼이요. 이 노래를 만든 짐 스타인먼의 노래들 가운데 또 영화에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던 곡 두 곡 정도를 좀 이어보려고 하거든요. 보니 타일러의 명복을 빌면서 그의 히트곡 Holding Out for a Hero를 만든 짐 스타인먼의 또 다른 히트곡 두 곡까지 그렇게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지금 들으신 세 곡이 모두 한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짐 스타인먼의 세 곡. 먼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영화 Footloose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제가 아까 찾아본다고 그랬죠. 베리 레빈슨 감독, 네, 굿모닝 베트남과 레인맨, 그 베리 레빈슨 감독이 연출한 2001년 영화는 밴디츠로 개봉을 했네요. BANDITS 그대로 밴디츠. 브루스 리스, 빌리 밥 손튼,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한 영화. 그 밴디츠에도 이 노래 Holding Out for a Hero가 쓰였고요. 제가 헷갈린 게 밴디트 1997년 독일 영화, 음악 영화, 여성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밴디트로 개봉했는데 그것도 영어 제목에는 S가 붙거든요. 밴디츠인데 그건 또 밴디트로 개봉을 해서 헷갈렸는데 97년 독일 영화는 밴디트, 2001년 베리 레빈슨 영화는 밴디츠였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되나요, 제가. 자,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두 번째 노래는 미트로프죠. I do anything for love, but I won't do that. 뭐 dumb money, 또 서약 이런 영화에 쓰인 노래고, 지금 끝난 노래는 에어스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뭐 클릭이라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도 있고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함께 출연한 그 영화에도 쓰인 노래입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죠. 이게 모두 한 사람의 곡. 듣고 보니 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네, 짐 스타인먼. 이번엔 말로 하는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세윤 작가님, 은성 기자님, 영음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청취자 김지유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휴무 두 번 모두 영화 마티 슈프림을 봤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 저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물론 슬픈 영화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또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이시라면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독하게 버티고 어떤 일이든 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요. 영화가 시작할 때 나왔던 Forever Young 신청합니다. 사운드 트랙도 정말 좋아서 형편 되실 때 극장에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지우 씨 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말로 하는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녹음 어플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하셔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보내주시거나 MBC 홈페이지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FM영화음악 페이지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그럼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방송해 드릴게요. 마티 슈프림 재밌게 보셨군요. 마티 슈프림에서 알파빌의 Forever Young 이었습니다. 김지우 씨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사운드 트랙도 참 좋죠. 1980년대 음악, 1950년대 음악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그중에 좀 익숙한 선율인데 다른 느낌의 노래가 하나 있을 겁니다. 더 코기스의 노래 Everybody's Gotta Run Sometime. 이거 이터널 선샤인의 베개 노래인데 라고 하신 분들 있죠. 예, 원곡이 바로 더 코기스예요. 베개 이제 커버를 한 거죠. 근데 원곡을 쓰더라고요. 마티 슈프림에. 그래서 이참에 커버가 더 유명해진 노래의 원곡을 한번 특히 영화에서

익숙해진 노래를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 마티 슈프님에서는 그 이터널 선샤인의 엔딩곡 Everybody's Got a Lonesome Time의 원곡 또 코기스의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그 노팅힐의 엔딩곡 있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그 쉬의 원곡 샤를 아즈나브르의 노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 보디가드의 그 유명한 노래 원곡자는 돌리 파튼이죠. 영화 프리실라에 쓰이기도 했던 그 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음악의 원곡 세 곡 듣겠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의 엔딩곡, 에브리바디스 가런 썸타임의 원곡, 더 코기스의 노래, 마티 슈프림에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영화 노팅힐의 엔딩곡, 엘비스 코스텔로의 시, 원곡, 샤를 아스나브르의 노래,

번째 곡이었고요. 세 번째는 휘트니 스톤의 I Will Always Love You의 원곡 돌리 파튼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게 좋으세요? 원곡과 리메이크 중에? 오늘 마지막 곡은 아까 밴디츠 밴디트 얘기했었잖아요. 그 독일 영화 밴디트 사운드 트랙 또 안 듣고 넘어가려니 아쉽더라고요. 야스민 타바타바이의 Another Sad Song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도,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안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 좋아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때 해적 디스코 왕은 너의 것 뽕파 시푸른 여 아름다운 파 봉자 어디 갈까 왕성기 나는 what the deal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극장의 관객이 뚝 끊겼다고 하죠. 당시에도 냉방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성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극장 안이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1920년대 중반 뉴욕의 한 극장에 현대식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러 가는 길에 영화도 본다. 딱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곳이면 어디로든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아침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식혀줄 이야기와 음악으로 가득 채워볼게요. 시원한 음악 즐기러 가는 김에 수다도 떤다 하는 생각으로 입장해 주시죠. 7월 16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적과 조규찬이 피처링한 이문세의 조조할인이었습니다. 오, 1920년대 때부터 극장이 시원했군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덥고 막 후텁지근하고 막 비도 내리고 그러면은 괜히 집에 있기 싫고 오히려 그냥 그래 차라리 쇼핑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나 한 편 보고 오자 이렇게 되죠. 뭔가 집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기 뭔가 좀 눈치도 보이고 괜히 또 전기료 신경도 쓰이고 하니까요. 마음 편하게 쇼핑몰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2666번님께서요. 영디 제가 보은했어요. 영디가 저번에 커피 쿠폰 보내줘서 항상 감사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받고 새 아침이라고 잘 얘기했답니다. 빵그리들 오늘도 아자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뭘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더 크게 보답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여러분 이번 주까지니까요. 혹시나 전화를 받았다 하시면 살짝쿵 새 아침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학교 다닐 때 숙제 막 열심히 해가면 수업시간이 기다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김신지 작가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한 분들은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보죠.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141번님, 새싹이시네요. 집은 천안이고 일하는 현장은 정읍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며 정읍으로 갑니다.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럼 좀 일찍 출근을 하시는가 보네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밖에서 일하기 너무나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무탈 하나로 보내세요. 2373번님,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청취자예요. 얼마 전 일한 지 딱 22년이 됐는데요. 이제 정년까지 13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센치해지면서 제 주위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렇게 딱 이렇게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어? 나 벌써 22년을 일했어? 앞으로 13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출근 잘하세요. 5863번님, 원주에 사는 빵글입니다. 원주에서 영월에 있는 국가유산 수리 현장으로 출장 갑니다. 방진복을 입고 해야 하는데 오늘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엄청난 사명감 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국가유산 수리 현장? 그러면 한옥이나 뭐 건축물 같은 것들, 우리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수리를 하시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이런 날씨에 방진복까지 입고 일하려면 너무나 힘드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수분 보충 꼭 잘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쉬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191번님, 익산에서 순창으로 출근입니다. 매일매일 출근 현장이 바뀌는 직업이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김태훈.

신청곡은 아내와 딸이 좋아하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입니다. 우리 아내 신아름, 우리 딸 김한별 사랑해 해주셨네요. 오, 태훈님 오늘은 순창으로 출근하시는군요. 아, 출근 현장이 매일 바뀌는 직업은 어떤 걸까요? 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진짜 이 더위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내분 아름님, 또 딸 한별양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아내와 딸이 좋아한다는 그 곡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함께 하시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153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천에서 충주로 출근 중입니다. 신나는 노래로 기분 업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런던보이즈의 노래는 뭐든 좋은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셔서 런던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겪어본 적 없는 80년대로 훅 갑자기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6141번님, 8191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신은영님, 영디 저 3일 내내 야간 근무를 했더니 잠 패턴이 안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샜어요. 어떻게 하면 패턴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낮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진짜 이러면 너무 괴롭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그 버둥거림. 눈을 감고 있는데 도저히 잠이 들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일단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든 밖으로는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밖에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혹독하니까 어디 실내에 뭐 괜찮은 데 없을까요? 저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쇼핑몰 가는 거 어떠세요? 그동안 못 샀던 거 뭐 아이쇼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정말 마트에 가셔도 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좀 몸을 움직여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잘 버티시고 저녁엔 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5466번님, 저는 취업 준비 중인데요. 다른 과정도 쉽지 않지만 특히 인적성 검사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성 검사를 할 때 솔직하게 써야 하는지 그 회사에 맞게 써야 하는지 물어보면 솔직하게 쓰되 극단적이지 않게 쓰라고 조언하던데 그 경계가 애매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노트북 켜놓고 한숨 쉬는 중입니다. 인적성 검사. 와, 저 이 말 자체를 너무나 오랜만에 듣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인적성 검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근데 그 가물가물한 와중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관성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좀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일관적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열심히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심선영님은요. 영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남산에 러닝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사연 보냅니다. 힘

이제는 다이어트 시작이라 응원받고 싶어요. 신청곡도 가능하다면 임상아의 뮤지컬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또 하시는군요. 근데 아침부터 남산 러닝이요? 그냥 러닝도 힘든데 남산 그 언덕 올라가는 그 러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막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스퍼트를 올리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임상아의 뮤지컬이에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우산을 챙길지 양산을 챙길지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대체로 흐리고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3도, 강릉 대구가 26도로 동해안과 영남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은 32도, 광주가 30도, 포항 3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에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 그리고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까지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비가 오겠고요.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김신지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7월 중순이에요, 작가님.
1: 아쉬워요, 왠지.
0: 이러다가 여름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여름을 누리고 즐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맞아요. 근데 6월까지 딱 너무 날씨 좋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7월 되자마자 어쩜 이렇죠?
1: 맞아요. 6월에는 사실
0: 장마도 오고.
1: 대한민국 여름이 이 정도면 너무 쾌적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그 무더위라고 하는지 그게 물 더위에 합성을 하면서요.
0: 아, 그렇군요.
1: 진짜 찜통 같은.
0: 그러니까요.
1: 습도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조금 그건 힘들긴 한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수박을 세 통째 먹고 있어요. 요즘 진짜 수채몇 이러면서 혼자 과연 올 여름에 몇 통의 수박을 해치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수박을 냉장고 시원하게 놨다가 네.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그 창문 다 열어두고 그 수박 먹는 그 정취도 여름에만
0: 빠지셨군요.
1: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0: 네. 수박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이렇게 손이 잘 안 갈까요?
1: 귀찮아서.
0: 근데 확실히 요즘 수박도 옛날보다 씨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1: 그런가요?
0: 그쵸?
1: 제가 산 수박은 씨가 유난히
0: 그래.
1: 많아서
0: 그렇군요.
1: 젓가락으로
0: 알겠습니다.
1: 계속 이렇게 발라내면서 먹고 있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빵그리즐 알려주세요.
0: 네, 알려주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 작가님이 이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방법들로 여름 시원하게 나고 있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사연들 보내주셨거든요.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747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평일에 발견해서 주신 숙제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1인입니다. 10년 일기장을 올해 초 구입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대단하세요. 하지 감자 한 박스를 사서 휴게소 스타일의 알감자와 감자전을 해먹으며 여름 더위를 버티고 있네요. 물론 내주시는 숙제를 모두 실천하지 못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문득 생각나는 과제가 있어 참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0: 우와 10년 일기장이요?
1: 와, 이거 진짜 사셨다는 분은 많고
0: 네.
1: 계속 쓰고 계시다는 분도 적은 게 이 10년 일기장 추천할 때마다 생기는 일인데
0: 네.
1: 7477님 너무 훌륭하세요.
0: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6달 넘게 7달째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1: 또 가지감자도 잘 즐기고 계시고 제가 더 열심히 제철 숙제를 가져와야겠네요.
0: 좋습니다. 다음 분은요?
1: 네. 최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신지 작가님, 얼마 전 도서관에 가서 여름 주제와 관련된 책을 고르다가 신지 작가님이 사인해두신 책을 골랐지 뭐예요. 복권 당첨된 기분이었답니다 하셨는데 이게 여름이어서 이 김신의 작가님 아무튼 여름이랑 또 하나 고르신 게 제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에 이 도서관에 사인해뒀던 책에 그걸 발견하셔가지고 반가우셨다는 얘기 같아요.
0: 그렇군요. 여기를 가서 북토크를 한번 하신 건가요?
1: 네. 여기 강연했었어서 그때 아마 사인해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글귀까지 적어서 이렇게 남기셨네요.
1: 네. 기록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두었는데 약간 7477님께 얘기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기록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오늘의 기록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7477번님 그리고 최송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0: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사이, 복날에 대해 알아보기. 네, 어제 초복이었는데 뭔가 다들 챙겨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복날의 복이 원래 숨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름 한가운데서 양기, 이 해의 기운이 극성을 이룰 때니까 이때는 사람도 짐승도 더위의 기운이 꺾여서 엎드리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라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 숨다, 엎드리다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사람들은 더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더위에 순응하면서 여름을 건강히 날 수 있도록 세 번의 쉬어가는 날을 마련해 둔 거죠.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의 좀 간이 정거장처럼 기력을 보충하면서 쉬어가자 하는 의미였을 텐데 이 초복, 중복, 말복이라서 우리가 삼복 이라 부르고요.
0: 네?
1: 이게 뭐 24절기인가 명절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지켜온 세시풍속의 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삼복 날짜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0: 그러게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1: 그렇죠. 그냥 달려 적혀 있으니까 네. 올해는 초복이 뭐 어제구나 뭐 중복은 언제구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옛사람들이 날짜를 셀 때 천간이라고 하는 10개의 글자 를 차례로 붙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0: 네네.
1: 요 열 글자에서 복날은 이 가운데 경이 붙은 날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가 지난 뒤에 세 번째 경일이 초복, 네 번째 경일이 중복. 그리고 입추 지난 뒤에 처음 오는 경일이 말복. 그래서 복날이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왜 하필 경일이었을까?
0: 네.
1: 에 대해서 문헌에 뭐 정확히 남아있진 않은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여름은 이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경은 금의 기운을 상징해서 오행에서 불은 금을 억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여름의 강한 화기를 다스리는 상징으로 이 경일. 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유래와 또 왜 경일이 기준이었을까를 따져보면은 삼복이 자연의 기운을 읽어내면서 계절에 순응하려고 했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떻게 자연에 우리가 맞서겠어요. 받아들여야죠.
1: 맞아요.
0: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더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복날을 만든 거네요. 여기에서도 이 오행이 나온다니.
1: 그렇죠.
0: 역시.
1: 그리고 경일 맞서 경일이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 화의 기운을 금이 억제한다고 봐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또 복날을 보통 보양식 먹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고 우리 빵그리분들도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 분들한테 또 아는 척하기 이만한 게 없거든요.
1: 맞아요.
0: 왜 복날 이날인 줄 알아?
1: 또 괜히 그 복날 이면은 주변에 또 상권에서 다 이 그런 걸 내놓잖아요.
0: 그쵸.
1: 오늘 뭐 복날 보양식으로 뭐 뭘 한다 이런 거 할 때 뭐 동료들이나 가족들하고 식사하실 때 괜히 아는 척하기 좋은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듣고 올게요.

0: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나의 보양식이다. 나만의 복다림 음식 정하기.
0: 복다림이요?
1: 네. 이 복날 하면 우리가 사실 거의 입력된 것처럼 삼계탕?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나는 물에 빠진 닭은 싫다 해서 치킨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한번 관점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요. 여기 나 혼자 산다에서 김신영 님이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이다.
0: 어허.
1: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 맞네요.
1: 이 그때 이제 후두염에 시달리고 있던 신영 님이 이 후두염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으깬 딸기를 거의 막 대접 같은데 한 사발을 먹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최애 음식이 또 당면이잖아요. 그래서 당면을 잔뜩 넣은 떡볶이로 보양식, 나만의 보양식을 차려 먹으면서 사실 뭐 이것저것 좋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이다 하면서 자신만의 이 보양식 철학을 전파한 적이 있었어요.
0: 맞는 말이네요.
1: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또 이 짤로도 막 돌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내 몸에 좋아도 입맛에 안 맞아서 억지로 먹으면 무슨 소용인가.
0: 그것도 맞아요.
1: 네. 얼마 전에도 그 유재성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고3차 같은 거 제작진이 항상 그 벌칙으로 줄 때 그래도 몸에 좋다라고 네.
0: 강조했죠.
1: 근데 고3차를 먹을 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몸에 좋다는 부분과 스트레스가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먹는 것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먹어야 내 몸에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나에게 가장 당기는 음식. 그런 것을 한번 먹는 게 먹고 행복해지는 음식을 찾는 게 네. 나만의 보양식이 아닐까 싶어요.
0: 좋네요.
1: 영대인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떠오르는 그렇다면 나에게 여름 최고의 보양식은 이거다.
0: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꽂혀있는 건 열무국수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1: 너무 맛있겠다.
0: 열무가 일단 맛있고 김치 국물에 뭐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식초에 참기름 조금? 그렇게 많이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1: 역시 여름은 면의 계절인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 다음에 콩국수.
1: 콩국수
0: 너무 맛있어요.
1: 지금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어요.
0: 네,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쵸, 그쵸.

0: 진짜 맛있죠.
1: 맞아요. 이제 빵그레들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렇게 치면 나한테 여름 최고의 보양식은 땡땡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사실 이 예로부터 이를 복다림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우리가 복다림이라고 했는데 다리다라는 말이 요즘은 한약재를 다리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데 옛말에는 기운을 도두다. 몸을 추스르다, 몸을 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복다림이 말 그대로 복날에 몸을 보충하는 걸 뜻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삼복에 계곡이나 냇가, 나무 그늘 같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좀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피하던 풍습을 복다림한다라고 불렀거든요. 여름철에 이 기력이 쇠할 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몸의 원기를 회복해서 남은 여름을 무사히 건너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옛날에는 복날에도 팥죽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요즘은 복날 하면 삼계탕이 압도적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복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복죽. 이라고 불렀는데 동제 팥죽과의 차이가 뭐냐면 동제는 귀신을 쫓기 위해 먹었다면 복날의 팥죽은 더위를 쫓기 위해 더위 먹는 것을 피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먹었다고요. 근데 좀 말이 귀엽지 않나요?
0: 그렇네요.
1: 복죽.
0: 복죽.
1: 복죽. 복죽. 여러분들만의 좀 뜨끈한 음식 드시는 걸 복죽이라고 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이열치열 하시는 분들 있죠.
1: 저는 지난주에 지금 옹심이 생각뿐입니다. 옹심 먹고 싶어요.
0: 먹고 싶네요. 네. 네. 보통 근데 복다림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1: 그래서 계곡도 찾아가고 이제 동네 마을 근처에 냇가도 가고 혹은 그 시원한 나무 그늘, 느티나무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복다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복다림은 시원한 곳 플러스 음식의 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조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영디의 열무국수를 어디서 먹을까? 영디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 아래서 먹을 그쵸, 것 같긴 한데
0: 그쵸. 네.
1: 그걸 좀 찾아가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여름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어떤 계곡에 가서 이 음식을 먹고 온다라든지 또 산 아래에 있는 좀 평상이 있는 곳 이런 데 가서 좀 식당에서 감자전 먹고 온다. 하는 식으로 나만의 좀 시원한 장소 플러스 나만의 보양식 요 조합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이다라는 말이 진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은 끝인 거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1: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때려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 빵그리 분들. 적당히 영양가가 네.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양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왔던
0: 맞아요.
1: 것. 사실 뭐 요즘 음식들 다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은 나만의 보양식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옹심이를 찾아 나서실 테니까 나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찾아 나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좋아하는 열무국수도 그렇게 건강에 좋진 않을 것 같은데.
1: 열무 얼마 건강에 좋은데요.
0: 그러면 국수가 더 많은데요.
1: 아니죠. 맛있게 먹고 좀 운동하면 되죠.
0: 아, 그럴게요. 네. 더 운동하기로 저도 마음 먹고 이 시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보양식 잘 챙겨 드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작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안준원님. 7월 16일 오늘은 사랑하는 동이들 채연, 채연이가 세상에 온 날입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이만큼 잘 키워준 아내 현이야, 사랑한다. 신청할 노래는 저희 쌍둥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해주셨네요. 역시 아이브 초통령 맞네요. 채은이 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쌍둥이라니 또 이렇게 단짝 친구, 평생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 생일 정말 축하하고요. 즐거운 생일 잘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준호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그럼 아이브의 블랙홀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특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

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오늘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마지막 결승 진출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또 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있을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2026 북중미 월드컵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월드컵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도 막바지를 어느덧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쏘겠습니다. 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오늘은 첫 번째 문자마다 건강에 좋은 선물만 모아서 만든 무려 20만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 박스를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5000번째 되면요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10000번째 문자 주인공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그냥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위켄드와 다프트 펑크가 함께한 I Feel It Coming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첫 곡. 7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모닝 김혜진님이 메시가 메시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축구의 신. 그러니까요. 대단해. 아르헨티나 대단한데 스페인도 대단해요. 그래서 와 결승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어떤 팀을 응원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손성아님께서 테디 저는 휴가 내고 안면도 놀러 갑니다. 남들 일할 때 쉬는 맛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부럽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놀러 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재밌게 놀다 오세요. 날씨가 또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 잘 대비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3310번님이 어제 거래처에서 미팅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는 말에 괜히 반갑더라고요.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를 묻길래 자신있게 굿모닝 FM 태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계속 언제까지 오지? 수요일까지인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까지는 계속 오겠네요. 그러면 022056으로 뜨는 번호 받아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증해 주세요. 3310번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고 대개방 날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여는 날 잘 없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만 하겠습니다. 8시까지 예. 도착한 문자 중에 첫 번째 문자는 기능성 베개, 멀티비타민 등 건강에 좋은 선물 모아서 만든 20만 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박스, 건강을 위한 세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5000번째 문자 되시면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드립니다. 가능성 있죠. 5000번째 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0번째 문자 주인공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번째 주인공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안 받으시면 10000번째 이렇게 다음 분한테 넘어가니까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샵 8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카운팅을 위해서 이벤트는 문자로만 진행이 돼요. 미니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미니는 카운팅이 되지 않아서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확장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연구관 위진님과 함께할 거예요.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 드디어 국립국어원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MBC 양소연 기자와 오키뉴스를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라

0: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 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 보세요.
7: 4만 원
6: 회계 관리.
7: 4만 원
6: 재고 관리.
7: 4만
6: 원 생산 관리.
7: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7시 13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6: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
15: 목모닝.
16: 제헌절 휴일 앞두고 오늘은 지역마다 다른 여름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오늘과 내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반면에 서울, 경기 등 중북부 지방으로는 오늘과 내일 우산 말릴 타이밍입니다. 비는 오전에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 그리고 밤에는 경상 서부에서도 비가 와서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나 높겠고요. 광주가 30도, 포항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영남 지역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5: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이

0: 추억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음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등장인물 맞히기가 아니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재민이를 보다 잘 돌보기 위한 GOD의 역할 나누기.
2: GOD의 리더 박준, 아빠로 당첨. GOD의 보컬 선보영, 왕엄마로 당첨.
3: 진짜 미운정이 무시 못한다니까.
4: 응이야, 대결을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5: 진짜. 진짜
6: 좋아요.
7: 좋아요. 좋아요. 돼지야 좋아요.
8: 아쉽네가 돼.
0: 아,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1942번님 축하드립니다.
9: 김치장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0: 선착순 1등은 쉽지 않아요. 신의 영역 쉽지 않은데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 어디에 나온 장면인지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원조 육아 예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풀네임은 GOD의 이것인데 여기서 이것에 들어가는 네 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만 맞춰주셔도 돼요. 자, GOD의 노래 정답 받는 동안 듣고 오겠습니다. 애수.

0: G.O.D. 애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은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바로 G.O.D.의 육아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응아. 대시아를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2: 진짜. 진짜.
3: 좋아요.
0: 좋아요. 좋아요. 대지야 좋아요. 아, 이 재민이 웃음이 너무 생각난다. 2000년도에 방송했던 예능이에요. 재민이가 99년생으로 막 이제 돌 지났을 때였는데 G.O.D는 재민이를 키우고 재민이는 또 G.O.D를 성장시키면서 우당탕당 육아일기. 아, 또 우리 추억 속에도 함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 G.O.D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예, TXT 육아일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이지민님이 육아일기 투바투도 육아일기 하는데 G.O.D가 게스트로 나오더라고요. 재민이 생각이 났어요. 후후후. 3693번님 육아일기 하트하트. 재민이가 정해준 수록곡이 바로 애수였잖아요. 맞아요. 재민이가 애수에 반응해가지고 춤추는 바람에 예 이걸로 하자 이랬는데 기억이 다 납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새로운 코너 준비되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일 모닝 나이트 즐겨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1: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지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이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샌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7922번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사과폰 무음 촬영 가능해진 거 봄. 테디, 사과폰으로 사진 찍을 때 원래 무음 모드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전면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에는 무음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대요. 공공장소에서 셀카 찍을 때 민망했는데 얼른 업데이트 해봐야겠어요. 예, 다만 이제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을 때만 무음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업데이트를 해도 폰 기종에 따라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에는 소리가 안 나고 후면 카메라는 이제 찰칵 소리가 나는 그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뭐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조용할 때 사진 찍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럴 때 있잖아요. 네, 792번님 사과맛 파이 드립니다. 0012번님 MBC 예능 프로그램 심야 괴담의 상금 봄. 사연이 방송에 채택되면 상금을 주는데요. 44만 4,444원을 준대요. 일명 액땜 상금이라고 불린다는데 통장에 44444 이렇게 찍혀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심야 괴담에는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무서운 이야기를 출연진들이 실감나게 들려주는 공포 예능 프로그램인데 저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4가 연속되는 금액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금도 심야 괴담에 답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4일에 태어나가지고 4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저는 0012번님 떡볶이 맛 과자 드립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첫 번째 문자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6578번님이 굿모닝 테디 긴긴 출근 시간 굿모닝 FM 항상 잘 듣습니다. 출근길 지겹지가 않아요. 화이팅 하셨는데 이분께 20만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 박스 드립니다. 이벤트 8시까지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이제 45분 남은 겁니다. 아니다 35분 남았나? 35분 남은 겁니다. 얼른 도전해 주시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번째 문자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드릴 거고 10000번째에는 크루즈 승선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번째마다 20만원 상당의 건강 박스 드릴 거예요. 어지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선미의 신곡 같이 듣겠습니다. Forever July.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선배 신곡 10개밖에 못 들었네요. Forever July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이정숙님이 송아지가 열차 탄 거 봄? 브라질의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차 중인 열차에 송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탔대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송아지도 무사히 열차를 나왔다네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송아지가 어디서 왔을까? 얘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쨌든 안전하게 다 인사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정숙님, 이온 음료 드립니다. 3924번님, 메시와 야말의 뜻깊은 만남 봄? 17년 전 유니세프 프로그램에서 메시가 야말을 목욕시켜줬는데요. 시간이 지나 둘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축구 황제와 축구 최고 유망주의 대결인데 재밌는 관점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서사도 있었지. 진짜 근데 메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서 솔직히 감동있어요. 약간 소름 돋아 볼 때마다. 3924번님 초코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아, 월드컵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온 모든 선수들 멋진 모습 보여줘서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이제 월드컵도 끝나가네요.
3: 맞아요.
4: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3: 왜? 왜?
4: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다른 나라 걸 봐도 감동적인 순간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대부분 이번 주 다른 날들에 비해서는 좀 덜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고장차가 있어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면서 정체고 잠실대교 부근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 좀 더 수월합니다. 반대 강 동쪽으로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서안남에서 송파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송파 부근에 화물차 사고가 있었고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송내 부근도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이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복날이었는데 좀 뭐 드셨어요?
1: 아, 저 오리 백숙.
0: 아유야.
1: 먹었습니다.
0: 제대로 드셨네.
1: 저 얼굴에서 광이 나지 않나요?
0: 그러니까 기운이 좋아 보이네.
1: 네.
0: 어그보면서요 예능 심야 개담에 상금 444,444원 준다는 소식 들렸는데 저는 이제 4월 4일에 태어나서 이게 약간 어쩔 수 없이 4를 애정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어때요? 행운의 숫자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3 좋아해요.
0: 3?
1: 네. 이 3을 90도로 딱 뒤집으면 웃는 눈 모양이거든요.
0: 아, 그렇지.
1: 네. 그래서 약간 숫자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3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의미가 또 귀엽네요. 네, 자영 리포터 또 웃상이신데
1: 네.
0: 숫자 3과 잘 어울리네.
1: 그렇죠.
0: 예. 자, 각자 뭐 좋아하는 숫자 있겠지만 4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결혼 준비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스드메 가격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정부가 결혼 서비스 업체들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는데도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결혼식장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미리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알기 어렵다면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1: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예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 5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전국 5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스드메 업체가 약 1,500개인 점 감안을 하면 정말 극히 일부에 그친 건데요. 예식장도 전체의 약 26%만 가격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0: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암행 투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신부 대기실이나 꽃 장식, 테이블 배치 등을 둘러보고 나오는 건데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서 이 예식장 음식까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식장을 예약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또 가격도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요.
0: 예, 결혼은 인생의 큰 행사인데 예비 부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 중립, 공학, 공학? 국립중앙박물관, 발음이 갑자기 안 됐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0: 네,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약 380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약 40%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약 7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연간 관람객 약 650만 명으로 세계 박물관 3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요. 올해 연간 관람객은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관람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박물관도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는 개관 시간을 오전 9시로 30분 앞당기고요. 폐관 시간은 오후 6시로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하루 관람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여유롭게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겠죠.
1: 예, 근데 주말에 주차만 최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여름 색다른 체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농촌 투어패스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교통비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농촌 투어패스라는 게 나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어요?
0: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촌 관광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 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상 지역이 전국 88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패스를 구매하면요. 대상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고요. 인구 감소 지역 일부 노선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이용하면 농촌 체험마을과 전통주 양조장, 승마체험, 농가 맛집 등 다양한 농촌 관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1: 좋은데. 교통비 아끼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투어 패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0: 네, 네이버와 티머니고, 코레일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여행 일정에 따라서 시간권과 수량권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권은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제휴 가맹점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올해 새로 도입된 수량권은 1회권과 3회권, 5회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효기간 60일 안에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행 일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 지역과 참여 가맹점 등 자세한 내용은요. 농촌 관광 누리집 웰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올여름 북적이는 관광지 대신에 여유롭게 농촌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미령님이요. 국중박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요. 캐대연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캐대연 때문에 시작됐지만 와보신 분들이 또 입소문 내시고 하셔가지고.
0: 저 아직도 못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 저는 아직 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3800번님이 서울에서 5시에 출발해서 통영 가는 길인데요. 무주쯤 지나니까 차가 하나도 없네요. 혼자 심심한데 태희 형님이 같이 가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청취율도 대박 나실 것 같아요.
0: 오.
1: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또 공휴일이 돼서.
0: 맞아요.
1: 몇 년 만에 공휴일이 된 거야. 그래서 휴가 내신 분들 많은데 대중교통도 오늘 뭐 사람 많지 않다고 하네요.
0: 저도 아침에 쭉 달려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4849 아침잠을 확 깨워주는 테디의 굿모닝 아침 인사 목소리로 힘을 얻고 있어요. 밀리는 출근길의 지루함도 늦을 것 같은 불안함도 싹 달아나게 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아침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이분에게 진짜로?
0: 오.
1: 갑자기 왜 이렇게 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께 20만 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 박스 쏜대요.
0: 와!
1: 첫 번째 문자마다 드리는 선물인데 진심이 확 느껴져가지고 우리 민경 PD가 틈틈이 또 선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데. 왜냐면 살림 또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죠. 쏘는 사람이 있으면 챙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진심인데 어떻게 다 챙길? 갤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저랑 전화 연결도 하고요.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목동에 거주 중인 휘라고 해요. 33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던 엄마가

0: 이제 평생 퇴근을 하셨어요. 그동안 같이 놀러 가자고 그렇게 졸라도 일 때문에 꿈쩍도 안 하시더니 지금은 단둘이 제주에 놀러 왔답니다. 일하시느라 놓쳤던 시간들 앞으로 다 채워드릴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의 눈부신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즐거운 추억 하나 보태고 싶어서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우, 많은 예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바로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테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 거주 중인 김윤희라고 합니다.
0: 아, 윤희님 그래서 휘라고 하는군요.
1: 네.
0: 휘님 너무 마음이 이쁘네요. 엄마랑 이제 여행을 가신 건데.
1: 네네.
0: 첫 번째 여행인가요, 그러면?
1: 거의 손에 꼽힐 정도.
0: 아, 진짜 오랜만에 네. 또 여행을 가신 것 같은데. 네. 여행하면 엄마랑 케미 괜찮아요?
1: 엄마가 조금 오지랖퍼여가지고 그럴 때 아니고서는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아,
1: 네.
0: 여행하면서 케미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가족이라도.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 또 맞춰주거나 아니면 둘 다 잘 맞거나 이런 건데.
1: 네.
0: 아, 너무 마음이 예쁘네요, 근데.
1: 아니에요, 감사해요.
0: 아유, 참. 어머니 그럼 옆에 계세요?
1: 네, 옆에서 지금 같이 떨려 하면서 같이 진짜? 계세요.
0: 어머니 네. 응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잠시만요.
0: 네.
2: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0: 아, 오랫동안 또 일하셨는데 손 놓으셔서 네. 좀 서운하시겠어요?
2: 아니요, 안 서운해요.
0: 아, 시원해요?
2: 네.
0: 너무 좋네요. 따님, 이제 퀴즈 잘 풀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죠.
2: 아, 네네. 김강아지 휘 화이팅!
0: 화이팅!
2: 찾아가자!
0: 너무 좋다. 아, 어머니 다시 바꿔주십시오.
2: 네.
0: 야.
2: 네, 전화 바꿨어요, 테디.
0: 어머님이 너무 밝으시네.
2: 네.
0: 아, 너무 사랑스러우신데요?
2: 너무 지금 그냥 은퇴하셔서 지금 뭘 해도 다 좋으신 상태예요.
0: 그래, 이게 손 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놓으면 또 시원하게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오늘
2: 네,
0: 잘 즐기고 계시네요.
2: 너무 허가분해하고 계세요.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또 두 분의 추억에 좋은 마무리가 되려면 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2: 아니요, 지금 너무 떨려요.
0: 어떻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2: 화이팅!
0: 아이,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 건데 행운 시간 77초 동안 내드립니다. 모를 문제 빨리 패스하시고 그래야 돌아와서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2: 네.
0: 좋습니다. 이제 갑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23 빼기 15는?
2: 8.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2: 패스.
0: 삼복 중에 첫 번째에 드는 복날을 부르는 말은?
2: 초복.
0: 해상 케이블카, 갓김치, 밤바다가 유명한 도시는?
2: 여수.
0: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대사가 나온 시트콤의 제목은?
2: 패스.
0: 7월을 영어로 하면?
2: 어떤 거요?
0: 7월.
2: 7월, July.
0: 속담 송충이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에서 이것은?
2: 송충이 폴립.
0: 좋았어. 나트륨의 원소 기호는?
2: Na. 아, 뭐지?
0: 맞아. 사자성어입니다. 고무래를 보고도 정자를 알지 못함. 목불. 와, 어렵다.
2: 패스.
0: 2027년 최저 시급은?
2: 아, 2만 1,700원인가
0: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 비슷해. 2만이 아니에요.
2: 1,700원?
0: 나이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아, 야, 아깝다. 아까워.
2: 바로인가 누구인가요? 아, 걔 누구지?
0: 맞아. 바로 있는 팀.
2: 비원에이포.
0: 맞아. 맞아. 비원에이포였는데. 어쨌든 문제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문제 너무 잘 푸셨어요.
2: 근데 아, 너무 떨려요. 지금도 막 손까지 막 떨려요. 덜덜.
0: 아, 그래.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알려주신 게 있어서 6.5개라고 하려고 하다가 원팀이니까 네, 인정했습니다. 원팀이니까 인정했어. 자, 일단 오답부터 알려드리면 아까 B1A4 맞추셨고 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대사가 나온 시트콤 제목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웠어. 아~ 이 대사 저도 어디 나온지 잘 가물가물해요.
2: 그러게. 네.
0: 사자성어는 최고 난도였어요. 최고 난도. 고무래를 보고도 정제를 알지 못한 목불식정이었습니다.
2: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0: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휘님. 아유, 우리도 너무 멋지게 잘 푸셨고 또 마음도 엄마를 향한 마음도 엄마도 또 예, 즐기는 이 목소리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엄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이렇게 먹고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의 엄마 인생 많이 많이 응원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0: 아, 또 이게 마음에 늘 있는데 말로 하면 울컥 나와요. 휘님.
2: 네.
0: 아, 휘님도 예, 사랑 많이 받는 하루하루가 쌓일 겁니다. 너무 사랑이 넘치시네요.
2: 감사합니다. 혹시 때리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요.
2: 이 엄마랑의 응원을 응원해준 저희 가족들, 신랑 그리고 두 아들들, 같이 못 온 내 동생, 그리고 아빠, 그리고 용돈까지 챙겨주신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두 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너무 예쁘다. 너무 완벽한 가정이에요. 휘님, 우리 어머님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감사합니다, 테디.
0: 감사합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솔잎 관련 문제 더불어 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떡 중에 하나인 이것은요, 찔 때 바닥에 솔잎을 깔아서 떡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요, 또 은은한 솔향을 더합니다. 쌀 반죽에 파치나 깨, 꿀 등을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빚어 만들며 주로 추석에 많이 먹는 떡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힌트예요. 누구 편 들 거예요? 무조건 굿모닝 FM 방송편을 들어주실 건죠? 예. 억지로 해봤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들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발표할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찔 때 솔잎을 바닥에 깔아서 은은한 솔향을 더한 우리나라 전통 떡. 정답은 바로 송편이었습니다. 0231번님, 송편. 저 지금 아침으로 송편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하셨고요. 진짜

로? 정수민님이 송편. 저는 깨 송편 좋아해요. 어렸을 때 골라 먹는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후후후. 그러셨군요. 이게 다 송편은 편식하게 돼 이상하게.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서. 이번 포함해서 다섯 분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선정해서 캡슐 세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2000번째 문자 도착했습니다. 0915번님이.

0: 테디가 지켜주세요. 커피 한 잔이면 오늘 하루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 박스 드립니다. 커피 한 잔보다 더 파이팅을 드려야죠 저희가. 8시까지 계속되는데 5분도 남지 않았어요. 예, 생각보다 오늘 휴가 떠나서 그런가 문자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3000번째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곧 될 것 같아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문자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번째가 되면요.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드리고요. 크루즈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타고 가야지. 아, 그걸 쓰는 건 아니에요. 상품을 제가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중간고사를 잘 본 중학생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오면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야. 그러다 수능시험을 잘 치고 나면 대학 가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직장생활 준비로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위해 희생되며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희생되는 인생. 미래라는 두 글자에 매여 지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포유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퇴직하고 알바로 오전에 시간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3등 되시면은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제 손으로 뽑아 준 거에 되게 뭔가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요. 끝나고 지금 한 78일 된 손주 있거든요. 손주 보러 갈 거예요. 딸네 집에. 건강하고 착하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주가 되길 할머니가 많이 기도할게. 오늘 하루 그냥 손님한테 좋은 기운을 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보 굿데이.
0: 따뜻하게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복권을 판매하는 익명의 한 50대 여성분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어요. 복권 당첨돼서 다시 온 손님들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복권을 저는 이제 간혹 사거든요. 자주 사는 편은 아니고 그때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복권 건네주시는 사장님들 한번 눈길이라도 이렇게 한번 예, 좀 봐야겠어요. 늘 그냥 복권 번호만 보느라 아니 누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왔는데 78일 된 손주 보러 따님 집 간다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이 차오르는 게 느껴져서 저도 괜히 예 손주도 없는데 뭐 손주는 뭐야 자녀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같이 들었네요. 행운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목소리 고이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8시까지 예 1시간 동안 저희가 이벤트 했었는데 2000번째까지밖에 안 왔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3000번째 4000번째 다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5000번째로 왔는데 2536번님이 당첨 한번 돼봅시다. 10년 넘게 듣고 있는데 당첨 한 번이 안 되네요 하셨는데 당첨됐어요. 0680번님이 491명이 있는 아파트 단톡방에서 굿모닝 FM을 홍보했습니다 하면서 홍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또 4000번째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분들께 20만원 상당의 굿모닝 건강 박스를 드립니다. 과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단톡방인데 올리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천에서 오신 분들 소리 질러! 예, 조용하네요. 선물 이벤트 마감이 됐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022056으로 전화가 오면 야 서울 지역에 이제 주로 오기는 하는데 2056으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인증 예, 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종종 하겠습니다. 항상 굿모닝 FM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 PD가 생각보다 선물이 안 나가서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예, 퀴즈나 쉽게 좀 내달라는 의견이 많네요.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조금 일찍 만나보실 거고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언어유희 확장판으로 진행됩니다. 그토록 제가 바랐던 시간이에요. 국립국어원 연구관 위진님이 나와주십니다. 이유진 아나운서와 확장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티맵 대리,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통닭 복날에도 가마치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7분 20초 21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장마 쉼표는 있지만 아직까지 마침표는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에 또 다시 강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 오전에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 밤이 되면 영남 지역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영남에는 최대 80, 충청, 경북 지역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에 중부지방, 영남 지방으로는 폭우 수준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무더위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강릉 27도, 오늘 낮에는 포항이 37도, 광주, 전주 30도, 서울은 32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소연 기자님한테는 좀 물어보기 무섭긴 한데.
1: 뭘?
0: 복날에 뭐 챙겨 드셨나요?
1: 아니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지만
0: 예.
1: 챙겨 먹을 정신이 없었네요.
0: 아, 이 참. 저는 이제 양소연 기자님과 예, 피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자꾸 내가 이런 질문을 그냥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안부로 툭툭 던지는데 뭘 하나도 챙겨 먹는 게 없어요. 뭐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1: 그러니까요.
0: 아, 정말.
1: 이래서 맨날 골골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진짜 큰일 난다니까. 잔소리만 하지 말고 챙겨주는 오라버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걱정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자, 키워드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변동성, 두 번째 키워드 지켜지지 않는 약속,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장마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변동성입니다.

0: 코스피 7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1: 네, 어제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6.24% 오른 7284.41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7000선을 넘은 건 지난 10일 이후 세 거래일 만이었는데요. 어제 장 시작부터 코스피 전장보다 올라서 7082.91, 이미 7000선 넘겨서 출발했습니다.
0: 예,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1: 네, 개장 직후 가파른 상승세에 장 열린 지 6분 만인 9시 6분쯤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에만 36번째 와, 사이드카였고요.
0: 36번째요?
1: 네, 그 36번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지난 한 달 반 동안 발동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아니라 특정 종목 하나의 하루 주가 변동률에 따라 성과가 정해지는 금융 상품입니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는데요.
0: 네, 이게 고위험 이제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종목의 하루 변동률에 따라 성과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종목의 하루 변동률의 두 배로 성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루 3% 상승했 했다면 6% 수익이 가능하지만 삼성전자가 하루 3% 하락했다면 6%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종목의 상승이 지속되면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한 경우 본전을 찾으려면 더 큰 상승률이 필요해지는 거죠.
0: 예, 상승과 하락이 요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면요.
1: 네, 종목이 요즘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손실이 계속 쌓이고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본전 찾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위험도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0: 예,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모는 어떻게 돼요?
1: 네, 어제도 16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거래 대금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34조 원이니까 그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라는 단일 종목에 걸고 있는 거죠. 국내외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반도체 투톱에 몰린 구조인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어제 경제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지시했고요. 오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모여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 대안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0: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지켜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일본의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하게 한 역사가 담긴 현장입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1519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광산 202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고 해마다 추도식도 열겠다고 약속했어요.
0: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현장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 즉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0: 근데 권고네요?
1: 네, 권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써서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는데요.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이 권고를 일본이 따르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0: 약속 안 지키면 세계유산 네. 등재 취소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럴 수 있죠. 현재 모두 1200여 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등재가 취소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취소 사유도 유산 자체가 훼손됐다거나 하는 아주 제한적인 사유여서 일본 정부가 계속 약속을 안 지킨데도 등재 취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 일본 정부가 이러는 게 사도광산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1: 네, 일본 하시마섬 군함도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곳인데 일본 정부

0: 정부는 이 군함도에 대해서도 역사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강상과 관련한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의 권고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다시 장마철입니다.
1: 최근 폭우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오송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던 이유로 먼저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탈출할 대피 유도시설이 없었던 점, 그리고 침수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꼽혔는데요.
1: 네, 사고 이후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대피 유도시설은 다 마련이 됐을까요?
0: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피 유도시설,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벽면에 손잡이와 비상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지하차도 92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1곳에 아직 대피 유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 네, 침수 위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요?
0: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차도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물이 차면 차단막이 내려와 운전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 차단 시설 역시 전국 52곳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등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22곳에 더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예산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다 아는 말인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된단 말이 있죠.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도 덜 지켜진 약속도 입니다.
1: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1: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봬요.
1: 네. 내일의 프라미스 미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초대석 아침에 끼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언어유희 확장판으로 돌아옵니다. 국립국어원 소속 위진 연구관이 나와주시고요.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0: 낮이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스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오늘 아깨미 진짜 특별합니다. 언어의 확장판으로 함께 할 건데 모신 분도 그래서 특별해요. 우리말을 사랑하는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의 위진 연구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0: 아, 녹음 방송을 그래도 해보신 적 있고.
1: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0: 아,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또 환영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모시고 싶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일하고 있는 위진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몇 시쯤에 출근하시나요? 국립국어원은.
1: 원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인데요. 네. 저는 길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시차 출근을 하고 있어서 보통 9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0: 9시 반까지?
1: 네.
0: 오늘 그러면 출근 시간보다 먼저 이곳에 와주셔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 늘어난 거네요.
1: 그렇긴 합니다.
0: 그래서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이거. 예, 나라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이휘준 아나운서 맞아 인사해야지. 휘준 아나운서.
2: 네, 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희준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네. 이렇게 마주하니까 뭔가 제가 이제 검사를 받는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언어유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랑받아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 저런 언어 막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저희가 좀 전문가를 모실 타이밍이 됐다.
2: 진짜.
0: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가들 중에서 굿모닝 FM 테이미다를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게 된 건데 이 조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암 MBC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시게 된 거라고.
1: 네, 그렇습니다.
0: 야, 이거 폭탄 돌리기 잘못 걸린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가까이 살아서.
1: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 방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제가 딱 제목을 들었는데 무려 굿모닝 FM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긴장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많으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저희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과장님이 굉장히 따뜻한 말씀으로 다 긴장되는 상황이고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시는 거면서
0: 말투만 따뜻하네. 네,
1: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위원구간이 집이 가장 가까우니까 갔으면 해 이러시는데 긴장되는 상황과 능력은 주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한데 네. 집과의 MBC와의 거리는 물리적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0: 야, 완전
1: 그래서 반박하기 그렇죠. 어려워서 여기에 그렇죠. 왔는데 네. 또 막상 오니까 좋습니다.
0: 그렇죠. 환영합니다. 와서 또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 네.
0: 어쨌든 가까워서 오시게 되셔가지고 긴장을 좀 하고 계신데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휘준 아나운서 오늘 이렇게 국어를 위해서 국립국어원 소속 네. 연구관 위진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2: 네. 저희가 언어유희 코너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2: 어떠셨어요?
1: 너무 어렵다. 항상 네. 뭐가 맞지? 네. 이게 손으로 쓸 때는 좀 덜 헷갈리는데요.
0: 네.
1: 막상 이렇게
0: 들으면서
1: 들을 때는 많이 헷갈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배우는 코너입니다.
0: 세상에 연구원이 우리 배운데.
2: 저희 쉬는 시간에 살짝 얘기할 때 네. 좀 어려웠던 거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1: 어려웠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틀린 네. 거. 걸쭉하다.
0: 걸쭉하다.
2: 오히려 네. 틀리셨어요?
1: 네. 걸쭉하다는 순간에 들었을 때 원래 걸쭉하다가 맞는데
0: 그쵸.
1: 걸쭉하다가 맞나? 이렇게 순간 헷갈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래,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 이 언어유희가 또 익숙한 단어를 찝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쓰던 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관님도 네.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동질감 느끼면서
2: 친근감이 갑자기 생겼어.
0: 갑자기 생깁니다.
2: 저 궁금한 게 이 국립국어원 정확히 이제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을 목적으로 국민의 언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1: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를 좀 다지는 기관인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0: 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국어 생활이 기준이 되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국어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은 좀 들어보셨을까요?
1: 그럼요.
0: 국어 사전들을 편찬합니다. 또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단어들을 좀 쉽게 외국어를 한 고유어로 바꾸는 일도 하고 있고요. 국어생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한국어를 학습해야 한국어 능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국가적 규모의 언어 자원을 구축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고 교원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잘 모르시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농인이 점자와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어와 점자 자료도 구축하고 교원과 교용과 교재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아, 국립국어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1: 진짜 많이.
2: 진짜 아니, 일이 너무 많다.
1: 연구관님 근데 이거 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0: 물론 아닙니다.
1: 어떤 파트? 네.
0: 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같은 어문 규정을 뭐 재개정을 준비한다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표준국어 대사전을 포함해서 저희 국어 사전의 편찬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아, 저희가 딱 또 필요한 분이 가까이 살고 진짜요? 계셨네요.
1: 딱 그 맞네요.
2: 부분이,
1: 네.
2: 딱 그 부분이 필요했는데 자, 일단은 뭐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부 이제 마무리하고 4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게 또 상황극 하면서 저희 상황극 있잖아요.
0: 네.
2: 거기에 저희가 좀 난감하거나 어려워했던 네. 단어들 쫙 다 넣어가지고 한번 달려볼 거거든요.
1: 네네.
2: 이제 연구관님이 또 긴장을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평소에도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거 많이 오고 이렇게 문답을 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 담당자가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예 계셔서 국어생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국어원에서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전화로 전화 상담을 다 해주십니다.
2: 아, 하고 있어요.
0: 네.
2: 그 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동사 되다의 어간 되하고요. 되어의 준말인 도의 되.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고요.
2: 어려워.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워 하시는 것들은 띄어쓰기에서는
1: 네.
0: 잘하다의 반대말인 붙여쓰는 못하다. 하다의 반대말인 뭐 띄어쓰는 못하다.
2: 네.
0: 이걸 문맥 안에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2: 못하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네. 언제 붙이고 언제 띄는지 모르겠어.
0: 네,
1: 그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0: 네, 네.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잘하다의 반대말이면 붙여쓰는 못하다다. 하다의 반대말이면 뭐 띄어쓰는 못하다. 이런 예를 들면 나는 접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수영을 잘 못해. 접영을 잘 못해. 이럴 때는 이제 능력에 관한 거니까 붙여쓸 수 있고요.
2: 네.
0: 아니면 이제 수영장에 물 상태가 안 좋아서 수영을 못해. 띄었습니다.
2: 이런 거 저희 4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올게요.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1: 네, 교통리포터 입장에서 집이 가까워서라는 이유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정체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계속 빗길이라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상 시간 안에 가실 수 있겠고요. 고속도로도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쪽 경인고속도로 신월 부근 지체고요. 이어지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도 괜찮은 편이고 국회대로는 목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계속 지체인데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성수대교 부근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또 여의도 일대 다시 압구정동 일대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성수 쪽은 창동교 부근 이후로 월릉에서 성수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룰랄라 룰랄라. 오늘은 굿모닝 숲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야. 오, 저기 휘토끼가 가네.
1: 깡충 깡충, 나는 휘토끼. 풀 뜯으러 간다. 깡충 깡충.
0: 어, 토끼가 깡충 깡충 안 뛰고 깡충 깡충 뛰네. 깡충. 어, 희한하네. 오, 저기 병아리 휘아리도 있네. 안녕.
1: 삐약.
0: 병아리 소리 몰라. 병아리 소리가 어떻게 삐약 이래요.
1: 삐약 삐약. 우리 닥순이 엄마 어딨어? 삐약.
0: 어, 얘도 삐약삐약이 아니고 삐악삐악 이렇게 우네. 아, 신기하네.
1: 삐약삐약. 닥순이 엄마. 아, 삐약.
0: 희열이야 집중 안 해? 울지마. 닥순이 엄마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녀 사이구나.
1: 삐약.
0: 어, 왜 이래?
1: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니고 때려야 뗄 수 없다 이거잖아 이거.
0: 아, 때려야 뗄 수 없다. 아, 미안. 맞춤법을 잘 지키는 병아리네. 아, 미안해.
1: 삐약.
0: 그나저나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어이 곁땀이 나는 것 같은데.
1: 곁땀이 아니고 곁땀.
0: 어이 선생님. 어.
1: 티읕 받침부터 곁땀 곁땀. 곁땀이 맞다 이 말이야.
0: 귀 더울 선생님. 어, 무슨 일이세요?
1: 아니 어디서 귀한 냄새가 나서 어, 화가 나서 왔다 이 말이야.
0: 예 죄송합니다. 아, 제 곁땀 때문인가? 퀴퀴한 냄새 좀 많이 나나요?
1: 아이 이래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좀 문제라 이 말이야. 어? 퀴퀴한이 아니고 귀한이 맞다 이 말이야.
0: 어. 아유 도울쌤 화가 많이 나셨는데 화를 내시면서 부끄러워하는 느낌 뭐지? 예, 더 화내시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께서 네. 연구관님에게 또 인사를 드리네요. 5798번님이 연구관님 네. 죄송해요 저희도 부끄러워요.
2: 진짜 어디 내놓기 부끄럽네요. 예.
0: 괜찮으세요? 또 직관을 하셨는데
3: 네. 너무 재밌습니다.
2: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0: 아, 착하시네요. 연구관님이 네. 따뜻하셔가지고
2: 착하셔요. 예.
0: 어, 저희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2: 진짜.
0: 그렇다고 또 우리 짜준 네. 이 잘 짜준 작가들에게 또 막 투정 부릴 수 없는 게 투정 부리면 더 부끄럽게 써주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2: 막 춤추라고 그래.
0: 말을 못하겠어.
2: 네.
0: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을 상황극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속 위진 연구관님과 함께 이유준 아나운서와 아침에 깨워서 미나지만 아깨미 언어유의 확장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 들으신 상황극 안에 맞춤법들 모아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2: 네.
0: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2: 있어요, 있어요.
0: 어떤 단어들이 있었죠?
2: 자, 토끼가 뛰는 소리 깡총 깡총이 아니고 깡충 깡충이 맞고요.
0: 어.
2: 병아리가 오는 소리 삐약 삐약 많이 쓰는데 아니고 삐악 삐악이 맞고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니고요. 때려야 뗄 수 없다가 맞습니다. 겨드랑이 땀 겨땀 아니고 티읕 받침이 있는 곁땀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쾌한 냄새 아니고 퀴퀴한 냄새가 표준어죠.
0: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 표준어 같은데 자주 쓰는데

0: 아닌 경우가 많아요.
1: 많죠.
0: 자, 말 나온 김에 깡총깡총 요거 이제 갑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에 관한 거니까 네. 요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깡총깡총 원래 껑충껑충 이렇게 모음끼리 약간 모음조화 현상에 따르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어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깡충깡충은 또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2: 예전에는 모음조화 현상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깡총깡총으로 적었습니다.
0: 그래요?
2: 네, 근데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당시에 네. 제정할 당시에 사람들이 깡총깡총하고 깡충깡충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적기는 깡총으로 적지만 발음은 다 깡충깡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발음을 형태로 표준어를 정해준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 표준화가 목적이어서 딱 하나씩만 정하다 보니까 현실 발음에 맞게 깡충깡충으로 정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많이 그때 당시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군요.
1: 신기하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88년에 이제 정해진 건데 지금 25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지고 네. 지금 뭐 쓰고 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깡총깡총 깡충깡충 뭐 다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표준어를 규정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2: 네, 표준어를 규정하는 기준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표준어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리면
0: 네.
2: 표준어는 형태나 표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깡충깡충과 곁담 같은 경우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로 정한 것인데요.
0: 예.
2: 이렇게 표준어를 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이나 뭐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준어도 표준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쓰임이 많은 때 이게 저희가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체크들을 하는 그 리서치가 좀 있나요?
2: 네,
0: 주기적으로?
2: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비표준어 형태들을 모아놨다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빈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어는 뭐 한 번씩 찾아보면서 언제쯤이면 국민의 한 대다수가 쓴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복수표준어를 위한 표준어 정치 그 계획을 세웁니다.
1: 곁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0: 곁담.
1: 좀 어렵지 않아요?
0: 곁담. 어렵죠. 곁담 좀 어렵지. 네, 곁담이라고 많이 쓰고는 그러니까. 있으니까.
2: 네, 참고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 언어 유의처럼 네. 언어를 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리서치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찾아가기에는 너무 단어들이 많아.
1: 그렇죠. 맞아요.
0: 자,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과 같은 여러 단어 표준어를 좀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자장면이었는데 많이들 쓰셔가지고 짜장면이 또 인정이 됐어요. 이거 어떤 이유였죠?
2: 네. 표준어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실 쓰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 현실 쓰임에 따라서 표준화가 된 거는 복숭아뼈가 가장 대표적인
0: 복숭아뼈.
2: 예. 원래는 복사뼈였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복숭아뼈도 복수 표준으로 올린 사례가 이게 쓰임이고요. 짜장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원래 얘가 중국어에서 유래한 작장면에서 유래한 말이어서요. 원래는 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자장면만 표준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기도 해서 이제는 2011년에 짜장면도 복수표준어로 올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복수표준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장면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을 추가로 두 개가 다 표준어로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0: 네.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장면을 써도
1: 인정한
0: 맞는
1: 거죠?
2: 네. 인정한 겁니다.
0: 그래서 복수표준어.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언어에 대한 뜻도 이게 바꾸지 않고
1: 그렇죠.
0: 이해할 수 있는 원래의 단어도 있고 또 두루 쓰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유연함이 좀 생겼네요.
2: 유연해야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장면을 쓰시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폐지해버리면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짜장면과 다시 어문 규정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두 형태를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자, 또 질문 또 해주시죠.
1: 네. 이게 많이 쓰는데 왜 표준어가 아닌가요? 라는 단어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상황극에 나왔던 삐악삐악 있었잖아요.
0: 그렇지.
1: 네, 삐악삐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 민원을 넣기도 애매하고
0: 그렇지.
1: 뭔가 이 조사를

0: 기다리는 것도 애매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노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궁금해요.
1: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현실 쓰임입니다.
0: 현실 쓰임.
1: 많이 쓰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조사할 때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네.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문 규정 내에서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11년에 의성어태어 중에 바동바동만 표준어였는데 바동바동도 많이 쓰셔서 표준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바동바동은 안 쓰네, 그러고 보니까.
0: 바동바동은 익숙하진 않죠, 그죠?
1: 네, 원래는 바동바동만 표준어였다가 2011년에 바동바동이
0: 같이 이제
1: 표준어가 됐으니까요. 한번 더 열심히
0: 제가 방송에서 써야 되겠네요.
2: 예.
0: 그러면 이제 신조어 같은 거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2: 아, 신조어도 궁금하다.
0: 야르 막 이런 거.
2: 야르.
0: 그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런 거는 그러면 쓰지 말라 하긴 좀 그러잖아요, 그죠?
1: 네, 사전에 없다고 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0: 네.
1: 상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표준어 사용을 권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신조어나 유행어를 편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네네.
1: 다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좀 보여주잖아요.
2: 그치.
1: 그래서 본인과 상대의 품이나 인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관 위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박준성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위진 연구관님, 정말 궁금했는데요. 국립국어원 연구관님들도 신조어를 따로 배우고 연구를 하실까요? 신조어 얼만큼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0: 릴스 많이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하세요?
2: 그래. 네.
1: 사실 잘 모릅니다.
2: 고백이요.
0: 네. 아, 그래요? 네. 따라가기 쉽지 않으시죠? 그죠?
1: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0: 네.
1: 또 신조어 저희야 이제 뭐 표준어를 많이 들여다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립국어원 직원이다 보니까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2: 그랬네,
1: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신조어를 공부하기에.
0: 그렇죠. 막 맛있는 거 먹고 아 야르하네 이렇게 하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 그렇지. 없는 걸 굳이 또. 근데 국립국어원 다니면 신조어 쓰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야호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 네.
0: 아까 막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뭔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난감한 그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가장 많은 질문이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어문 규정 고쳐 한글 맞춤법 고쳐주세요.
0: 고쳐주세요.
1: 표준국어 네. 대사 좀 고쳐주세요.
0: 아.
1: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0: 네.
1: 이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바꾸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시겠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시간을 주고 천천히 정말 신중하게 고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아 답답해. 왜 못 따라주는 걸까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지적을 하십니다.
0: 또 최근에 그 원희씨 관련된 일도 있었잖아요. 사투리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답변을 내야겠다라는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열리나요? 어떤 구조예요?
1: 저희는 정말 국어원 입장에서 나가는 답변들은 네. 대부분 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나갑니다.
2: 사투리 같은 것들도 뭐 연구를 하시겠지만 일단 표준어를 좀 더 예, 널리 연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0: 네.
2: 그렇습니다. 국립국어는 뭐 국어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예, 또 국어학적 측면에서 답변을 네,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어마어마하게
0: 진짜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지금. 와.
2: 평소에 언어 유희 때도 별로 안 보이셨던 분들도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0: 연구관님 너무 좋아요도 있어요.
1: 감사합니다.
2: 자, 일단은 국립국어원 우리 소속 연구관 위진님과 직업인으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0: 궁금해요,
2: 하겠습니다.
0: 궁금해요. 네.
2: 평소에 그러면 이게 직업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 노래를 어디서 취미로 부르지 못합니다.
0: 왜요?
2: 흥얼거리지도 않아요. 일하는 것 같아서.
0: 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집에 가면 말 별로 없어요.
2: 근데 또 남의 노래는 재밌게 불러. 그런 게 있어요. 네. 셰프들도 자기가 만든 음식은 잘 안 먹어도.
0: 맞아요, 맞아요.
2: 또 다른 음식은 막 재밌게 만들어서 먹어요.
0: 맞아요.
2: 이런 맞아, 것처럼 맞아. 우리 연구관님도 평소에 어때요? 그러면 평소에는 사전이나 이런 걸 좀 멀리 하시나요?
1: 거의 매 순간 찾아봅니다.
2: 아 정말요? 네. 오, 이게 아닌데도.
1: 그거 제가 어문교

0: 성을 잘 모른다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1: 어머나,
0: 그래서 휴대전화 바탕 화면에 앱을 깔아놓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할 때 헷갈리면 무조건 네. 사전을 찾아봅니다.
2: 오히려 더 압박이 클 것 같다.
1: 진짜 그러네. 그럼 질문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해요? 국립국어원 다닌다 그러면?
0: 네,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1: 저도 저한테도 많이 해요. 네,
0: 맞춤법에 관한 질문 받는 횟수는 요즘 많이 줄었어요.
2: 그래요?
0: 그게 아마 대부분 주요 포털이 잘 돼 있고 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덜 물어보고요. 요즘은 뭐 옛말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위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2: 많이 물어보게 돼.
1: 진짜요.
2: 아나운서 직업이라도 엄청 맞춤법 많이 물어보잖아요.
1: 저는 AI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줘. 모르겠어.
2: 저는 가수인데 맛집 좀 그만 물어봐요. 나는 맛집을
1: 그런
2: 몰라요.
1: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틀리면 이렇게 뭔가 막 지적하고 싶고 저는 그래요.
2: 왜냐면 뭐 그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아는 걸 모른 척하기 쉽지 않아.
1: 연애할 때도 지적했었어요.
2: 휘도리, 완전 휘도리 그 자체네.
1: 영국아님도 혹시 그런 뭔가 직업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고쳐주고 싶습니다.
2: 아, 그치, 그치.
1: 그래, 있다니까요.
0: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네. 참습니다.
1: 아, 참아요?
0: 네, 매번 맞춤법을 지적하다가 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1: 맞아, 그건 또 맞아. 네.
2: 저희 상황극 안에서도 네. 휘도리는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네, 맞춤법 지적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1: 특히 연인 간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2: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또 영국아님도 헷갈리는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요? 평소에?
0: 저는 띄어쓰기가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1: 띄어쓰기?
0: 네. 그래서 꼭 띄어쓰기가 헷갈릴 때도 사전을 찾아보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볼 때는 표제하고 뜻풀이만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문까지 찾아봐서 아 예문에선 이렇게 띄어쓰는구나 하면서 맥락까지 확인합니다.
2: 너무 좀 믿음직스럽다. 근데.
1: 진짜 걸어다니는 국어 사전.
2: 이렇게 아니. 평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1: 진짜요.
2: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영국아님은 몇 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0: 16년째입니다.
2: 16년. 16년 일하시면서 좀 보람찼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0: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국어사전이 이렇게 풀이되어 있다고 얘기해 줄 때 그래서 언어유희 들을 때마다 좀 뿌듯했고요.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다행이다.
0: 제가 또 10년 동안 국어원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언어 자료로서 네. 그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을 다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방언 지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2: 멋지다 방언 지도.
0: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국어 자료를 잘 활용하는 거를 볼 때 좀 많이 아 고생했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아. 제일 힘들었던 순간도 좀 알려주세요.
0: 지금?
1: 죄송해요.
2: 가깝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죄송해지네요. 거의 반청문회처럼 오셔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니까.
1: 민원 넣는 거 아닙니다.
2: 네, 민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이런 점은 또 오해를 풀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요. 국어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여러 세대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어원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알죠.
1: 저는 그 고려할 게 많아서 이게 바꾸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그렇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네. 반응들이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1: 9689번님이 전남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위진 교수님이신가요? 10년 전쯤 교수님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너무 반갑네요. 라고 교수님이셨어요?
0: 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2: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1: 야, 이거 너무
2: 많이 듣고 있어. 진짜. 정말. 신성희님은 출판사 일할 때 국립국어원 질문 올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성실껏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뒤늦게 인사드려요.
1: 야,
2: 아, 그러네. 출판 진짜. 일할 땐 진짜 검수를 네. 위해서 많이 하시겠네, 문의를.
1: 그렇죠, 그렇죠. 9218번님, 저는 맞춤법보다도 요즘 사물 높임이 많아져서 속상합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국물이 뜨거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많이 들으시죠?
0: 네, 정말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네. 이게 사회적으로 상대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1: 네.
0: 국어 문법이나 우리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거죠? 높임법도.
0: 그렇습니다.
2: 네. 아, 재밌다.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더 이제 전문가님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도 뭔가 된 것 같고. 우리 언어의 그냥 지금.

0: 취미로 가볍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1: 성대모사하고 맨날 그러는데
0: 그랬는데 갑자기 또 뿌듯해요, 뿌듯해요. 뭔가 책임감도 느껴지고
1: 그러니까요.
0: 묘한 감사함이 또 생깁니다.
1: 네.
0: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섰다 섞었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희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언어의 확장판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셨고 네. 특별히 또 국립국어원 위진 연구관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3: 아, 제가 아까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나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1: 네, 그럼요.
3: 최근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해주십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어학적인 측면에서만 답변을 다 드리고 있는데요.
1: 네.
3: 다만 모든 대화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요. 특히 방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지역별로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만 부각하여서 해석하시는 것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시려다가 저희가 진행 때문에 쓱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4: 네.
1: 김정은님이 해외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한국말 배우는 아이들에게 좀 더 바른말 가르치기 위해서 사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네요. 하시면서 아, 해외 살고 계시면 또 국어 교육할 때 좀 더 옳은 표현, 맞는 맞춤법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이 오늘 좀 예, 전해지네요. 자 이제 뭐 못하신 말도 하셨지만 감상을 이제 좀 여쭙겠습니다.
3: 예상보다 편했고요.
1: 다행입니다.
3: 즐거웠습니다.
4: 다행이에요. 안 떠시고. 네.
1: 또 출근하셔가지고
4: 네.
1: 왜 나를 보냈냐. 또 그러니까. 바람이 멱살 잡을까 봐 걱정했는데.
4: 네. 0466번님이 집도 가까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달라고.
1: 아니 이거 꼭 들으세요.

0: 아, 이거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생각보다 편했다지 여러분.
2: 네, 아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1: 아주 편하진 않으신 걸로. 네.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 진짜 예. 너무 감사해요.
1: 저희 또 이렇게 연을 맺었으니까 너무 또 필요할 때 한 번씩 또 조심스럽게 의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김동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하늘의 눈이 향해 열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